0: 5월 16일 5월의 세 번째 주말 아침 첫 곡은요. 윤종신 작곡의 양희은 작사한 노래죠. 배낭 여행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이런 질문 아이들에게 흔히 하시죠. 아빠랑 엄마랑 누가 더 좋아? 이런 어른들의 우문에 아이들은 또 현답이 있습니다. 아빠에게는 아빠, 엄마에게는 엄마. 두 분이 다 계실 때는 어떻게 하죠? 기속말로 합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 엄마가 제일 좋아, 이렇게. 우리는 얼마큼 사랑하냐, 하늘 땅땅만큼, 우주만큼 이런 이야기를 어린아이처럼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마음속에 미움 한 조각까지도 싹 없애버리는 이 좋은 계절.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고 싶은 5월. 벌써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절반이나 남았으니까 우리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5월 남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CF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을 가진 꿈 CUM 정통 가톨릭 대중신앙 월간지 월간 꿈 CUM 12개월 정기구독권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월간지죠.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든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 사연을 함께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2달의 마음 양식이 담긴 1년 정기구독권 선물로 드립니다. 2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아한 문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즈와 클래식의 우아한 결합, 소프라노 알렉스 도연과 함께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브렌트의 솔로 피아노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금호 아트홀 연세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리니까요. 성함, 글머리 콘서트 하시고요. 샵 1053에 성함 남겨주시면 당첨자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시간. 광고 듣고요. 김범수 유나 줄다리기 들으시고 음악에 스며들다 함께 할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깨운다.

0: 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 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 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 해상.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롭고 흐뭇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슬프고 행복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씁쓸하고 달콤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차갑고 따뜻하고. 사랑의 달, 감사의 달, 태양이 빛나는 5월, 그 사랑의 기쁨들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음악에 스며들다. 알면 알수록 더 잘 들리고 더 깊이 빠져드는 시간, 매주 토요일 멋진 음악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조금 색다른 주제로 꾸며봤습니다. 세대와 장르, 스타일을 넘나드는 콜라보레이션 명곡 스페셜. 백전 노장부터 젊은 아이돌, 팝과 클래식까지 서로 다른 음악 세계가 만나 그렇게 만들어낸 특별한 순간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곡은요, 말 그대로 백전 노장과 젊은 그룹의 만남입니다. 김도향과 울랄라 세션이 함께한 My Life. 1970년대부터 활동한 싱어송라이터 김도향. 깊이 있는 음악성, 독특한 창법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았죠. 이 곡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전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요,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완성한 노래라고 하죠. 여기에 슈퍼스타 K3 우승팀 울랄라 세션이 함께하면서 젊은 에너지와 감성이 더해집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과 울림, 함께 들어보시죠.

My Life 김도향 피처링의 울랄라 섹션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함께하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콜라보레이션 명곡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세대를 초월한 남자 가수들의 듀엣곡. 먼저 조성모와 이치현이 함께 부른 사랑의 슬픔인데요. 이 노래는 이치현이 이끌었던 그룹 번님들이 1986년에 발표해서 사랑을 받았죠. 조성모가 2005년에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면서 원곡자 이치현이 직접 참여해서 듀엣으로 완성했는데요. 서로 다른 세대의 감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세대를 넘어 시간까지 초월한 특별한 콜라보. 김건모와 고 김광석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원래 이정선의 노래를 김광석이 불러서 유명해졌는데요. 김건모가 김광석의 보컬 음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편곡과 자신의 목소리를 더해서 다른 감성의 듀엣곡으로 완성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은 그런 음악으로 이어진 특별한 만남이죠. 두 곡 함께 할게요.

조성모, 이치현, 사랑의 슬픔, 김건모, 김광석,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오늘은 조금 색다른 콜라보레이션 명곡 스페셜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세대와 장르, 스타일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그런 콜라보레이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도요, 이색적입니다. 팝과 클래식에 어우러진 두 곡인데요. 먼저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와 미국 팝계의 아이콘 아리아나 그랜데가 함께 부른 에퓨티 펜소, 널 생각하면 할수록이라는 뜻이죠. 노래 제목이 말해주듯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그리워진다라는 애절한 발라드입니다. 원곡은 1984년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메인 테마로 유명한 영화음악가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한 노래죠. 전혀 다른 두 목소리가 만들어낸 매혹적인 하모니 기대해보세요.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조금 더 파격적인 콜라보입니다. 독일의 헤비메탈 밴드 스쿨피온스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한 모먼트 오브 글로리. 독일 통일 후에 열린 하노버 국제 박람회를 위해 성사된 협업이라고 합니다. 이 만남이 현실이 되기까지 무려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독일 대통령과 의회까지 나서서 이뤄낸 성과라고 하니까 와, 그 무게감이 남다를 것 같네요. 락과 클래식의 경계를 허문 상징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곡입니다. 웅장하고 깊음 있는 두 곡 함께 하시죠.

안드레아 보첼리, 아리아나 그란데, 에이퓨티 펜소, 스콜피언스 피처링의 베를린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모먼트 오브 글로리. 지금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기도 하고 아주 색다를 수도 있는 콜라보레이션 명곡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레전드와 후배 아티스트의 콜라보 두 곡입니다. 먼저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그리고 소녀시대 태연이 함께한 My Love. 두터운 내공의 이승철과 섬세한 감성의 태연. 서로 다른 색깔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기분 좋은 감흥을 선사해줍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이번에는 트로트과 힙합의 만남입니다. 주현미와 조피디의 사랑한다. 한국 트롯을 대표하는 주현미의 구성진 음색과 조피디의 리듬감 있는 랩이 어우러지는데요. 처음에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면 또 의외의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들을 겁니다.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죠.

0: 이승철 태연의 My Love, 주현미 피처링 조피디의 사랑한다. 이번에는요, 미국의 재즈 레전드와 현대팝의 아이콘이 만난 노래, 토니 베넷, 레이디 가가의 I Want Dance. 2014년 이 곡을 녹음했을 때 토니 베넷의 나이는 88세, 레이디 가가는 28세. 60년의 나이 차이를 훌쩍 뛰어넘는 두 사람이 재즈 스탠다드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풀어냅니다. 자연스러운 호흡과 여유로운 스윙감이 참 인상적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1: I won't dance. Don't ask me. I won't dance. Don't ask me.

0: won't dance.
1: I won't dance.
0: I won't dance. Dance, dance,
1: dance. I won't dance.
0: Dance.
2: 토니 베넷, 레이디 가가, I won't dance. 오늘 음악에 스며들다 어떠셨어요? 세대와 장르를 훌쩍 뛰어넘은 콜라보레이션 명곡들 함께했는데요. 야, 그 노장과 젊은 그룹의 만남, 세상을 떠난 목소리와 지금의 목소리, 록과 클래식, 트롯과 힙합, 재즈와 팝,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들이 또 막상 만나니까 그 어떤 곡보다 또 따뜻하고 깊은 울림을 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우리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달라도 살아온 길이 달라도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하모니가 만들어지겠죠. 마지막 곡은요, 그 마음을 잘 담은 노래, 한국 포크 음악의 대모 양희은과 젊은 남매 듀오 악뮤가 함께 부른 나무입니다. 악뮤가 만든 서정적인 멜로디 위에 양희은의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색이 더해지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울림을 만들어주죠. 나무라는 소재를 통해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위로와 긴 시간을 견뎌낸 삶의 단단함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노래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마웠고요. 끝곡으로 양희은 악뮤 나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내일 은빛 소녀의 마음술에서 여러분 기다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하면 아빠가 한우 사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 우리 삶에도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가는 건 우리 안에 살아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소중한 숨결과 희망의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끊임없이 되새기는데요. 오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은 지난 5월 7일 수원교구 구성성당에서 열린 2026 사형제도 폐지기원 음악회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실황으로 함께합니다. 음악을 통해 생명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네, 여러분, 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6 사형제도 폐지 기원 음악회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진행을 맡은 장일범 발렌티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명 존중과 인권의 가치를 말하고 노래하며 평화로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 뜻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해마다 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2024년에 이어서 2026년에도 제가 맡고 있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무척 뜻깊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사형제도 폐지에 뜻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이 특별한 무대를 통해서 생명과 평화가 지닌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객석 뒤편을 보면 커다란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요. 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직접 보고 듣는 기회가 흔치 않죠?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또 보이지 않는 것 외에도 벽 뒤와 천장 안쪽에도 크기와 길이가 다른 수많은 파이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의 울림과 함께 마치 평화와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드실 텐데요. 자, 이 풍성하고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으로 첫 번째 만나보실 무대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Herz und Mund und Tat und Leben, 마음과 입과 행실과 삶은 가운데 예수 Bleibet meine Freude,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입니다. 마흐 작품 번호 147에 이 곡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는 곡인데요. 자, 한국 최고의 오르가니스트입니다.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신동일 교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아주 청명한 그런 시간을 첫 곡으로 우리 신동일 오르가니스트가 선사해 줬습니다. 너무나 멋진 무대였죠? 네, 깊고 장엄한 울림 속에 생명의 소중함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서 사형제도 피해지기원 음악회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의 첫 문을 멋있게 열었는데요. 파이프 오르간의 선율이 진정한 평화를 향한 염원을 담아 울려 퍼지는 동안 객석에 계신 여러분의 표정에서도 깊은 위로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곡의 음악이 더 이어질 텐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프랑스의 샤를 마리 비도르의 오르간 교향곡 5번 가운데서 알레그로 비바체입니다.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했던 비도르는 모두 10편의 오르간 교향곡을 남겼는데요. 교향곡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오르간의 다양한 음색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오케스트라 같은 웅장함을 담아낸 곡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5번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를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독일의 로베르트 슈만의 카논 형식의 연습곡 가운데 네 번째 곡 진심어린 마음으로 카노닉 에튜드 작품 56 4번 이니히 진심어린 마음으로 이 곡 원래 피아노를 위해 쓴 작품이지만 오늘은 오르간의 깊은 울림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의 연주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한국 최고의 오르가니스트 또 이렇게 멋진 연주를 오늘 들려주신 오르가니스트 신동일 교수의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형제도 폐지기원 음악회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음악회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생명은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는가 입니다. 그 물음에 대해 오랫동안 분명한 입장을 밝혀온 분이 계시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형제 폐지를 위해 평생 목소리를 내오셨고요. 레오 14세 교황님 역시 사형제도는 인간 인격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에 대한 명백한 공격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향한 메시지는 시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또한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평화와 생명의 음악회에 직접 거름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대를 꾸며주실 분은 세련된 감각과 탁월한 음악성으로 사랑받는 오보이스트 이현옥의 무대인데요. 세계적인 오보이스트 하인츠 홀리거의 동양인 최초이자 마지막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로베르트 슈만의 세계 로망스 가운데 두 번째 곡 단순하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니크트 슈넬 아인파흐 이니히 들려드리고요. 이 곡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잘하시는 곡입니다.

같이 연주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의 그 오보에인 것처럼 연주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기대가 크고요. 자, 먼저 오보이스트 이현옥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희라 두 분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그 뜻이 환상 속으로잖아요. 정말 환상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간 듯한 그런 아름다움을 함께 만나봤고요. 자, 원곡 가브리엘 소오보에 아주 잘 맞는 정말 어울리는 또 오보이스트 이현옥 그리고 또 김순영의 또 아름다운 음성, 신동일의 오르간과 너무나 잘 어우러진 그런 트리오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음악의 여운에 깊이 빠져 계신 것 같은데요. 사형제도 폐지기원음악회의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는 지난 2008년 첫 걸음을 내딛은 뒤 오랜 시간 뜻깊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형제도 폐지기원의 의미와 오늘 음악회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주영 주교님, 그리고 김형태 변호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두분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영 시몬 주교님은 춘천교구장을 맡고 계시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산하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김영태 요한 변호사님은 지난 2003년부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 총무를 맡아 20년 넘게 사형제 폐지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분 정말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예.
0: 저희 사촌 형도 그 춘천 교구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소속만 얘기하시면 제가
0: 네,
1: 잘.
0: 알겠습니다. 사형제도 폐지기원 음악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마다 같은 자리에 머무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질문을 계속 던져온 시간이기도 한데요. 김주영 주교님, 2026년 오늘 우리가 다시 사형제도 폐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예, 우리 장림범 음악평론가께서 해설하시면서 계속 반복했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저도 이제 이 정의평화위원회를 맡고 첫 번째 하는 이제 음악회에 참여하면서 왜 음악회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까? 두 개는 음악이라는 게 인류의 뭐 보편 언어이고 인간의 존엄성은 이것도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 통하는 이 음악으로 이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싶고요. 아, 지금도 뭐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데 인간의 제도로 아까 이 오르간 저기 보니까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히라보가 적혀져 있는데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을 인간의 어떤 제도나 인간의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인가?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아까 레오 교황님 이야기하셨고, 특별히 2018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이 믿어야 되는 가톨릭 교리서 2267항을 바꾸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의 예외적인 사형 제도를 이렇게 언급하는 듯한 구조를 아예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벌써 2018년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그 누구도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겠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라는 말이 우리 속담 같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부에 가톨릭 교회에 올해는 교부 아우구스티누 성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이게 나온 거였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다면 정말 죄와 죄인은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거기에는 바로 우리 아까 불렀던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흉악 범죄가 또 뉴스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큰 분노와 또 두려움을 느끼고, 야, 밤길 가는데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김영태 변호사님, 이런 사회적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저희 사형폐지위원회가 2001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천주교에서 공식 기구로 이렇게 사형폐지를 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폐지에 관해서는 저희 천주교가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한 20년째 해오고 있고요. 사형폐지하라 그러면 되게 사형수를 그럼 옹호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인 사형수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주교님 말씀대로 이제 그 터 잡아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레오 교황님하고 그 원래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나 또 존엄에 대한 파괴다,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저희 가톨릭 교리서에 아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형 폐지에 관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새로 들어왔고 그 뒤에 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온 교회는 사형 폐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폐지시키는데 적극 노력해야 된다, 단호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사회 교리가 저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자분들이 이제 간혹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참 나쁜 놈이니까 죽여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 가톨릭 교리에는 명확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0: 네.
2: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그 성서 말씀 중에 이제 그게 그 보면 예수님이 이제 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면서 그 뒤에 그분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신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당신의 해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의로운 이나 불의한 이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오늘도 비 왔는데 그거 가리지 않고 다 내리신다는 말씀이 저는 이 사형 폐지하는데 굉장히 그게 와닿는 말씀이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 법적으로 말하면 그 우리 헌법에 8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토론 같은 데 많이 나가요. TV에 보면 물어요. 이제 그러면 끔찍한 사형수,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저도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존엄할까요?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장일범 사회자님.
0: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2: 존엄합니까? 아닙니까?
0: 존엄하죠.
2: 존엄하죠. 그런데
0: 네.
2: 그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걸 네. 존엄하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그걸 존엄하다고 해서 사실은 성서의 말씀을 우리 헌법이 그대로 받아서 정말 악인도 존엄하다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바탕한 두고 우리 헌법의 제일 근본 규범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형 제도라고 하는 걸 헌법에다가 형법에다 넣어서 죽인다고 하는 거는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2018년에 저희 천주교에서 그 저걸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분이 그 부모를 죽인 아주 좋은 대학교 나온 청년이에요. 우리 가서 만나면 좀 무서워요.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존엄하다라는 거니까 저희 제 후배 변호사 여자 변호사가 막 무서워서 떠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존엄하다라는 전제하에서 2018년에 지금 천주교에서 그 헌법재판 폐지하라는 걸 소원을 했고요. 지금 7년째인데 아직 결론이 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0: 아주 명확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단호하게. 네, 기억에 남습니다. 자, 범죄가 점점 더 잔혹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더 강한 처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가톨릭 교회가 꾸준히 사형제도 폐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서 생명을 바라보는 교회의 신앙적 시선으로 풀어주신다면요, 주교님.
1: 예, 신앙의 언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성경을 좀 돌아봐야 되겠는데 구약이나 신약에 늘 나오는 게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죄지은 여인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 법으로 하면 즉 제도로 한다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서부터 다 떠나고 나중에 여자 혼자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우리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천주교가 죄인을 옹호하거나 그 잘못을 변론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더더욱이나 흉악범죄를 지었을 때 그 당한 피고인들의 그 아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는 다 같이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것을 좀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떠난 다음에 홀로 남은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너 죄 묻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 죄 짓지 않도록 해라 하고면서 떠나보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이면 자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은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것까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회까지도 박탈해버리는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제도로 없앤다는 것은 부당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음악회를 함께한 신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또 방송으로 마음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김지영 주교님께서 바라시는 생명과 평화를 향한 마음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면 좋을지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참 큰 일이죠. 평화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또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참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말,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 들어주는 우리 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잘못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하는 그런 말들이 더 많은지 아마 거기서부터 우리의 일상이 고쳐질 거고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있게 되면 이 사회의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히 할 수 있고 그 평화를 바탕으로 정말 위협받는 모든 생명 특히

0: 그중에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생명에 대해서 더 우리가 힘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지금 이 사회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지금 교회가 걷고 있는 시노드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라면, 정말 잘못한 이들조차도 도대체 그분의 환경이, 그분의 처지가 어떠했기에 이해할 수 있는, 또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많이 가진 우리 신앙인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 사회의 평화 또 생명에 대해서 즐겁고 기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해 주신 교원들 정말 감사드리고, 사형제도 폐지 서명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10분밖에 안 하시겠네. 우리 장일분 네. 하실 거죠?
1: 네, 서명합니다. 네,
0: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좋은 우리 여론, 좋은 우리의 뜻을 법조계에 또 국회에 이렇게 올려서 이 뜻이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영 주교님, 김영태 변호사님 오늘 귀한 말씀 드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자,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라는 오늘 음악회 제목처럼 평화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 일상 속에 더 깊이 자리하길 바라봅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오늘 이 음악회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효근 작사 작곡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이 오늘 말씀하신 것하고 딱 상통가 되는 그런 가곡이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의미를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게 전하는 곡인데요. 우리가 나누는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길 바라며 함께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김순영 그리고 피아니스트 정의와, 정이 온다는 뜻입니다. 정의와, 그래서 정의와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오늘 이렇게 뜻깊은 음악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오늘을 사는 이 순간이 나에게 기적이다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을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두 가지를 요즘에 많이 느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이 음악회를 통해서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취지와 맞춰서 제가 곡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요. 이혜인 수녀님이 작시하신, 그리고 김효근 교수님이 작곡하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입니다. 들려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 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이번에 소개해드릴 단체는 지금 클래식 음악계에서 너무나 주목받고 있는 아주 싱싱한 단체고요.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의 체인버 뮤직 실내악 음악을 이끌어갈 단체, 뛰어난 실력과 섬세한 앙상블로 주목받고 있고 또 멘델스존 전곡 시리즈를 시작한 리수스 콰르텟입니다. 여러 콩쿠르에서 뭐 미국의 다양한 옐로 스프링스 콩쿠르 등 국제 무대에서 대상을 받고 실력을 인정받은 팀인데요. 리수스는 라틴어로 잘 아시겠지만 웃음이라는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면 전부 다 웃는다고 해서 웃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객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팀 이름에 담았다고 하죠. 오늘 무대에서는 에드워드 엘가의 살리다무르, 사랑의 인사,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죠. 시네마 파라디소, 시네마 천국 가운데 Love Theme for Nata, 나타를 위한 사랑의 테마, 이렇게 또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아이네 클라인의 낙트무지, 그의 1악장 알레그로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화 그리고 생명의 따뜻한 가치를 떠올리게 하는 선율들을 팀 이름처럼 여러분께 위로와 즐거움으로 전해드릴 웃음 퀄텟, 리수스 퀄텟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리수스 콰르텟 정말 마음에 드시죠? 아, 너무나 사랑스러운 음색을 지닌 우리 리수스 콰르텟의 멋진 연주였고요. 이렇게 아이네 클라인 나흐트 무직 같은 친숙한 선율을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도 어느새 한결 밝아지고 또 따뜻한 위로로 채워지는 듯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 정통 클래식에서 뮤지컬 그리고 크로스오버, 팝송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면서 다양한 무대에서 사랑받고 있는 팀인데요. 클래식의 깊이와 대중음악의 친근함을 함께 품어서 정통 클래식 팬들과 크로스오버 팬들 모두에게 호평과 찬사를 받고 있는 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Il Libro dell'Amore, 사랑의 책, 그리고 또 세상 세계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 간소네 일몬도까지 두 곡을 감미로운 무대로 꾸며드릴 텐데요. 사랑의 마음과 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바람, 그리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떠올리며 아름다운 선율 함께 만나보시죠. 테너 이동신, 파페라 테너 오창균, 그리고 베이스 나규보, 세 사람이 함께하는 남성 트리오 골든 크로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팬덤시가 나왔던 성악가 이동신이라고 하고요. 저희들은 통틀어서 무슨 크로스라고 하죠? 다 배워서 오셨군요. 골든 크로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를 모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사랑의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태리어로 Il libro dell'amore라는 곡 띄워드렸어요.
1: Il libro dell'amore를 들려드리는 중에 정말 신기한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0: 어떤 광경이죠?
1: 주교님께서 가사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노래를 다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0: 정말요?
1: 예, 너무 저는 보면서 놀랐습니다.
0: 또 우리 네. 오창균 씨가 또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자이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1: 사연이요?
0: 네네. 어렸을 때부터
1: 맞아요. 네. 제가 어렸을 적 저는 사실은 이 평화 방송에 출연을 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님과 함께 이제 아버님과 같이 처음에 출연했었고 그로부터 이제 약 한 2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다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정말 마음의 평화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계신
0: 박수 한번 주십시오.
1: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저희가 노래 부를 때 보니까 얼굴에 이 평화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노래를 했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정말 기뻤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들려드릴
0: 저도 한 말씀은 드릴 수 있을까요?
1: 네.
0: 저도 저희 가족의 여수에 계신 저희 이모부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천주교 그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봉사활동으로요. 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정말 나약한 죄인입니다. 저희 이모부께 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1: 영광을 잘 돌리시고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복사를 하다가 신부님이 되고 싶었는데 이 길은 정말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빨리 접고 노래의 길을 선택한 그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네. 이제
0: 어떤 곡이죠?
1: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아마 이제 장희범 MC 분께서 소개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일몬도라는 곡입니다. 일몬도는 이탈리아 말이고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세계, 세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사형 또는 이제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정말 땅끝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에서 그리고 또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희의 새 목소리로 온 세상에 평화를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게 저희가 미사 시간에 항상 이런 보편지향 기도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마음을 저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 같이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곡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일몬도 큰 박수로 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네. 브라보 나왔습니다. 앵콜. 아. 감사합니다. 한 곡이 더 남았는데 앵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곡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네, 우리 장일범 네. 선생님께서 멘트가 네. 하실 시간이어서
1: 퇴장을 했다가
0: 다시 꼭 올게요, 예, 형님. 네.
1: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아, 정말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런 또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형제도 페이지 기원 음악회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오늘 이 뜻깊은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울림이 남아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생명 존중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다면 오늘 음악회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남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음악을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요 마트 앞에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구성에 살았었군요. 30대에. 그래서 아마 많이 다 보셨을 건데 저를요. 제가 엄청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계속 계셨고 그래서 어머니도 구성에서 지금 이제 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성 성당에 오시는 것이 늘 꿈이셨는데 이렇게 엄마 재밌게 보고 계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저 구성에 오니까요. 여러분 구성에서 자주 뵙고 성당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 마음 깊은 곳마다 생명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가득 채워지길 기원하면서 우리 가곡 최진 작곡 시간에 기대어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든 크로스가 여러분께 선사해 드릴 텐데요.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고요. 이 분위기로 봤을 때 집에 그냥 돌아가시긴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계속된다면 이분들이 또 선물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의 무대에 박수로 청해 드리면서 오늘 사형제 페이지 기원 음악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아리따우신 김순영 선생님과 함께 사중창으로 한 곡 앵콜 띄워드리겠습니다. 장소에 걸맞게 The Prayer, 네, La Brigiera, 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수원교구 구성성당에서 열린 2026 사형제도 폐지기원 음악회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CPBC 가톨릭 평화방송 TV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6월 6일 토요일 밤 11시, 6월 7일 일요일 오후 4시, 6월 11일 목요일 새벽 2시, 그리고 6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방송할 예정이고요. 또 CPBC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평화와 생명의 의미를 담은 음악 준비했는데요. 해롤드 알렌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보컬의 주디 갈랜드, 영화 오즈의 마법사 가운데서 Over the Rainbow, 무지개 저편 어딘가에, 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해롤 달렌의 Over the Rainbow, 보컬의 주디 갈랜드 음성이었고요. 영화 오즈의 마법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서 들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요. 남양 성모성지에서 SNU Brass 10+1 또 장일범의 해설과 함께 펼쳐집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들 오셔서 또 남양 성모성지에서 멋진 음악회 감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희 티켓 나눠드린 분들도 꼭 오시고요. 자,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번 그 중에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노토, 아,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비밀의 연서였죠. 자, 피아니스트 스티븐 허프 그리고 앤드류 리튼이 지휘한 달라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앤드류 리튼이 주의한 달라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신 곡,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시단조, 작품 18번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노토, 함께 이 아름다운 곡을 또 들으셨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Nulla in mundo pax sincera,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리온 번호 630, 첫 번째 곡 Nulla in mundo pax sincera고요. 이 곡의 뭐 대표적인 해석자 소프라노 에마 카크비, 크리스토퍼 허그우드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앤션 뮤직의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 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의 테레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지자 큰 맘 먹고 비싼 꽃병 하나를 주문했대요. 먼 나라에서 오는 거라 좋게 몇 주는 걸리는데 오래 걸려서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뭔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사는 이유가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꼭 뭐 대단한 게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택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동안 까마득해 보이는 절망이 어느새 희망으로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첫 곡으로 김동률의 희망 들려드렸습니다. 삶이 어떤 시기에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라앉아서 도통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가 보통 그런 것 같은데요.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눈앞에 닥친 일상을 꾸역꾸역 살아내다 보면은 어느새 힘든 시간이 다 지나가 있곤 하는 거예요. 큰맘 먹고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거나 다음 주에 나올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을 기대하거나 오픈 준비 중인 가게가 문 열 때까지 잘 살아보거나 이런 다짐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은 이런 작은 기다림 속에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기대를 징검다리 삼아 가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 살만해져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고요.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아사 하나를 실천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온 감사 인사 메시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화상치료 중인 유선호 씨 사연 소개해드렸었죠. 3년 전 26살,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집까지 팔아야 했는데요. 며칠 후면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지만 보증금에 자기 부담금과 필수 가전제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큰 도움 받았다고 합니다. 유선호 씨의 감사 인사 함께 들어보시죠.
1: 사회로 어떻게 보면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을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후원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스타트가 이제 새로 이사 가는 거. 이사를 가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채워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도움을 받은 만큼 남들에게 꼭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픈 곳 없이 희망찬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유선호 씨 이사하시는 날짜가 5월 20일이라고 들었었는데요.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세탁기랑 작은 에어컨만은 꼭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희망찬 출발하시길 바라면서 유선우 씨 도와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1: 더워질 거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요.
0: 네.
1: 그래도 뭐 5월이니까. 네.
0: 5월. 5월은 뭔가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지 기분이 왜 이렇게 설레이는 느낌이
1: 맞아요.
0: 많은지 모르겠어요.
1: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네.
0: 더워도 그냥 햇살이 좋고 약간 더워도 물놀이 할 생각하니까 기분 좋고. 아닌가요?
1: 맞습니다. 저는 근데 그냥 발만 담그는 정도라. 네네.
0: 아, 발 담글
1: 바다에 물 발만.
0: 아, 그래도 너무 시원하잖아요.
1: 네네.
0: 아, 참 이제 더워질 날만 나왔다. 아, 무더위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또 바다 갈 수 있어. 바다 가면 살짝 발 담글 수 있어라는 기대 하게도 되는데요.
1: 맞아요.
0: 요즘 허윤희 리포터님이 갖고 계시는 작은 기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1: 저도 뭐 택배 기다리는 것 같고요. 정말
0: 택배도 많이 시키세요? 진짜 안 시키실 것 같은데.
1: 그렇진 않는데 뭐 네. 예를 들면 아까 그 서두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도 작은 기다림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오면 어떻게 내가 좀 바뀌겠지.
0: 아.
1: 우리 집이 좀 맛있어지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요즘에는 근데 주말 드라마 하나 재미난 게 있어서 그 주말 드라마 기다리는 낙도 좀 있는 것 같고요.
0: 뭔가요? 궁금하네요.
1: 뭐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모짜 무싸라고 해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 드라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네.
1: 주인공이 어떻게 링에 올라가나 어떻게 데뷔를 하나 그 주인공하고 같이 이렇게 이입돼서 좀 예 오랜만에 본방을 보는 저는 그렇고요.
0: 네.
1: 요즘에 드라마 재밌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0: 그것만큼 또 기대하게 되는
1: 그렇죠.
0: 거 없죠.
1: 언제 다시 TV에서 벨라를 기다립니다.
0: 아 저요?
1: 네. 그것도 작은 기다림입니다.
0: 아, 네. 네. 그 출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저도
1: 네.
0: 드라마를 보면서 즐기고 있으니 이거 참 어떡하죠.
1: 아,
0: 네. 아 저는 아기랑 있어가지고 TV를 자주 못 보는데 저도 가끔 아기가 일찍 간만에 잠들었을 때
1: 네.
0: 그때 이렇게 그 TV 키는 그 작은 기대 오늘은 일찍 자주려나 제가 연기자인 걸 잊은 채 TV를 보면서
1: 시청자가 돼서
0: 네 기대를 하게 되는 요즘의 저를 보며
1: 네.
0: 문득 제가 연기자인 걸 잊고 있었네요.
1: 아니 근데 모니터링 네. 잘 하시면 또 나중에 그 링에 올라가셨을 때
0: 네.
1: 오늘 링 얘기를 많이 하네요. 또 좋은 배우로
0: 네.
1: 예, 만나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예. 아 우리 아들이 저를 좀 안 찾는 날이 빨리 와야 링 위에 저도 올라갈 수 있을 텐데
1: 절망적인
0: 말이죠.
1: 얘기 드리면 안 찾는 날 없습니다.
0: 아 그런가요? 아 여러분은 작은 기대 뭐 하고 계시나 궁금하네요. 정말 이렇게 작은 기대 이야기만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웃음꽃을 피는데 사람에게 이 주는 기대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사람을 설레게 하는지 기쁘게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뭐 작지만 설레임 있는 그리고 기대감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소개하는 이웃에게도 여러분들 좀 기대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나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웃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의 나눔으로 좀 희망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그런 작은 기대를 갖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하는 가정이고요. 이주민 한부모 가정입니다. 캄보디아가 고향인 라타나 씨가 주인공인데요. 한국인 남편을 따라서 2012년에 한국으로 왔고요. 근데 그 남편이 4년 전에 간경화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0: 아이고.
1: 예. 근데 이런 이제 결혼을 통해서 오신 이주민 경우에는
0: 네.
1: 진짜 한국인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오는 경우인데요.
0: 네.
1: 그 남편과 그 그러니까 남매를 꾸리고 지금 살아가고는 있는데 남편은
0: 네.
1: 세상을 떠났지만 어린 두 아이를 아이들. 지금은 바라보고 양육을 하면서
0: 네.
1: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데요.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작은 아이가 지금은 이제 5살인데 그 아이가 생후 8개월이었다고 하니까 예, 아직
0: 아이고.
1: 또 큰 아이는 9살이었고요.
0: 네. 네.
1: 그래서 사실 생계에도 남편이 좀 많이 아프면서 결국은 이제 급하게 응급실에 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한 달 만에 병원에 입원하고 세상을 떠난 건데요. 남편과 같이 사는 동안에도 힘들게 이분이 생계를 꾸리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도 아프면서도 남편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굉장히 다른 다르죠. 삶인데요.
0: 네.
1: 그 이후에도 뭐 생계를 꾸려가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딸과 또 이 라타나 씨가 계속 그 병원에 입원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어린 남매를 키우는 이 라타나 씨에게 많은 후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0: 네. 라타나 씨가 4년 전 남편과 사별하셨는데요. 아, 그 슬픔은 뭐 정말 어제일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셨다고요?
1: 네. 지병으로 간경화가 심하게 진행이 돼서 결국은 같이 사는 동안에도 라타나 씨가 물류센터에서 2교대로 근무를 했었다고 해요. 생활비를 거의 가장처럼 이분이 일을 했었는데요.
0: 네.
1: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중이었었고 내가 좀 아프니까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위급한 남편의 전화였는데 급하게 집에 갔더니 뭐 피를 잔뜩 토해놨었다고 해요. 근데 그 모습도 큰아이가 봤었다고 하고요.
0: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1: 예, 네. 예, 바로 병원에 옮기고 한 달간 이제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요. 평소 아빠를 굉장히 따랐다고 해요, 큰아이가. 예. 그래서 그런 아빠가 쓰러진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좀 친밀했던 아빠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예. 그 심리적인 충격과 또 사춘기가 이제 접어들던 시기여서 네.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은 엄마하고 사이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라타나 씨는
0: 힘드시겠어요.
1: 좀 힘들 것 같은데
0: 네.
1: 또 작은 아이랑 터울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아기는 또 8개월이었는데
0: 네.
1: 이제 5살이고 또 사춘기를 막 접어드는 그런 상황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남편까지 부재인 예, 사별을 한 상황이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야기 라타나 씨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2: 남편이 병 때문에 아파니까 약 잘 먹고 애기 좀 봐주고 저는 택배 정리하는 거 2교대예요. 내가 돈 열심히 벌으면 당신은 애기 잘 보고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저한테 전화 와서 어디 있어요? 저는 버스 타고 있어. 빨리 와 이렇게 해서 남편이 계속 토해놨어. 피 잔뜩 나 병기에서. 그러니까 빨리 219에 불러주고 한 달 동안만 입원하고 들어갔었어요. 딸은 아빠 좋아하는데 그날에 좀 상처받았어요. 눈물 나와요. 소원해요. 우리는 당신의 하늘나라 꼭 가시고 다른 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위해서 미 딸한테 좀 말 잘 듣고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0: 예전부터 가계 경제가 어렵긴 했지만 최근에 집에 안 좋은 일이 겹치면서 생활이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올해 1월에는 라타나 씨가 급성 충수염 수술을 했고요. 그러니까 흔히 뭐 맹장 수술이라고 맹장염이라고 하는데
0: 네.
1: 그 충수 돌기의 염증이라고 충수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염증이
0: 네.
1: 생각보다 좀 심했어서 4박 5일이나 입원을 했고 이 입원비가 1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위태위태한데 이렇게 뭐 수술을 하면 또 일도 못하게 되고
0: 그쵸. 예,
1: 두 가지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이후에 또 3월에
0: 네.
1: 막 중학교에 올라간 큰아이가 딸이
0: 네?
1: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를 피하려다가 거기서 자전거에서 이제 쓰러지면서
0: 아이고.
1: 얼굴과 팔목을, 손목을 크게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또 딸 보살피느라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병원비도 100만 원 가까이 나가게 되고요. 그 이전에 또 딸이 폐렴으로 또 입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런 위태로운 상황의 가정에서는 한 사람이 입원만 해도 그 여파가 굉장히 크게
0: 그쵸.
1: 마련인데요.
0: 네.
1: 예. 몇 번의 입원과 또 수술하는 동안 병원비가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에 임대주택에 관리비를 내지를 못한 거예요. 8개월째 내지 못한 상태라 기관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건데요. 라타나 씨가 워낙 성실한 분이기도 하고 그 둘째 꼬마가 같이 인터뷰 때 옆에 있었는데 아이가 정말 뭐랄까요 그 엄마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동하는 아들 이제 5살인데도
0: 네.
1: 기관의 선생님이 주신 간식을 다 먹으면 꼭 휴지통에 갖다 버리고 와야 되고
0: 아이고.
1: 엄마 얘기하는 동안 조용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0: 모범생이네.
1: 네, 그러다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놀고 싶어 하기는 했는데
0: 아 그 정도면은
1: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아기를 보면 엄마가 부모님이 보인다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그거를 잘,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가 잘 훌륭히 키우고 계시는데
0: 그렇네요.
1: 이렇게 키우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을까
0: 맞아요.
1: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당연히 경제적인 상황이 되면 충분히 월세가 됐든 관리비가 됐든 내실 뿐인데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를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런 상황이 너무 이제 관리사무소에도 죄송해서 만나게 되면 꼭 낼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는 아니더라도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여유가 생기면 낼 겁니다라고 전화가 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데
0: 네.
1: 전화벨도 너무 무서우실 것
0: 그럴
1: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라타나 씨, 이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자꾸 이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 발목에 부러져서요. 많이 아파요. 계속 그날에 많이 울어요. 엄마나 얼굴 어떡해요. 학교 못 가요. 창피해 이렇게 해서. 또 폐렴도 걸렸어요. 또 그때도 돈 많이 나와요. 그때도. 또 이번은

0: 약간 이런 일 생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비가 많이 밀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불안해서 그냥 항상 문전에 죄송합니다. 진짜 갚을 거예요.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20이나 30에 갚을 거예요. 이번은 이렇게 항상 말해요.
1: 결혼 이민 여성이자 새 식구 가장인 라타나 씨. 남편과 사버로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올해 본인 수술과 딸의 교통사고 등 여러 악재가 겹쳐서 가계 경제와 신체 건강 모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라타나 씨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 해피.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아픈 몸으로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결혼 2주 여성 라타나 씨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0: 문자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나타나 씨가 가장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주민 여성이 내 식구를 먹여 살린다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해오셨어요?
1: 주로 이제 물류센터에서 무거운 걸 나르고 이런 일을 하셨고요. 김치 공장에서도 일을 했는데 모든 일들이 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김치를 옮기고 뭐 배추를 옮기고 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이제 30대 후반의 나이인데 계속 그 어깨와 팔의 통증이 만성 통증처럼 갖고 다니신다고 해요. 병원에 가야 보신 적도 없대요. 그냥 여기는 늘 아파요.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0: 가야 되는데.
1: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려면 몸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은 아프고 벌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늘 그 생활 전선에서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그래도 이제 소통이 많이 가능하시지만 그때는 더 어려우셨을 거 아니에요.
0: 그쵸.
1: 그러니까 몸을 쓰는 일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소통이 안 되니까.
1: 네. 네.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 케이스를 조립하는 그런 부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값에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한 개 끼우는데 1원이라고 해요.
0: 1원이요?
1: 네. 그 봉투 하나를 다 해도 2,000원이라고 하고.
0: 요즘에 1원 볼 수도 없는 동전인데.
1: 아이고 참. 몇 시간씩 일을 해도 한 달 수입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마저도 안 하면 안 돼요. 가서 벌어야 돼요. 그리고
0: 수도세 난방비 내기도 어렵겠다네.
1: 그렇죠.
0: 생활비 네. 하기도 어려운 돈인데
1: 그나마라도 벌기 위해서 빠지면 안 된다. 꼭 가야 된다고.
0: 네.
1: 그 성실함이 툭툭 묻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어눌한 한국어인데도 그 성실함은 막 느껴지는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직 작은 아이가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일을 뭐 식당이나 이런 데도 저녁까지 하기를 원하고 잠깐씩 하는 거는 그런 일자리는 지인들에게나
0: 맞아요.
1: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0: 네.
1: 지역에 따라서 그런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정말 짧게만 하는 거는 그런 순서가 라타나 씨에게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0: 네.
1: 특히 그 딸의 삶이 나랑 똑같은 길을 걸을까 봐 그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이들이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 좀 뭉클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엄마를 따라 나와서 간식을 열심히 먹었던 아들 목소리도 들어보실 텐데요. 엄마가 최고로 좋고 게임을 잘하고 싶고 경찰도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얘기해주네요. 게임 잘하는 경찰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1: 네, 라타나 씨와 아들 목소리 들어봅니다.
2: 화장품 케이스 조립하는데 많이 받으면 20만 원? 조금은 16만 원? 그 정도. 근데 계속 가야 돼요. 빠지면 돈 안 돼요. 하나 끼우는 거는 1원이에요. 그때는 조금 아픈데 또 막내 나올 때마다 택배 김장 만들어는 거 먹고 일잖아요. 김치 먹고 일은 듣지 마세요. 그래도 일은 안 하면 돈 없어잖아요. 그래 계속 해요. 가족 때문에 저 안 벌으면 아무데 못 먹어요. 남편 값도 약값도 못 내고 딸도 먹고 싶어도 못 사주고 막내도 분유도 못 사주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것만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엄마처럼 힘들게 싸우지 말라고.
3: 엄마가 많이 좋아서 게임 잘하고 싶어.
2: 게임 잘하고 싶어? 그때 뭐 경찰하고 싶다며.
3: 경찰도 하고 싶어.
0: 남편 말고는 한국에 다른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남편과 사별했으니까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계획이신 거죠?
1: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에 계속 살 거고 귀화를 준비 중입니다. 남편과 사별했어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F6 비자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귀화를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5단계까지 있는데 지난 학기에 2단계 과정 통과하셨고요.
0: 네. 네,
1: 3단계 학습이 6월인가 5월에 신청하셔서 6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셔서 아기들 키우면서 이렇게 한국어 공부하는 거
0: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 귀화를 위한 준비하는 게 한국어만 가능한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이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0: 귀화 시험 진짜 어렵다고 들었는데.
1: 네.
0: 근데 아들, 부업도 네, 하시잖아요.
1: 그렇죠. 틈틈이 그냥 부업하고 공부하고 아이들 키워내고 네. 아들 유치원 가면 부업을 하고 또 하원시키면 그 다음에 집안일 하시면서 아이들 또 먹이고 키우고 하시는 건데 네, 올해까지 목표가 4단계까지 하는 거고 내년 봄학기에 5단계 마치면 국적 귀화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냥 순탄하게 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네. 분들 귀하 자격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드리는 건 아닌데 진짜 마음으로는 한가득입니다.
0: 네. 네.
1: 귀하 시험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꼭 맞아요. 합격하고 싶다는 바람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0: 아유 이렇게 사실 관리비도 밀리고 생계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타나 씨는 이민자다 보니까 더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의지할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경제적인 부분이라도 좀 해결이 돼야 심리적인 안정도 조금이라도 되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주민들 가운데서도 친구들이 많은 분들 계시거든요.
0: 맞아요. 근데
1: 활동적인 분들이 계시는가 네네. 하면 라타나 씨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만 키워요. 그리고 남편분이 예전부터 아프셨잖아요. 그냥 돈 벌고
0: 맞아요.
1: 아기 키우기 바쁘셨던.
0: 일하러 가면 하루가 그렇죠. 끝이죠. 뭐. 그렇죠. 그리고 아기 봐야 되고 그러니까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1: 그래서 추천을 해주신 이 경기 글로벌 센터의 센터장님도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본인 건강도 안 좋고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비까지 밀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여러분들의 도움 하나가 뭔가 이렇게 사회하고 더 연결되고 좀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해 주시면서 많은 네. 그 불안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도록 관리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셨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예.
1: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란다는 얘기해 주셨고요. 라타나 씨가 우리 애들하고 꼭 같이 살고 싶다. 한국인 신분이 돼서 네. 그 곁에 꼭 있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한테는 아빠도 없는데 엄마까지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서 굳은 결심을 이렇게 본인한테 다짐하듯이 꼭 시험 합격해야 돼로 들렸는데요.
0: 네.
1: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조금 안정이 돼서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귀화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송인선 센터장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4: 4년 전에 배우자를 이제 사별하고 또 현재도 본인이 몸이 아프니까 일단은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 집안의 관리비라든가 여러 이것저것들이 자꾸 이제 체납이 돼가니까 그 경제적인 불안감에 굉장한 압박을 받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같이 보이고 그래서 작은 관심들이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분들도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가 정말 큰 희망과 다량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좀 마음이 좀 답답해요. 빚 있으면 딸랑 아들랑 한국에 살고 싶어요. 엄마도 없으면 안 돼요. 같이 힘들어도 딸랑 아들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그 한국 말 열심히 배워서 한국 국적에 따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배워요.
0: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결혼 이주 여성 라타나 씨. 생계를 위해 일하다 건강이 악화됐고 최근 딸의 교통사고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타나 씨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1: 사실 이만큼 한국어를 열심히 잘 하시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들어요. 한국어도 굉장히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라고
0: 쉽지
1: 하는데
0: 않죠.
1: 네, 이만큼 잘 살아내고 계신 것도 대단하다는 그런 격려의 마음으로도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이제 5살 그리고 13살 중학생 또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이 어린 남매에게도

0: 앞으로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060-700-1225번이고요. 한 번 더 말씀드렸네요. 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4입니다. 가운데 1909 두 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미리 예약하는 번호로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4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1: 네, 우리 라타나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만 믿고 한국에 왔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많이 아프셔서 혼자서 일해서 생계를 꾸려가야 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 보면 그리고 한국에 남는다는 마음을 먹으신 거 보면 진짜 마음 안에 온전히 가족만 있으신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 참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관리비도 못 내서 아이들하고 당장 내쫓길까 봐 고민하게 되고 또 딸의 교통사고까지 겹쳐서 어떡하지? 병원비는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손잡아주지 못했던 게 참 아쉽거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의 경제적인 그 조급함, 위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도우미 절실한 라타나 씨의 사연은 내일 다시 한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죠. 고맙습니다.
0: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올게요. 악뮤 소문의 낙원.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나는 조금 희망찬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둡고 막막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죠.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고 간경화도 심한 상태였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고 약이랑 술을 함께 먹던 사람이었어요. 맨정신보다 술기운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았어도 그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게 좋았나 봐요. 이 낯선 땅에 마음 한구석을 기댈 수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자 나는 영구 하나 없는 한국 땅에 두 아이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일터에 나갔던 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이었죠. 물류센터에서 이교대로 일하고 몸이 아파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된 후론 화장품 조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늦은 밤 몸도 마음도 녹초가 돼서 거실에 혼자 앉아있으면 남편이 그립기도 합니다. 비록 남편이 아프더라도 살아있기만 했더라면 이 외로움과 막막함을 조금은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슬픔에 빠지려 할 때마다 남편의 목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해 봅니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니까요. 사별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라타나 씨. 쉬지 못하고 일하다 건강이 나빠졌고 최근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여러 위기가 겹쳤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생활고 속에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 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엽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5: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하고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4: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6: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4: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3: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8: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9: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8: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9: 뭐라고요?
8: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혹시 스승의 날 유래를 아십니까? 이 스승의 날은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결의의 참스승 세종대왕님이 5월 15일에 태어나셔서 이 세종대왕님 생신날에 스승의 날도 같이 제정한 거랍니다. 우리 희시무님 알고 계셨나요?
1: 아, 대본에는 그럼요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은 왠지 한글 받아쓰기를 퀴즈 대신 내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다들 100만 년 만에 받아쓰기 해보실 텐데 한번 받아 써보시죠, 여러분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
2: 저 오늘 좀 멘트가 이상한 텐데 설마 오늘은 왠지를 받아쓰기 하라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오늘은 왠지? 웬? 웬? 어려워서 정답이 많이 들어올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힌트 들어가겠습니다.
0: 네, 제가 천천히 발음해볼게요. 오늘은 왠지 입니다.
1: 더 천천히 발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와인지. 네.
2: 오늘은 왠지 롯데가 잘할 것 같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2340 무료인 유튜브 빵톡 댓글로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스타 첫 곡은요, 박재범의 가나다라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신부들의 수다 미소남 3인방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3: 김병희 도미니코,
4: 이추성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신수다 여는 첫 곡으로 박재범의 가나다라 듣고 왔습니다.
2: 또 다른 노래도 있죠.
3: 뭐요?
2: 옛날 노래 가나다라 마바사.
3: 몰라요.
2: 아 그래요? 있어요. 옛날 노래 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사랑한다는 뜻이야.
3: 밖에
2: 예, 알겠습니다.
3: 밖에 제작진이 네,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빛이 네,
3: 약간 83년 나온 송창식 네. 아까 금방 그 연배에 네. 네. 신부들의 수다 생녹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 커뮤니티라는 생녹방 날짜 시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네. 네. 한숨 챌린지 성공. 네. 자, 우리 수다 식구들 문자로도 댓글로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 오늘은 받아쓰기였습니다.
3: 네, 받아쓰기. 네.
2: 그 오늘은까지 다 들어가야 되나요?
3: 아니요, 아니요.
5: 아니요, 아니요.
3: 제일 포인트가 네. 뒤에 나오는 두 글자이기 때문에.
2: 우완지.
3: 네. 우완지. 네.
2: 자, 오늘 정답은요.
6: 와우.
2: 우웬지. 우웬지입니다. 우웬지.
3: 네.
2: 오 아이 밑에 니은. 예.
3: 그 왜 있잖아. 왜.
2: 예.
5: 네.
3: 그 왜에다가.
2: 네. Why.
3: 네. 니은 밑에 받치고. 네.
2: 왠지의 줄임말.
3: 그렇죠.
2: 왠지. 나머지는 다 그 우웬으로 쓰면 된다고 하네요. 어찌된 일이니 뭐 이게 웬 떡이니 이렇게 네. 할 때.
3: 웬 떡이냐 할 때는 그 왠지의 웬이 아닙니다.
2: 그렇죠. 우웬, 우웬. 예.
3: 우어이.
5: 예. 저희는 웬 떡이야라고 안 하고 뭔 떡이고.
3: 그렇죠. 경상도 말은 웬 이란 말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5: 웬일이야라고 안 하고죠.
3: 뭔 일이고.
2: 네.
3: 웬이란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2: 어.
3: 네. 그 보세요. 웬 수건인가요? 웬이란 수건 웬이란 표현 안 씁니다.
5: 뭔 수건이고.
2: 뭔 수건이고.
3: 수건 뭐고?
2: 뭔데? 네. 뭔데? 네. 수건 뭔데? 이러잖아요.
3: Why라는 말보다 네. what.
2: 아, what.
3: 뭐고?
2: 수건 뭔데?
3: 네. What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많이 씁니다.
2: 네 얼굴 뭔데? 얼굴 차림 뭔데?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뭔데로 쓰죠.
3: 얼굴 뭔데? 어제 술 많이 먹나?
5: 그렇죠. 네.
3: 이럴 때 이제 네. 왜 네. 얼굴이 그 모양이니? 그거 네. 중에 왜라는 말 안 씁니다.
5: 네 얼굴 와그라노.
2: 먹고.
3: 네. 얼굴 뭐? 얼굴 뭐고?
2: 네, 먹고. 네.
3: 그렇죠.
2: 네. 그렇게 하죠.
3: 아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이거 수건 덮어 쓰고 왔는데 이 수건 왜 갖고 왔냐면 제작진이 주더라고요. 이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26주년 기념
2: 네네.
3: 2026년 5월 3일 해서 기념품 수건이에요. 보일라나? 보이네.
2: 네네.
3: 기념품 수건이라서 했고 더보 죽겠어요. 나눌게요.
2: 네. 뭔데? 수건 뭔데?
3: 수건 겁나 두껍네. 네.
2: 예, 오늘 당첨되신 분 말씀해 주시죠.
4: 네. 네, 오늘 당첨자는요. 유튜브의 안젤라 님입니다.
2: 축하드립니다.
3: 네, 축하드립니다. 네.
4: 자, 안젤라님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아, 지금 예, 예. 아, 수건의 정치색이 반영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4: 네,
3: 아,
4: 그런가요?
3: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얘기는
4: 아, 그렇군요.
3: 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네. 근데 사실 저희 방송국
2: 그 로고가 로고 파란색인데.
4: 색깔이
3: 심지어 제 차가 파란색입니다.
2: 네.
3: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네. 제 차는 흰색이에요. 괜찮네.
3: 요즘 흰색도 조심해야 됩니다.
2: 아, 그래요?
4: 네.
2: 좀 몰라요. 뭔지.
3: 흰색이에요?
2: 뭔데?
3: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2: 흰색 뭔데?
3: 안 돼요, 안 돼요. 그 멘트도 굉장히 네, 아, 오해를 그래. 살 만한 네. 아, 멘트입니다.
2: 그러면 5월 뭐 선거 끝날 때까지는 색깔 이야기는 안 하도록.
3: 네. 뭐 이 방송은
2: 검은색 괜찮아요?
3: 아, 예?
2: 검은색. 우리 검은색 이거.
3: 그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5: 모자색
3: 아닙니다. 아닙니다.
5: 금방 떠오르네요.
3: 아닙니다. 모자색 네. 아닙니다, 여러분.
2: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네. 6월 4일 이후로 저희가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럼 말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3: 일단 결과 보고 얘기하면 재밌겠다.
2: 네.
3: 아, 부산이 제일 핫하기 때문에 요즘에.
2: 네. 그렇죠.
3: 네.
2: 자, 바로 제가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 이었습니다.
3: 전 진짜 몰랐습니다.
2: 예, 우리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끼리 한글로 잘 소통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가끔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채소가게 가면 설레리라고 있던데 두 분이 설레리 이게 뭔지 아십니까?
3: 설레임 그
4: 설레리가 뭐예요?
3: 아이스크림
2: 그 설레임
3: 아, 설레임이고
2: 예. 네. 이 설레리가 샐러리
3: 샐러리가 예. 설레리
2: 설레리라고 이게 적어놓으셨다.
4: 아 네. 이거

0: 저 봤어요. 그 인터넷에 이제 시장에 네네. 시장에 이렇게 야채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
1: 박스에다가 네. 적어 놓는 거.
0: 설레리.
1: 아, 할머니들 적어 놓는 거.
2: 네네네. 네. 그리고 국산 보리꼬리.
1: 보리꼬리.
2: 예. 뭡니까?
1: 생선 이름 같은데. 네. 보리꼬리.
3: 보리꼬리.
2: 국산 보리꼬리.
1: 국산 보리꼬리.
2: 국산 브로콜리.
0: 브로콜리.
1: 브로콜리를
0: 네네. 보리꼬리.
1: 보리꼬리.
2: 네. 그리고 4인 머스켓.
1: 아, 이건 알겠죠. 네. 4인 머스켓.
0: 4인 머스켓.
2: 4인 머스켓. 샤인 머스켓. 네. 네. 이렇게.
1: 아, 할머니들은 그냥 듣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음력으로 네. 옮겼으니까.
2: 네.
1: 보리꼬리는 어제
2: 보리꼬리.
1: 보리꼬리는 생선 이름인 줄 알았네. 네. 브로콜리를 채소 가게 사장님이 브로커.
0: 브로커.
2: 브로콜리. 그 브로커 그 있잖아, 브로커 이렇게.
0: 브로커 팝니다.
1: 저 큰일 납니다.
0: 브로커 싸게 드립니다.
1: 이거 잘 적어야 돼요. 네네. 아무리 할머니라도 잘 적으시면 좋겠네요.
2: 아니 그 어떤 어른분이 되게 그 무릎 그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하셔야 돼가지고 네. 설명을 하시는데 그 연골이 반월성 연골판이라고.
1: 반월성 연골판 알죠. 네.
2: 그걸 이제 반월성 연골판을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0: 뭐라고 하시는데요?
2: 아, 하신 분이 반달곰이 나가가지고.
0: 반달곰.
1: 무릎에 반달곰.
2: 반달곰이 의사 선생님이 반월성 연골판 이렇게 하니까.
1: 아, 몰라.
2: 뭐 이랬는데.
0: 네네.
1: 그래서 내가 봤을 때 4자 이상 가면 할머니들은 무조건 줄여 불러요. 한 두세 자로.
2: 반달곰이 나갔대요.
0: 반달곰이 나.
2: 반달곰이. 아,
0: 큰일인데.
2: 다 따라서.
1: 몰라.
2: 그래서
0: 늑고가 나간 것도 큰일이었는데 반달곰이 나갔다 이러면 더 큰일이죠.
1: 네. 사이렌 울립니다. 네.
2: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귀에 들리는 대로 해서 이렇게 좀 쓰시는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0: 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문자 많이 주고 받으실 텐데 저희가 크크크 이렇게 쓰는 거 보면
2: 네.
0: 세종대왕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초성 하나 갖고 잘들 논다라고
2: 네.
0: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2: 우리 세종대왕님이 제일 좋아했을 것 같은 인터넷 용어 뭐가 있을까요?
0: 세종대왕님이 좋아했을 만한 인터넷 용어?
1: 다 줄여서 부르니까요 요즘에.
2: 네. 좀 한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다 영어로 또 줄여서 쓰대요.
1: 네. 영어로 줄인다고요?
2: 세종대왕님 그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옛날에 그 뭡니까 사람 이렇게 OTL입니까?
1: 아, 뭐 그런 식으로.
2: 네네. 그것도 있고 뭐 LOL도 있고 뭐, 뭐.
1: 그거는 외국에서 OMD도 쓰는.
2: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줄인 말이고.
1: 네, 이모티콘 네. 줄인 그런 표현인데.
2: 저는 이게 뭐 옛날 이야기지만 인정, 이영지, 뭐 네. 레알, 리얼 이응.
1: 저희 어머니 항상 뭐 하면 항상 이응 이응으로 답하십니다.
2: 아, 오오오 이거 아니에요.
1: 네. 네,
2: 그렇죠. 그 부산 말인지 부산 사투리죠. 그 통화로 어 하나로만 다 통화가 된다고.
1: 맞습니다.
2: 어?
0: 네.
2: 어, 어,
1: 어,
2: 어, 어, 어. 네. 이런 거 네. 이제 세종대왕님이
1: 거의 뭐
2: 보시면
1: 호흡으로만 대화하죠.
2: 네, 네.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캐라는 신조어 다들 아시죠? 이 부수적으로 갖는 캐릭터 부캐. 오늘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부캐 관련 사진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1: 난가?
2: 예, 오프닝 코너 속의 코너 인스타그램 바로 시작해 봅니다. 사진 한 장으로
1: 신부들의 일상에
0: 가까워지는 시간
1: 인스타그램.
2: 신부들의 인스타 줄여서 또 줄이네요. 신스타그램 더 줄여서 신스타입니다.
1: 네.
2: 예,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사진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추신부님 어떤 사진이죠?
0: 네. 이 어디 성체 있는 건가요? 사실 그 한국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2: 네네.
0: 초대교회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많이 없어요.
1: 아.
0: 네, 기록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양력이 길지 않거든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분은 양력이 화려합니다. 지금.
2: 아니, I am still hungry.
0: 네네. 예. 아, 이분의 양력을 좀 읊어드리면
2: 네네.
0: 성인의 발자취라고 예. 해서
2: 네.
0: 전 구봉성당 주일학교 장난꾸러기.
2: 장난꾸러기.
0: 전 부산교구 신학교 방송부원 전 만덕 양정 호계성당 보좌신부 전 수영 토연성당 부주임신부 전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부국장, 현 부산교구 양산지구 청소년 청년 전담사제, 현 전국구 라디오 방송 신부들의 수다 DJ 및 메인 보컬 리드 보컬 11년차, 현 22년 8월 6일자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오늘의 강론 조회수 380회 플러스 알파 달성자.
1: 이게 양력에 왜 들어가?
0: 현 2024 부산 평화방송 설특집 싱어빠들의 1위 수상자 공명 질풍가도 한번 불러주셔야죠.
2: 돼지에
1: 돼지에 네.
0: 그리고 현 부산교구 선정 가장 달달한 사제 1위 수상으로 파더 김달달 칭호 보유자, 현 인생 최고 요산수치 보유자.
1: 작년 아, 기준이죠.
0: 이거 아직 안 깨졌습니까?
1: 아 작년에 끝나.
0: 아 작년에 끝났습니까?
1: 괜찮습니다.
0: 네, 현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매회 5열 기록 보유자. 네, 그리고 현 부산교구 비단 우에바를 너무나 사랑하여 수료도 안 했는데 미사는 N번 집전한 사제.
2: 아니 발가락 사이 솜털 하나까지 선크림 꼼꼼히 바르기 운동 상임이사.
0: 아 이것도 있었네요. 네. 아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아,
2: 그리고 예 멋진 포즈로 이렇게 또 선글라스 쓰고 있는 신부님 네네. 사진과 그 밑에 여러 사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0: 도대체 제가,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네.
1: 아,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네. 아,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수원에 제 4월 달에 17일부터 19일까지 네. 비단 우에바를 다녀왔었어요.
0: 네네.
1: 청장년층 30세부터 45세까지 이제 신청을 받는 거기에 제가 가니까 제가 거의 완고더라고요.
0: 오.
1: 갔는데 일단 신부 이거 안 하고 갔어요. 그냥 일반 사복 입고 갔어요.
0: 네네.
1: 2박 3일 일정인데 이틀을 그냥 지냈어요. 진짜 오랜만에 군대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형,
0: 네.
1: 형,
0: 아.
1: 진짜 오랜만에 우리는 그냥 형이 네. 그러는데 해마 이러는데 우린 가서 서울말로
2: 형,
1: 형,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셋째 날 새벽에 네. 이제 아침에 미사를 하는데
0: 네.
1: 이제 그때는 제의를 입고 했죠.
0: 네.
1: 그때부터 단 한 명도 저한테 형이라고 부른 사람 없었어요. 한 명도. 네. 어쨌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2박 3일 하고 난 다음에 저거는 제 모임 갔는데 제 모임에 저거를 이제 펼쳐놓은 거예요. 저거는 이제 부산교구 비단우에바에서 만든 겁니다.
2: 네.
1: 뭐 부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단우에바에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제가 제 추측한데 특정 몇 명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저를 잘
2: 딸, 딸들 아닙니까?
1: 딸들입니다.
2: 딸들.
1: 네. 네. 네.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2: 네. 고라니하고.
1: 네네. 네.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만들어갖고 저를 이렇게 제 모임 때 저거를 갖다 놓았더라고요.
2: 네. 우리 마리아 한님께서는 히미니코 신부, 히미니코 성인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느낌 있게 예. 도미니코 아니고 히미니코.
1: 아까 그 할머니 약간 얘기했잖아요. 아까 줄여서 부르는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거.
2: 네네.
1: 본당에 가니까 네. 제 세례명이 약간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도미코 도미코 신부라고.
0: 도미코.
2: 야, 도미코.
1: 그냥
0: 토미코.
1: 그냥 막 부르세요 그냥 네. 부른 대로 네. 부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새끼 신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도미코 신부, 도미코 네. 신부.
2: 도미코. 지금 저건 어디에 지금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1: 아 지금 제 트렁크에 있습니다.
0: 아, 트렁크. 아, 트렁크. 네.
1: 방에 갖다 놓기 저 부피도
2: 네.
1: 있고요.
2: 네. 네.
1: 실어 놓았는데 아직 방에는 안 꺼내놨습니다.
2: 사진에 올라온 댓글 예. 보니까 만독
1: 맨 도구 도구맨.
2: 아, 맨 도구 도구맨.
0: 맨 도구 도구맨. 예.
2: 신부님 댓글 달러 네. 인스타 가입했어요. 하트.
1: 네. 비다 한 친구입니다.
0: 아.
2: 예. 빈가봉가빈 님께서는 히딩크.
1: 아, I'm still hungry.
2: 아, 히딩크. 네. 예. RAYU 벨리 님께서는 희 신부님의 마성의 매력의 끝은 어디라고 이렇게 또 보내 주셨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저 사진의 제일 메인에 자리하는 제 사진은 네. 그 23년도 그 리스본 갔을 때 네, 포르투갈의 햇빛을 받으면서
0: 요염하게 앉아 있는.
1: 네.
2: 자세가 좀 부담스럽다. 지금 이런 댓글이 많거든요.
1: 중요한 건 저 사진을 보시면 네네네. 아까 네. 뭐 발에까지 뭐 선크림을 바른다는데 저게 구멍이 송송 나 있는 크록스거든요.
2: 네.
1: 그래서 저게 한 40도 되거든요. 네. 35도에 40도 다 탑니다.
2: 어.
1: 제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무장을 했어요.
0: 네네. 시꺼멓게. 네.
1: 다 덮어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네. 그러니까 모자를 벗고. 근데 유일하게 저 발이 타더라고요. 저 구멍으로 탑니다. 그래서 발 집에 가면 발등이 약간 전방위 문이 돼 있어요. 네. 그래갖고
2: 예.
1: 발에도 막 선크림 바르고 하니까 그게 신기했나 보더라고요.
2: 아니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 매회 오해를 하셨다고.
1: 아, 제 그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 제가 원래 인생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갱신한 게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아, 진짜 방에서 진짜 꺼이꺼이 울면서 봤어요. 자, 아, 잠을 못 잤어요. 아니, 너무 울어갖고.
2: 울잖아.
1: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울어갖고 거의 탈진 수준으로 거의 울어갖고.
2: 아, 그 정도로요?
1: 너무 울었어요. 아, 뭐 매회 그렇진 않은데. 네네. 아, 네. 그 포인트가 있어갖고.
2: 어쨌든 우리 희신부님의 그런 그 양력을 보게 되면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 놀랍게도 네. 저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0: 아, 저게 하나가 아니에요? 네, 버전 2가 또 있어요?
1: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네. 현수막처럼. 근데 그건 너무 동계기가 그래서 예, 예. 저 하나만.
2: 아, 그러셨구나. 네.
0: 아이스 아미님이 예. 달맞이 성당 성사 보실 때 들고 오셔서 세워 드세요.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 네.
2: 자, 그럼 오늘 예, 소개해드린 댓글 중에 선물 받으실 분 한번 뽑아 주시죠, 희신부님.
1: 네, 유튜브에 캐서린 시드니님.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문자 샵 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 오늘 신스타 오프닝 또 그리고 충격과 공포의 신스타그램 잘 즐기셨지 뭐. 네.
1: 그러니까 제가 사진이 네네. 이거 한다고 요즘 열심히 찍고 있어요. 아. 근데 공개가 이거를
2: 아 너무 자극적이라.
1: 그러니까
2: 너무 이슈가 될까봐.
1: 좀 그래요 좀. 저는 평범한 사진을 네네. 찍고 싶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 삶의 자리가 평범하지가
2: 평범하지
1: 않아요.
2: 평범하지 않죠.
1: 하느님께서 늘
2: 방송인이죠. 방송인. 항상 이벤트 발생.
1: 이벤트를 주셔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찍다 보니 좀 그래서 좀 자중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런 충격과 공포의 사진을 가진 또 다른 수다 식구분들도 신수다에서 함께
1: 네, 사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0: 공유하고 싶으시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번호 샵 2340으로 또 빵톡 댓글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2: 아,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 수다 식구분들이 보내준 그렇죠, 사진 가지고 사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1: 예전에는 많이 보냈는데
2: 참 좋겠다.
0: 네. 나도 이런 네.
2: 희신부님 그거는 뭐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 맞아요. 이거는 대줘야지 이벤트입니다. 뭐 이런 사진
0: 일상이 시트콤인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분들 얼른 또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싸이의 연예인.

0: 최신부님 부산가톨릭평화방송 5월 3일 생일 축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00503 이렇게 부산가톨릭평화방송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기념할 줄 안다는 것 아시죠? 가톨릭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모셨던 선교사무국장님께서 네.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기념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오. 그래서 신부님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하니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이 기념할 줄 안다는 거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서 기념해야 된다.
1: 기념하는 인간. 네. 호모 셀러브레이트. 괜찮은데?
0: 네. 그래서 그런 기념을 할 줄 아는 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가톨릭평화방송 26주년도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와 사연을 만나보는 가톨릭 수다 시간입니다. 신부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일들, 고민거리, 자랑거리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럼 고 미사데이 출발합니다.

0: 어떤 분이 네? 희시무님 수건 가리고 코 파신 건가요?
1: 희시무님 해명 부탁드립니다.
2: 아닙니다.
0: 아닙니다.
2: 네, 두 가지 일을 네. 저는 동시에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저희 지난번에 차박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집 얘기 같다며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4340번님 중년의 여성분이라고 하시네요. 네,
1: 씩씩하게 읽어주신다.
0: 씩씩하게 읽어요. 네.
2: 중년 여성 느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0: 중년 여성의 느낌 잘 모르겠습니다. 시매님들 아주 그냥 저희 집에 맨날 차박 1년 365일 차박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2: 손차박은 아는데.
0: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저랑 반려견 솜이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 차박하는 게 꿈이라나 뭐라나.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솔직히 차박 장비도 별로 없어요. 차 구조도 별로고 저도 나이가 있어서 밖에서 자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꾸 장비를 사고 택배를 회사로 몰래 시키는 것 같던데 결국 들킬 거 뭘 그렇게 이중 삼중 수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차박 말고요. 그냥 안방에서 붙박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셨네요.
1: 네.
2: 나이 들고 밖에 자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0: 쉽지 않습니다.
1: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그냥 풍경은 풍경대로 구경하고 네. 잠은
2: 편하게.
1: 편하게.
0: 편하게 자야죠. 예.
1: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차박 로망이 있는 분들도 있죠. 예.
2: 저는 차박이라기보다도 저도 요구청 들어가기 전까지는 캠핑을 했으니까요. 혼자 시간 날 때. 그렇게 하고 휴가도 캠핑을 했었고.
1: 클라라베스님께서 골병 들어요.
2: 아 동계는 힘듭니다. 동계는 장비가 다릅니다. 네. 겨울에는 아예 장비가 다르고.
1: 그 연통도 달아내고 이렇게 하던데.
2: 맞아요. 화목 네. 난로나 뭐 이렇게 네.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난로가 있어야 되고요.
1: 추신분이 차박 해보셨다 하셨나요?
0: 차박 안 해봤죠. 차박을 예.
2: 차박이랑 네. 차숙이랑 다릅니다.
1: 차이점 있나요?
2: 어쩔 수 없이 자야 될 때 차숙이죠.
0: 그렇죠. 휴게소 들려서 잠깐 눈 붙이는 건
2: 차숙.
1: 차숙하세요.
2: 차박은 아예 그냥 그 차를 깔아놓고 아예 그냥 살림살이 펼쳐놓고 그냥 그렇게 이제 네. 하루 그렇게 보내는 걸.
1: 또 예 전기차 차박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장판도 켜고 이렇게.
2: 요즘 전기차가 잘 돼 있습니다. 220V 바로 꼽아도 되고.
0: 네네네. 네.
2: 근데 이게 이 중년 여성분
0: 네.
2: 그게 있어요. 또 이분들의 로망은 자기 집 아파트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상추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공간 마당이 네네, 있고 네네. 막 이런 거를 또 아마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 게 있거든요.
0: 네.
2: 결국 그것도 다 남자들이 관리해요. 잔디 깎고 뭐 풀 치고 뭐 담벼락 허물어지면 담벼락 세우고 뭐 네. 이런 거 참 힘듭니다. 이거 같이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거.
1: 제가 볼 때는 4340번님 남편분 일단 당신이 먼저 차박을 좀 해봐라. 이렇게 좀 해주고 같이 가는 거 말고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정말 같이

0: 가도 될 것인가?
1: 네네.
0: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당신이 편안하게 생각할 정도로 세팅을 다 해놨다. 한 번만 가자. 갔다 오시면 그다음부터 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2: 저는 좀 지나고 이제 7월이 되면 장마지 않습니까? 장마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설치하고 치우는 게 기쁘면 차박을 계속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차박 계속 못합니다.
0: 차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2: 저는 그거 현실은, 엄청 좋아합니다.
0: 현실은
2: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잠못
0: 에이씨 다 젖었다.
3: 그래서 이제 트럭급으로 사는 거죠.
0: 더 큰 걸로. 더 큰 걸로.
3: 더 큰 걸로. 걸어 다닐 수 있는.
2: 아, 그 살 때 기쁘고 팔 때 기쁘다는 캠핑카.
3: 네, 캠핑카.
2: 네.
0: 아, 그렇게 넘어가나요?
3: 그렇죠.
0: 업그레이드. 네. 자, 다음 사연 넘어가죠.
2: 네, 이번 사연은 빵지 순례 리뷰입니다. 4570번님. 죄송한데 작가님이 네. 저희가 작가가 바뀌고 네. 이게 요구 사항들이 조금 가로쳐 갖고 행복한 20대 여성 느낌으로 읽어주세요라 되어 있는데 네.
3: 행복한 20대 여성은 어떤 느낌일까?
2: 무슨 느낌이에요?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3: 행복한 20대 여성.
2: 행복한 20대 여성.
0: 챗GPT가 아니에요. 네. 재미나이가 아닙니다.
2: 재미나이 아니에요. 행복한 20대 여성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안녕하세요, 홍초희 신부님. 저는 가야성당 배세람 젤마나입니다.
0: 네.
2: 신수다의 손지호 신부님 인터뷰 하셨잖아요. 그거 듣고 손 신부님 만드신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눈 뜨자마자 빵지 순례 엄마랑 빵지 순례 갔는데요. 웬걸 어머니 손잡고 공간 101.1을 가자마자 손 신부님 깍 실물로 보니 키도 크고 훤칠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커피도 직접 내려주셨는데요. 차는 물론이고 스콘 케이크 쿠키까지 신부님의 정성 가득한 디저트 모두 엄청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힐링 타임을 즐기고 있는데 생활성과 가톨리카 팀이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점심에 갔는데 3시 공연까지 보고 왔지 뭐예요. 정말 맛있는 커피에 디저트에 귀를 즐겁게 하는 공연까지 공간 101.1 카페 별점 리뷰 5점 만점에 105점 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한번 갔었는데 이게 완전...
2: 그날이었네. 장날이었네.
0: 네.
2: 손신부님이 이렇게 매일 계시진 않지만 네, 자주 출몰하시긴 합니다.
0: 그렇죠.
2: 손주호 신부님.
0: 네. 차는 물론이고 스콘 케이크 쿠키까지.
2: 아, 이거 지금 커피 이거거든요. 네. 제가 지금 먹고 있는데 밑에서. 네. 요즘 약간 루틴이 들였어요. 도착하면 제가 평상시에 커피를 안 마시려고 애를 써요. 근데 방송을 하려면 맨전신은 못 하겠더라고요.
0: 네. 그래요. 네.
2: 네, 한 시간 차 타고 와서 커피를 넣고 방송에 임해야 되겠다. 오늘도 밑에 갔는데 1시 반쯤에 갔는데 커피를 딱 보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푹푹 치더라고요.
0: 네.
2: 보니까 사장 신부님이 내 거로 달아놔.
3: 내 거로 달아.
2: 내 거로 달아놔. 그냥 줘. 이래. 네. 그래서 쓰고 가시더라고요.
0: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3: 내 거도 달아놔.
2: 아니.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장 신부님 덕분에 네네. 저는 한 잔 얻어먹고
0: 자, 오늘 가톨릭 수다 공비사데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나우소로 돌아올게요. 뉴진스가 부릅니다. 슈퍼 샤이.

0: 매달 셋째 주에 찾아오는 즐거운 만남, 만나고 싶은 그분을 직접 만나봅니다. 오늘은 누가 나오실지 지금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소!
1: 나오소!
2: 나오소!
3: 제발!

0: 자,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나우소 시간입니다. 지난달 인천교구에 이어서 두 번째 부산교구입니다.
1: 아, 여보, 부산교구.
0: 모라 성요한 성당 주일학교입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모라 성요한 성당의 주일학교 교사 유연수 율리아나입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저희가 인별그램에 전국 주일학교 자랑 공지를 했는데 모라 성요한 성당 교우가 아주 적극적으로 본당 주일학교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 댓글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라 성요한 성당을 추천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어서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깔끔한
2: 맞습니다.
1: 추천인데 이게 아이디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글로 바꾸니까 천휘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는 분입니까?
2: 아, 천휘민은요. 예, 그거는 제가 천 씨랑 결혼하면 아이 이름을 천희민으로 지려고 제가 천희민으로 항상
0: 본인이세요?
2: 죄송한데 제가 본인 추천했습니다.
1: 본인이에요. 본인이구나.
3: 꼭 천씨 해야 되나요?
2: 아닙니다. 네. 그게 안 됐습니다.
1: 네. 오해받기 쉽죠. 네네. 주일학교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면.
2: 주일학교는요. 되게 애들은 작지만 이렇게 뭔가 마음은 부자고 본당 신부님에게도 낯을 엄청 가려서 본당 신부님이 갈 때까지 가리다가 이렇게 살짝 푸는 그런 매력 덩어리들입니다.
0: 근데 그 모라 성요한 그 본당? 영상 쇼츠 대회에서 상 받지 않았어요?
2: 아, 그거는 저희 자모의 교사 김민경 미카엘라 자매님께서 이렇게 정말 잘해주셔서 찬미받으셔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원래 영상이나 이런 거 되게 탁월하셔가지고
0: 근데 그때 아이들 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낯가리고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었어가지고
2: 굉장히 페르소나입니다. 굉장히 보이시는 거랑
0: 그렇구나.
1: 주임 신부님이 낯을 가린다고요?
2: 아니요, 저희 신부님은 낯은 가리지 않으시는데
0: 안 가리죠.
2: 아가들이 신부님에 대한 낯을 엄청 가려요.
0: 가릴만 해요.
1: 가릴만 해요. 네. 얘기를 좀 나누면
0: 한번 말씀 나누시면 아이들은 말을 못하고 계속 신부님 길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길게 말씀하시거든요.
3: 깃빨려요. 네.
1: 느낌 아니까.
0: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어찌나 본당 자랑을 하시는지
1: 자기 마시거든요.
2: 역시 우리 신부님.
0: 저희 달맞이 성당은 바다가 보인다고 하니까 우리는 낙동강이 보인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1: 절대 안 칩니다.
0: 뭐 어디에 공원이 있다니까 우리도 공원이 있다 이러면서 막 이러시고
2: 맞습니다. 사랑을 엄청 하시거든요.
3: 근데 이 제가 듣기로는 또 이 애들이 낯을 가리긴 하는데 그걸 푸는 순간 엄청난 포텐이 터진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2: 아, 그 아까 얘기 드린 대로요. 그 찬미받으셔서 뭐 영상을 찍을 때나 낯은 엄청 가리는데 영상을 찍을 때나 혹은 조금 신부님이랑 이렇게 좀 뭔가 이야기 코드가 맞으면 막 신부님 단톡에 초대라부터 시작해서 엄청 약간 하여튼 그 친구들만의 특색 있는 페르소나가 엄청 강합니다. 굉장히 보여지는 거라.
0: 그리고 그 주일학교 아이들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2: 저희 주일학교 애들이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고3이고요. 저희가 저 학년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이렇게 조금 뜨문뜨문 이렇게 있습니다.
0: 한 몇 명이나 되죠?
2: 저희가 만약에 다 합치면 그래도 한 16명?
1: 속닥하네요.
2: 맞습니다.
0: 근데 한번 이렇게 풀리면은 엄청나게.
2: 장난 아니죠.
0: 약간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때는 약간 아이처럼 이렇게 좀 혼자 있고 막 부끄러워.

0: 하고 이러는데
1: 맞습니다.
0: 무대만
1: 네.
0: 올라가면 갑자기 막 엄청난 에너지가 막 이렇게 발휘가
1: 약간,
0: 되는 것처럼.
1: 맞습니다. 저희 모라 송유한 성당에 애들이 약간 엄태구 같은 느낌인데, 약간 엄태구 혹시 아시나요? 되게
0: 네.
1: 소심하고 항상 기도 선언하시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좀뭐 반주나 이런 게 바뀌면 조금 약간 자기만의 페르소나가 나오고 이런
2: 아, 이게 큐
1: 케이스입니다.
2: 들어가면 딱 이게 터지네.
0: 네.
1: 아, 예, 맞습니다.
0: 저는 반대거든요. 명석 깔아 좀큐 이러면 아유 은지에 이렇게 하는데.
2: 네. 입장문을.
1: 아,
0: 네.
1: 저도 그렇습니다. 네.
0: 네. 우리 주일 학교는 이게 진짜 자랑거리다. 키워드로 세 가지를 꼽아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1: 키워드로 온다면요. 일단 첫 번째는 낯가림, 그리고
0: 낯가림.
1: 두 번째는 인사 잘함, 그리고 세 번째는 순수함인데요.
0: 네.
1: 이 순수함에서 제가 굉장히 저희들 정말 순수하고 이렇게 본당 어르신 분들도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데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면
0: 네.
1: 교황님을 바뀌셨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막 레오 14세 교황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일대기를 얘기해 주면 애들이 중학생이냐면 14살이냐면서 굉장히 그런 식의 이렇게 묻고 하고 정말 순수하게
0: 네.
1: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정말 매력적이죠.
0: 그렇게 할수 있죠. 네.
2: 교황 티스까지 하는 순수함.
1: 아니에요.
2: 네. 혹시 뭐그 말고도 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1: 아, 네, 저희 그리고 그 외에 자랑하고 싶었던 게 저희가 교황님의 생태적 회계 말씀대로 저희 본당 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교우들과 같이 지금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어요. 뭐 플로깅이라든지 그리고 피조물 미사일 위한 이렇게 봉헌이라든지 그리고 자원순환운동이라고
0: 네.
1: 병뚜껑 모아서 그리고 안경 같은 것도 못 쓰는 안경도 이렇게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가장 밀고 나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2: 아, 이게 공동체적 차원에서 그렇게
1: 네.
2: 참 이렇게 하는
1: 아,
2: 게
1: 네,
2: 참 쉬운 게
1: 맞습니다.
2: 아닌데.
1: 전 교우분들이 굉장히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자모의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게 조금 잡혀가면서 토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 아니 그냥 분위기가 잡혀 있는 거
0: 지구
2: 보면.
0: 돌보기
1: 네.
0: 그냥 예,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마음들이 가득한 거죠.
1: 저희가 텀블러 사용하고 웬만하면 정말 비닐이나 이런 것도 사용 안 하고 쇼핑백 이런 것도 신문지로 접어서 그걸로 이렇게 성소 주일 때도 비닐 안 쓰고 그걸로
0: 교사들도
1: 이렇게
0: 뭐 회식 때 이럴 때 텀블러 사용하나요?
1: 주사들이야 텀블러요. 아, 웬만하면 텀블러 사용하죠. 회식까지는 솔직히 아니지만,
0: 네.
1: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예, 네, 그렇게.
0: 네, 아, 이 마음이 딱 잡혀져 있네요. 아,
3: 네네.
0: 너무 보기
1: 아우,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3: 사실 뭐또 주일학교 하면서 물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겠지만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1: 저의 고민은 항상 좀 생각하는 건데요. 조금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뭔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학업이 좀더 중요해지잖아요.
3: 네.
1: 그래서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질 때, 조금 이 친구들이 성장을 좀못 나오고 이럴 때, 저희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친구들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조금 인정을 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0: 네.
1: 제가 굉장히 약간 양가 감정이 든다는 거죠, 좀.
0: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는데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3: 사실은 뭐 선생님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0: 네.
3: 또 점점 더뭐
1: 맞습니다.
3: 이렇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2: 그런 분위기죠,
3: 상황이니까
2: 네.
3: 그러다 보니 뭐 학생들 나름대로 뭐 오고 싶다고 하더라도 올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들이 먼저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뭐 혹은
1: 네.
3: 또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0: 그래도 기억해주고 그래도 챙겨주고 그래도 연락 한번 하고 이런 것들이
1: 맞습니다.
0: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그 선생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발음이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다는데 사실입니까?
0: 도전거리세요,
1: 누가요?
0: 신문에.
1: 누가요?
2: 사실입니까?
1: 네, 자신 있습니다.
2: 근데 지금 딕션이 좋아요, 사실은 이분이 지금
0: 그렇네요.
2: 들어보니까.
0: 예, 저는 막 흐르거든요, 발음이.
2: 아,
3: 저희 혀가 짧은데.
0: 왜냐면 뭐 이래 되는데 저희도 방송한 지꽤 돼서 발음하면 예, 우리 희신 분님이라 할수 있는데.
2: 대본에 홍치기나 내잖아요. 왜 저한테 몰아가세요?
0: 우선 우리 선생님과 대결하려면 저희 중에 대표 한 명을 뽑아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1: 네.
0: 입도 풀겸 저희끼리 좀 먼저

0: 토너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세 명이서 네, 바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대본을 이제 봤거든요. 네. 네, 연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
0: 아, 경찰청이네요.
1: 경찰청. 네. 이런 거 잘 못 하는데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2: 누구부터 할까요?
0: 제가 할게요. 제가 네. 오늘 발음 안 되니까. 네. 네. 경찰청 창살 외철 창창 창살.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 우리 출신분이
2: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찰
0: 됐어. 됐어.
1: 잠깐만 이거 몰아가는 거잖아.
0: 아니요.
1: 네. 경찰청 창살 외철 창살 검찰청 창살 쇠철 창살. 아.
0: 자, 그러면 우리 유연수 선생님과
1: 네. 이런 식으로
2: 근데 이렇게 해서 즉 뭐 결승전 뽑아 놓고 이미 네, 네. 잘하시는 분하고 이미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네.
0: 어쨌든 뭐 네. 해보죠 뭐. 예.
2: 그러면 좀 그 네. 그거 하니까 밑에 거 할까요?
3: 도토리.
2: 도토리.
1: 아 뭐 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네. 아 그러면 선생님께서 정해주시죠. 위에 거 할까요? 밑에 거 할까요?
3: 도토리 그거 하겠습니다.
1: 도토리 네. 좋습니다.
0: 두 줄 말고 그 밑에 거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거죠?
1: 밑에 거도요? 아니 도토리. 도토리 먼저 하고.
0: 아 두 줄만.
1: 네네. 아 두 줄만.
0: 네.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시작.
3: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두루룩 두루룩 열었는가. 도로록 두루룩 두루룩 열었는가.
2: 몇 초입니까?
1: 이거 네. 구분이 돼요 근데?
4: 5초 64 63
1: 제가 지금 재고 있네. 네. 제가 하면 되나요?
0: 네. 우리의 희망.
2: 자 준비하시고.
0: 우리의 영웅.
1: 이게 대결을 왜 해요 근데?
2: 언제 우리가 의미 있는 거 했어요?
1: 의미가 없죠. 없죠. 네. 아니 선생님 네. 뭐 이렇게 초대해 놓고 네. 뭐 이런 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2: 언제 하십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거 했다고.
0: 자 맞아. 한번 해보시죠. 네.
2: 시작.
1: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도로록 두루룩 두루룩 열었는가.
2: 빠른 것 같은데.
1: 아 제가 원래 그 말이 빨라요.
0: 5초. 빨라요. 5초.
2: 6.
0: 4.
2: 아, 0점. 네. 0.01초 차이로.
0: 0.01초 차이로.
1: 제작진이 고생 네. 많습니다.
0: 네. 네. 유현수 선생님께서.
2: 네. 네. 네. 이기셨습니다.
1: 네. 아 그럼 번외로 밑에 거 한번 읽어주세요.
2: 베를린 비올라.
3: 아, 저가요?
1: 네. 네.
2: 저 준비되셨나요?
3: 아, 야,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발음이 이거는 와 너무.
1: 와, 나도 선생님한테 이걸 왜 시키는지 저희도 이해는 안 되는데. 네네. 아이들한테 이제 뭐 말을 잘 하시는 걸로 이제 저희가 들어갔고.
2: 아니면 경찰청 이거 다시 할까요?
1: 아니요 아무거나 하세요. 네. 아무거나.
3: 그러면 저 경찰청 하겠습니다.
1: 경찰청.
0: 경찰청 사.
2: 네. 이건 단거리거든요. 네. 이거 몇 자 안 돼서.
1: 이거 한 줄밖에 네. 안 돼요. 네.
2: 자 준비되셨으면
1: 자, 시작.
3: 경찰청 창살 외철 창살 검찰청 창살 세철 창살. 아
2: 뭔가 좀 불안했지만 네. 아무튼 완주를 했습니다.
0: 아 시신분이 네. 굉장히 여유 있는 웃음을 지금.
1: 아 저는 했으니까요.
2: 지금 결과는 일단은
1: 네, 네. 선생님이 네. 네. 월등히 잘하시는 걸로.
3: 아닙니다. 네.
0: 아이라는데 예.
1: 아이라는데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네.
2: 네. 자, 좋습니다.
1: 오늘 선생님 모셔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분 일하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 아 맞습니다. 네. 지금 일하다가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
0: 그래서 경찰청 창살자도
2: 제 지금 뭐 하는 거야?
1: 지나가다 쳐다보는 거야?
0: 도토리가 문을
1: 도로록.
2: 자 오늘 아무튼 자가 추천으로
3: 아 맞습니다. 네. 좀 부끄러운데 자가 추천했습니다.
2: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 네, 이렇게 네. 발음 대결하면서 네, 해주셨는데 소감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모라 성류한 성당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아 네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항상 고마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희 주일학교 애들 때문에 사실 다른 아이들이 예쁜 거를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본당 애들도 너무 예쁘고 해서 항상 그 친구들한테 바라는 건 없고 지금처럼만 이렇게 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너무 고맙다고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1: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제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요.
3: 네. 아, 네, 이제 일하러 떠나겠습니다.
1: 네. 네, 오늘 나와서는 부산 모라 성룡한 성당 주일학교 유현수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과 즐거운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3: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네, 들어가세요.
1: 네. 마무리하기 전에.
0: 네네.
1: 저희가 지금 나와서 자가 추천 포함해서

0: 네,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 선생님, 우리 CPBC 언더바 부산으로 많은 연락, DM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네, 여러분 참여하시면 저희가 바로 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1: 그래도 우리 수다식구분들이 선생님 고맙다고 예, 네. 항상 애써주시는 교사님들 고맙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2: 또 대결하는 건가요? 다른 쌤
0: 또 해요 이거?
1: 아니 그 선생님이 이제 발음이 이제 딕션이 좋다고 하시니까 아. 이제 이걸 한 거고 네. 예. 또 다른 선생님이 뭐 저는 물구나무 서기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뭐 같이 이제 물구나무
3: 아 물구나무 서기
1: 예, 예, 뭐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마무리
0: 정치세요.
1: 족발 정정 쳐주세요. 부끄러워 네. 죽겠다. 복 이유 네. 네, 뭐 선생님하고 인사 나눴지만 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 이야기 나왔을 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저는 참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감출 수 없는 그 네. 멘트에서부터 그게 있습니다. 네.
1: 자, 신수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 빵톡 손편지 홈페이지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유튜브 안젤라님, 예, 파전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그리고 유튜브 캐서린 시드니님, 예, 캐서린 시드니님, 예.
0: 발음이 안 돼요.
1: 시드니, 예. 아까 시드니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0: 네, 맞아요. 네.
1: 괜찮겠나 모르겠어요. 네.
0: 시드니.
1: 네, 시드니. 네.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 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유튜브 마리안나 4343번님. 천연성체기도 저 전문주님 바라기에서 카카오톡 1만원 상품권 드리고요. 0617번님. 깊은 맛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산 참어묵에서 고품질 부산 어묵 세트 드립니다.
2: 네. 이거 필요한가? 유튜브 양상고라니님께 BSG H&B에서 콜라겐 고트밀크 앰플 마스크팩 드리고요. 이거 털 위에 붙여도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KTYUG69님 네. 사람이다 건강하세요. 용호동 W 아파트 2층 동의약국에서 관절탄탄 MSM 영양제 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꼭 보내주시 바랍니다.
0: 네, 꾹꾹으로요. 요새 자꾸 옛날 노래 트네.
1: 그대 나를 예.
0: 네,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들려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황정한 베드로, 작가 김국희, 기술 유정원 글라라, 제작의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0: 김병희 도미니코,
2: 이추성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0: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지중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지역에는 낮잠을 자는 시에스타라는 문화가 있죠. 이 지역들은 여름이 되면 하늘이 미세먼지 하나 없이 맑아지는데 그만큼 햇빛도 살인적으로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때 야외에서 활동을 하면 일사병에 걸리기 쉽대요. 그래서 햇빛이 강한 낮에는 잠깐 쉬면서 한숨 자고 해가 약해지면 다시 나와서 일을 하는 거죠. 실제로 20분 내외 짧은 낮잠은 피로를 줄여주고요. 집중력도 높이고 기분까지 가볍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바쁜 일손 잠깐 내려놓고 살짝 낮잠 청하는 건 어떨까요? 주말 오후지만 사정상 낮잠이라는 걸 대놓고 잘 수 없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는 잠깐이라도 창밖을 바라보거나 노래 한 곡 들으면서 한숨 쉬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쉼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첫 곡입니다. NCT 127이 부릅니다. 낮잠.

NCT 127의 낮잠이었습니다.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재밌는 세상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상지기 김현정입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저는 주말이 되면 아침 식사하고부터 조금 살짝 졸리거든요. 게다가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점점 더 눈꺼풀이 좀 무거워지잖아요. 이럴 때는 과감히 누워서 밀린 피로를 풀거나, 아니다, 아무리 주말이라도 낮잠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헉 일어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활기찬 오후를 함께 보내시면 어떨까요? 저희하고 함께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긴 문자, 짧은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CPBC 빵 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드리는 기프티콘, 가정식 이태리 레스토랑 마리아 쿠치나에서 드리는 파스타 인식사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와, 이무진

제작진의 청춘 만화에 나오는 삐리리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지난주 퀴즈였죠. 그 단어는 바로 라일락이었습니다. 0969님, 라일락 향기 너무 좋은데 어머 답 적으면서도 좋네요 하셨어요. 답 적으면서 벌써 라일락 향기가 코끝에 스치는 그런 느낌 받으신 거죠. 6894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꽃이에요. 라일락 아닐까요? 이렇게 갑자기 자신감 없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0383님, 라일락의 꽃말이 첫사랑, 젊은 날의 추억이라니. 어머, 퀴즈 풀면서 새로운 의미도 알아갑니다. 너무 아름다운 꽃이에요. 이렇게 하셨고요. 1384님, 라일락이요. 근데 저는 올해 라일락 못 봤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즘 꽃들이 빨리 펴서 그런가? 놓치는 꽃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6484님은 정답은 라일락이죠. 지금 한창 향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258님께서도 정답 라일락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이제 퀴즈를 쉽게 내니까 답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니까. 이번에 진짜 많은 분들이 답을 보내주셨어요. 빵톡에도 답을 막 남겨주시고 했는데 이 중에 이번 주에 선물 받으실 분은 0906님, 그리고 6894님, 그리고 0384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매주 다양한 주제 가지고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준비되어 있고요. 5월의 세 번째 토요일이죠. 김정자 골목문화 해설사와 함께 우리 고향 대구의 골목길을 귀로 들으면서 구경하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 저 과거로 돌아가서 선사시대길 얘기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시작해 볼까요?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누군가 노래는 멜로디와 함께 듣는 한 편의 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 편의 시 같은 노래를 정말 시처럼 낭송해드리면서 같이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낭송해드리는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갑자기 효과음 뾰로롱이 들릴 겁니다. 그러면 이 효과음에 들어가는 단어를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발 늦은 퀴즈답게 당첨자 발표는 다음 시간에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노래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윤아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를 가둬준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에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바구음을 졌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았어.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울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낭송해드린 노래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이었습니다. 굉장히 밝은 멜로디 안에 숨어있었던 약간 슬픈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지요. 아, 노래 낭송 중에 효과음에 들어갈 단어는 뭐였을까요? 앞부분이었는데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뾰로롱을 가둬둔 것 같지만 이라고 했는데 이 뾰로롱이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부터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CPPC 빵 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효감에 들어갈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곡 힌트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효감에 들어갈 정답을 맞히시면 됩니다. 그 전에 제가 드리는 힌트도 있지요.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뾰로롱을 가둬둔 것 같지만 원래 이 뾰로롱은 가둬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이게 그 남녀 관계에서 서로가 아닌 다른 상대에게 마음을 줬을 때 이것을 핀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오늘 약간 이별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감성적이었던 가사가 조금 왜곡되는 느낌이 들지만 그런 표현도 쓰고요. 왜 더울 때 이렇게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질 때 시원한 이것이 불면 이만하면 살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시원한 이것이 불어올 때. 어떻게 이 정도면 힌트가 될까요? 하나만 더 드릴까요? 그대의 이름은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이런 노래도 있지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원곡을 들려드릴게요. 유나가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너무 밝아서 이별 노래인 줄 모르고 처음엔 들었었는데 알고 다시 들으니까 가슴이 짠해지네요. 오늘 가사의 발견에 정답은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이 사건의 지평선은 뭐이 노래 자체도 워낙 유명했지만 과학계가 반기는 노래로 알려졌었지요. 노래 제목인 사건의 지평선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주 블랙홀의 외연을 이루는 경계선을 뜻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벤트 호라이즌이거든요. 사건의 지평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빛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을 경계로 해서 경계선 안쪽의 일과 바깥쪽의 일을 절대로 서로 알수 없고 소통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윤하는 이 노래에서 사건의 지평선을 연인과의 이별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끝나버린 빛나던 사랑. 또 과거의 내 모습, 여기 미련 다 버리고 각자의 길을 가겠다. 서로 알수 없는 그런 의미로 얼마나 깊이 있게 지은 제목이에요. 처음에는 제목이 독특해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정답 바람이었습니다.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이렇게 노래 가사에 쓰여 있는데 그래 어쩌면은 헤어져야 할 사람들과 이렇게 빨리 헤어지지 못할 때그 아닌데 우리가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는 데라는 걸 알면서도 막 이별 못하고 미적미적 될 때가 있잖아요. 있었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 이별 후에 얼마나 외로워질지 얼마나 슬플지 또 후회할지 이런 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미루게 되는데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진짜 가사를 쓰는 분들의 비유가 얼마나 이렇게 특별한지를 요즘 이 코너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핑계 삼아 하지 않고 있었던 건 없을까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답 맞히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다음 주에 하고요. 루크리스트의 Beyond the Blue Horizon 들려드리면서 이 코너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이어집니다.

0: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좁고 꼬불꼬불해서 사는 얘기가 더 진하게 담겨있는 우리 지역 골목길 곳곳을 귀로 들으면서 구경하는 시간,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문화관광 해설사 김정자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골목문화 해설사라고 하지 않고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일부러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골목을 좀 넘어서실 때가 많아가지고.
1: 다 같습니다.
0: 네, 어쨌든 대구의 문화와 이 네. 숨어있는 장소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 5월을 맞이한 지 벌써 중반이 넘었잖아요.
1: 네, 네, 네.
0: 와, 근데 벌써부터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1: 네.
0: 이 요즘 또 이렇게 해설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1: 땀이 졸졸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래도 더워도 여행은 계속된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요즘 솔직히 더위를 피해서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여행할 네.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네. 얼마 안 되더라고요.
1: 네, 저희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요즘은 이제 많이 만들어 놓은 실내 공간이 있잖아요.
0: 네.
1: 가급적 실내로 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희들 교육 받을 때 생각이 나는데
0: 네.
1: 그때 교수님 말씀이 자, 여러분들은 햇빛에 서 계시고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 그늘에 모시세요.
0: 제가 선생님의 선크림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1: 네, 그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야외 네. 수업에도 좀 괜찮은데
1: 네.
0: 앞으로가 조금 더 문제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는 여행하기 괜찮은 시기거든요.
1: 네.
0: 온 가족 나들이도 많은 시기고 그래서 우리 지역 어디를 좀 가족들과 둘러보면 좋을까 궁금하더라고요.
1: 오늘은 달서구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달서구?
1: 네. 요 달서구가 저희들이 이제 어떤 대구의 역사가 나오는데 대구라는 도시가 5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아온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소개를 했었잖아요.
0: 네네.
1: 근데 2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아왔다는 흔적이 있는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0: 아, 2만 전부터 대구에 사람이 살았다고요?
1: 네. 요거는 이제 2006년에 월성동에 네. 그 한 앞

0: 는 얘기가 달라졌겠네요.
1: 달라지죠.
0: 뭔가 이제 5천 년과 2만 년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1: 네.
0: 그때 뭐 난리 났겠는데요?
1: 어휴, 놀라운 발견이죠.
0: 예, 예. 막 언론에 보도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대구 지역은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청동기 시대에 또 무늬 없는 토기와 뭐 고인돌 이런 게 많이 출토가 되었는데
0: 네.
1: 기원전 1세기 무렵 정말 대구는 작은 나라였어요.
0: 오.
1: 아주 조그만.
0: 네.
1: 그래서 그때 달구벌 뭐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0: 네.
1: 달구벌, 달구불, 달벌 이렇게 불렸는데
0: 네.
1: 4세기 무렵에 이 달구벌이 이제 신라와 합쳐져서
0: 네.
1: 신라 35대 경덕왕 때 757년 요때를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0: 네.
1: 중국식 이름 한자어로 대구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0: 아.
1: 달구벌이 대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주는 이러면 사벌주,
0: 아.
1: 전주는 완산주, 무주는 무진주,
0: 아.
1: 그리고 우리 달빛 동맹하고 있는 광주는
0: 빛골.
1: 그렇죠. 빛골.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많은 유적들도 대구 박물관이나 우리가 이제 리움 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대구의 청동기 유물은 국보 137호인 비산동에 청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촌동, 만촌동, 서변동 이렇게 대구 전역에서 발견이 되었었어요.
0: 네.
1: 그래서 타 지역의 청동기 유물보다 좀 우수한 게 발견되어서 대구의 그 당시 사회적 수준이 타 지방보다 좀 앞서 있었던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청동기 시대 무덤인 고인돌이 해방 전까지는 이 우리 중국 안내에 있는 대구역 부근이라든지 달성토성 부근 그리고 뭐 동남쪽으로 가서 또 봉산동, 대봉동, 수성들에 이르기까지 줄지어 있었다는 거예요.
0: 와.
1: 근데 이제 시가지가 자꾸 확장이 되면서 지금은 대부분 없어지고 말았죠.
0: 그러면서 또 이게 뭐랄까 역사가 시작, 물론 그때도 역사였습니다만
1: 네.
0: 좀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역사책에 있는 역사가 나오면서 네. 그런 흔적들이 점점 더 없어졌을 것
1: 예.
0: 같아요.
1: 없어져도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좀 많이
0: 아,
1: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대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을 하고
0: 네.
1: 농업의 주요 생산지로 이때 이제 인구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0: 아, 네.
1: 그리고 임진왜란 때 대구가 의병 활동에 큰 역할을 했어요.
0: 네.
1: 그리고 1601년에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경상감령이 설치가 되니까 대구가 또 역시나 교통이나 군사나 행정에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우리나라의 강제로 지은 빚을 국민 스스로 갚아보자.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에 시작이 되었고
0: 네.
1: 또 독립운동도 정말 활발하게 했었고 6.25 전쟁 때는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지로서 중심지 역할을 했고
0: 네.
1: 또 1960년 2월 28일 학생 민주화운동 4.19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0: 네.
1: 그리고 196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이 크게 발달하고 대구도 빠르게 같이 발달해 왔으며 1970년대 대구의 섬유산업이 대한민국 경제화와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 대구는 경제화와 민주화 이런 도시로 발전하면서 서울, 부산에 이어서 국제도시로 발돋움해 나갔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뭐 고려시대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정도 얘기를 주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렇죠?
1: 예.
0: 근데 이제 오늘은 시대를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서
1: 네.
0: 선사시대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1: 그러니까
0: 대구의 흔적을 찾아서.
1: 2만 년 전 이야기를 하려니 대구 자랑을 또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예. 그래서 달서구에 가면은 대구 역사를 처음으로 2만 년 전으로 끌어올린 월성동 유적이 발견되었고 때문에
0: 네.
1: 대구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 또는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 당시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일부 유적들이 택지 개발하면 좀 유적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네. 이런 아픔도 있었지만 진천동 입석의 발굴은 대규모 청동기 시대 취락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1997년 입석과 재단 석관묘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의 어떤 유물과 구석기 시대 유물이 같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0: 오.
1: 그러다 보니 원시 신앙의 흔적을 전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오, 이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0: 네, 뭐 사진을 네. 보니까 무슨 그 돌에 뭐 새겨놓고 막 이랬더라고요. 네.
1: 그래 여기 이제.

0: 입석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411호로 지정이 되고
1: 네.
0: 선사시대 역사의 자료가 대부분이 여기 달서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서 선사시대의 역사 현장을 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겨납니다. 2022년 11월 26일에 개관한 따끈따끈한
1: 네.
0: 복합문화공간인 달서 선사관이 있습니다.
1: 달서 선사관.
0: 네네.
1: 오, 네.
0: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선사를 품은 달서 이렇게 주제로 해가지고 월성동, 진천동, 대천동 여기에서 발굴된 구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유물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유물들이 또 국립대구박물관에 진품을 많이 갖다 놓다 보니까
1: 그렇죠. 네.
0: 여기서는 3D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서 유물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1층에 딱 들어가면 미디어 월홀, 여기에 들어가면 대구 역사를 2만 년 전으로 끌어올린 달서구의 유물 가치에 아나몰픽 디지털 기술을 입혀가지고 미디어 월로 재탄생시켜뒀습니다.
1: 네. 뭔가 좀 전문적인 용어네요.
0: 네네.
1: 네. 아나몰픽? 네.
0: 예, 네. 아나몰픽이라고 있고, 이게 이제 뭐 타원형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에 가면 선사시대 속으로 또는 빛의 벽화, 2만 년 전에 베일을 벗다, 흐르는 시간의 돌, 찬란한 빛으로 이어지다.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해서
1: 네.
0: 3D 벽화에 선사인들이 남겨놓은 2D로 작품을 구성해둬서
1: 호.
0: 선사인들이 남겨놓은 흔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달서구에서는 여기서 발견된 그 석기, 소중한 가치를 표현하고
1: 네.
0: 2만 년 역사의 흐름을 표현해서 대구 중심에선 찬란한 달서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한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1: 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니까 이게 정말 가야지만 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고요.
0: 꼭 가셔야죠.
1: 예, 특히 3D 영상관이라고 하면은 예. 학생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공간이 아닐까.
0: 아, 미디어 시대입니다. 우리 애들은.
1: 예,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달서 선사관을 계속 둘러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릅니다. 바윗돌 깨뜨려 돌덩이.

0: 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온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면 좋을 선사시대 길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김정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앞서서 그 선사시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1층, 이제 달서선선한 1층의 미디어 월호를 보고 왔는데,
1: 네.
0: 그러면 어디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1: 네, 2층으로 네. 올라가 볼게요.
0: 네.
1: 달서선사관 2층에는 선사 체험관과 디지털 선사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역시나 뭐 우리의 미래는 자꾸 우리가 학생들을 이야기를 하죠.
0: 네.
1: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위한 공간입니다. 움집을 만들어 보기, 토기를 복원, 이런 이제 갈돌 체험, 이런 아날로그 체험이죠. 이건 직접 해보니까
0: 네.
1: 이런 거와 함께 미디어 월을 활용한 가상 사냥 체험. 이것도 재밌어요.
0: 호가 호가 네. 이렇게 하면서 네.
1: 그 당시 이제 복장으로
0: 네.
1: 그리고 선사 시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선사관은. 단순히 보는 전시를 넘어서 손전등으로 이렇게 유물을 찾아보게 만들어놨어요.
0: 네.
1: 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가 잘 갖춰져 있고
0: 네.
1: 그리고 상설 전시실과 특별 전시실로 진열되어 있고
0: 그리고
1: 이제 안에서 이렇게 봤다면 바로 옆에 한샘청동공원이 있습니다.
0: 네.
1: 이게 또 하나와 어우러지니까 문화와 휴식이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그래서 이제 애들은 막 뛰어놀고
0: 네.
1: 엄마 아빠는 또 그 쉼터처럼 앉아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 전시실이 주제별로 첫 번째 선사를 품은 달서, 두 번째 돌과 함께 처음 머무르다, 세 번째 모두의 바람, 원신들의 어떤 바람이죠.
0: 네.
1: 돌의 색이다.
0: 예전에 돌에 그렇게 뭘 새겼어요. 그죠?
1: 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죠.
0: 네.
1: 그리고 네 번째, 삶의 경계를 세우다. 다섯 번째, 삶과 죽음의 결계를 짓다. 여섯 번째, 선사의 돌을 간직한 달서.
0: 뭔가 여기에서 보면은 그
1: 네.
0: 지금 얘기한 석기 시대의 어떤 그런 유물들을 계속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의미들도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이제 역시나 뭐 2만 년 전이든 현재를 사는 우리를 보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역시나 비슷하겠죠.
0: 그렇죠. 삶과 네. 죽음이 있는 거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제 1전 시간 그렇게 돼 있고 2전 시간은 첫 번째 문화의 돌이 숨겨진 선사마을을 주제로 해서
0: 네.
1: 선사시대 삶의 도구였던 돌의 모습을 이게 이제 또 손전등으로 찾아보는 체험 공간이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 생활의 돌을 찾고 두 번째 도구의 돌을 찾고 세 번째 마을의 돌을 찾고 네 번째 기원의 돌을 찾아요. 이런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굉장히 이거를 섬세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1: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까지
0: 네.
1: 예, 당연히 재밌어하겠죠.
0: 저도 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아이들하고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1: 네.
0: 막상 현장에 가면
1: 네.
0: 약간 머쓱해지고
1: 네.
0: 그러다 보면 쓱 스쳐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혹시 여기도 해설사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1: 아, 그러면요. 달서구에서도 해설사 선생님들이 진짜 이렇게 동하고 연하듯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재밌어요.
0: 네.
1: 당연히 해설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0: 네.
1: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이 월성동 유적은 주거지와 같은 어떤 생활 유구 또 지성묘와 같은 석관묘 이런 건 이제 무덤이에요.
0: 네.
1: 그리고 진천동 아까 입석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0: 네.
1: 이제 의례 같은 유구.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고 숫자 밀집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최고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유적의 보고로서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전시관을 1층 2층을 이렇게 둘러보고 나오면
0: 네.
1: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0: 네.
1: 길가에 그 전신주에 와 저도 옛날에 처음 생겼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1: 좀 험상궂게 생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시인이 돌도끼를 들고 작업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0: 네.
1: 대부분 대구 시민들은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지하철 1호선 그 진천역 부근에 이만옹입니다.
0: 이만옹.
1: 이 원시인의 모습이 거대한 몸집을 정말 커요.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며 사자처럼 누워있는 설치된 원시인 조형물을 본 적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것도 주제별로 만들어 놓은 선사시대로 거리 박물관입니다.
0: 아, 선사시대로의 거리 박물관.
1: 네네네.
0: 오, 그래요.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석기시대부터 시작이 됐구나. 선사시대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걸 알 것 네. 같아요. 왜 이만옹일까요?
1: 이 이만옹이라 불리는 네. 2만 년 됐으니까 우리가 아. 그분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옹자를 붙여뒀습니다. 이게
0: 아.
1: 이제 길이가 한 20m 되니까.
0: 네. 진짜 크네요. 네. 와.
1: 정말 커요. 잠자는 원신의 조형물이 바로 이 동네 랜드마크거든요. 랜드마크.
0: 네.
1: 그 총 길이가 20m, 높이도 6m에 달하니까
0: 와.
1: 깊은 잠에 든 원신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작품명은 2만 년의 역사가 잠든 곳으로 유관 역사성과 그 상징성을 가진 돌이라는 소재로 작품을 표현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선사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고학적인 가치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지역의 어떤 유관 역사의 전통성을 이어받아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 자산을 역시나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야 되죠.
0: 그렇죠.
1: 자, 그런 의미가 있고
0: 네.
1: 2만 년의 역사적인 가치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만옹이라는 이름으로 이 달서구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홍보대사시군요.
1: 네. 그래서 이 이만옹뿐만이 아니고
0: 예.
1: 가로등, 전신주, 건물 벽면 등에다가 선사시대 벽화와 유물 모형이 설치되어 있어서
0: 네.
1: 산책을 하면서 역사를 접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0: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약정골목도 저녁에 아. 딱 걸으면
1: 아.
0: 그 뭐랄까 청사초롱 같은 게 이렇게 있고
1: 예,
0: 뭔가
1: 예, 예,
0: 조선시대
1: 예.
0: 같기도 하고 동양적인 네. 이런 분위기가
1: 그렇죠.
0: 굉장히 아, 이 시대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
1: 맞습니다.
0: 여기를 가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이나 전신주나 다 이게 약간 선사시대 느낌이 있으니까
1: 네.
0: 막 세월을 싹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를 가는 듯한 이런 기분이 좀 들 것 같아요.
1: 그리고 근처에 맛집도 많습니다.
0: 결정적인 걸 알려주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은
1: 네.
0: 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 안쪽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1: 네네네. 네, 네. 여기는 선사시대로 고인돌 코스가 마련돼 있어요.
0: 고인돌 코스.
1: 고인돌 코스. 그래서 선사유적 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진천동 입석은 달서구 문화유산 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대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진천동 입석은 평면이 장방형으로 만들어져 나지막한 석축단, 석축단이라고 그러죠. 그 중심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0: 네.
1: 여기도 입석의 높이가 210cm 정도, 폭이 한 110cm 정도 되는 자연석을 이용을 했고 표면에는 성열이라고 불리는 움푹한 구멍과 태양 숭배와 그 당시의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동심원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가 발달하기 전에 이런 무늬를 많이 새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석축단은 동서 길이가 또 10m, 남북쪽으로 길이가 한 25m, 높이가 한 50cm 이르는 큰 규모예요.
0: 네.
1: 그리고 이 석축단 주변에는 무늬 없는 토기 조각과 석기 등이 주로 출토가 되었고 이 입석 주위에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무덤인 돌놀 무덤이 다섯 개가 있는데
0: 네.
1: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어요.
0: 오.
1: 그러니까 무덤만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부장 유물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0: 오, 그렇네요.
1: 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입석의 기능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0: 네.
1: 입석을 중심으로 해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제사의식을 지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돌 위에 뭘 올려서도
1: 그렇죠,
0: 할 거고.
1: 그렇죠.
0: 네.
1: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0: 네.
1: 1998년 12월 여기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0: 이걸 예전에 몰랐을 때는 혹시 뭐 이런 걸 보면서
1: 그냥 뭐 큰 돌.
0: 돌이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알고 보니까
1: 네.
0: 너무 신비롭죠.
1: 동심은 무늬가 생겨져 있고.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다음은 또 어디 갈까요?
1: 네, 그 옆에 또 진천동 고인돌 소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성묘를 둘러보는 코스인데
0: 네.
1: 지성묘 두 길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0: 네.
1: 이 지성묘는 보통 이제 죽은 사람을 매장하던 무덤 또는 입석, 이렇게 입석은 우리가 선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 네.
1: 묘역이나 지역의 수호신 또 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0: 네.
1: 전부 다 여기 이제 청동기 시대에 제 유족으로 제사 지낼 때 네. 원시 신앙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주민들과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내가 뭐 공원으로 이렇게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오 여기 어떤 또 지성묘 이런 게 있으니까 뭐예요 조금 역사적인 그런 것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0: 그렇죠.
1: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산책하다 봐도 네. 뭔가를 배울 수 있고
1: 네.
0: 어제는 그냥 지나갔지만 오늘 다시 볼 땐 또 달라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여기가 선돌 코스가 달서 아까 선사관과
0: 네.
1: 인접해 있어요.
0: 오.
1: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였던 마을 흔적과 고인들을 보존하고 있는 아까 한샘 청동공원 그리고 월암동 청동기 유적지 선돌공원까지 코스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0: 네.
1: 해설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여기 이제 진천동 입석을 중심으로 조성된 선사유적공원은 여기도 사실은 뭐 도심이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50만 이상이 살고 있는 달서구인데 네. 고대 신앙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좀 평온한 공간이에요.
0: 참 이 아이디어가 좋은 게 구석기 시대 유물이니까
1: 네.
0: 박물관 같은 실내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1: 네네네.
0: 밖에 있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느낌이 있어서
1: 네.
0: 이 거리 박물관 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네. 참 괜찮네요, 진짜.
1: 아, 그럼요.
0: 예.
1: 대구 출신의 세계적인 광고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아, 이재석이라는 분 계십니다.
0: 오, 저 들어봤는데요.
1: 그렇죠.
0: 오,
1: 워낙 네네네. 유명하신 분이죠.
0: 예.
1: 초등학교 그 미술 교과서에서도 실린 적이 있고
0: 네.
1: 달서구에 조성된 선사시대로 테마그리를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0: 아, 이분이?
1: 예. 그래서 참 이런 유적이 가까이 있다는 게 저도 대구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0: 네.
1: 이걸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다녀갔던 달서 선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0: 네.
1: 선사유적공원, 한샘청동공원, 선돌공원, 선돌마당공원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거점공원이 있고
0: 네.
1: 그 일대를 선사 테마 관광 콘텐츠로 연결이 쭉 되어 있어요.
0: 아하, 네, 네.
1: 그러니까 실제로 발굴된 유물과 선사 시대의 생활상을 기반으로 해서 조형물과 미니어처 벽화 이런 걸 거리 곳곳에다 설치되어 만들어뒀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사 시대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고
0: 네.
1: 또 현대를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서 선사 시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문화 공간이 아닌가
0: 네.
1: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만 만나면 자 타임머신을 타고 가볼까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0: 네, 네, 네.
1: 그래서 원시인이 돌도끼로 관광 안내판을 내렸지도 이런 좀 아찔한 모습을 연출을 했는 이색 안내판 이런
0: 네.
1: 걸 통해서 도심 속에서 선사시대의 생생한 숨결과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현대인의 눈으로 본 원시인 이런 주제로 해서 선사시대에서 온 원시인의 초점을 맞춰서 미니어처기를 또 조성을 해뒀어요. 이게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다듬는 모습, 불을 사용하는 모습. 지금은 참 이게 뭐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0: 네.
1: 선사시대 때 이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표현해서 걷는 길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사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이 너무 잘 돼 있죠.
0: 네. 저는
1: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0: 가보고 싶어요. 갈 때 기왕이면 약간 돌도끼 같은 거 하나 만들 도끼는 들면 안 되고 모형으로 이렇게
1: 예, 예,
0: 스폰지로
1: 예.
0: 만들어서 예. 좀 들고 가면 더 재밌지 않겠나.
1: 네.
0: 아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과 제가 중구
1: 네.
0: 얘기를 진짜 많이 한 편이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대구가 중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에 이렇게 딱 쌓여서 있었다.
1: 네네네. 네, 네.
0: 근데 왜 중구도 그러시면 달서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더 오래전에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1: 네네,
0: 우리도
1: 네.
0: 모르게 거기 가서 맞아요, 살기 맞아요. 시작했던 게 아닌가.
1: 맞아요. 잘 체크를 하셨네요. 정답입니다. 그 사실은 2만 년 전에도
0: 네.
1: 자연적으로 보나 이게 사람이 살기에 좋았던 환경이겠죠.
0: 그러니까요.
1: 그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고
0: 그
1: 우리 남구에 가면 대명동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대명동이 또 가장 많은 저번에 이제 11개였는데 지금은 9개 행정복지센터.
0: 네.
1: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사충이란 분이 수륙지획주사 이분이 풍수지략가잖아요.
0: 네.
1: 그 동네가 뭐 몇백 년 전에 임진왜란 때 오신 분이니 네.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그런 게 아니냐.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도 결국 네. 아까 말씀하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같다라는 그 말씀이 딱 통하는 부분이네요.
1: 네네.
0: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온 가족과 나들이하기 좋은 우리 지역의 선사시대길을 둘러봤습니다. 선생님과는 그럼 다음 달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그러면
1: 꾸러기들의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재밌게 얘기 나누고 노래 듣고 하다 보니까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이 됐어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나윤선, 제작 진행의 김현정이었습니다. 나무노우도 신나게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Lemonade Love. Love you.
1: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설레게와 하하가 함께 부른 Sunday Morning Love로 이 부분을 열었어요. 토요일 2부는 과거의 차트를 살펴보고 추억 속의 음악을 들어보는 뮤직 올드 앤 뉴 함께합니다. 신곡도 함께 만나볼 거예요. 노래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테일의 좋아한다 안 한다, 범진의 인사.

과거로 떠나는 음악 차트부터 새롭게 나온 신곡까지 토요일에 만나는 음악 종합 선물 세트 뮤직 올드 뉴. 음악 종합 선물 세트예요. 과거 5월 셋째 주에 어떤 가요가 사랑받았고 또 같은 해 어떤 팝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서 들어봅니다. 자, 오늘은요 언제로 떠나볼까요? 1990년 어때요? 1990년은 공식 공휴일이 정말 많았던 해였대요. 원래 10월은 추석이 있어서 휴일이 많은 편이죠. 근데 1990년 10월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쭉 쉴 수 있었고요. 365일 중에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더하면 무려 69일이나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좋겠다. 게다가 신기한 건 10월의 강수량이 0mm였대요. 와, 기상 관측 이래 최초로 강수일 수가 없던 달이 바로 1990년 10월이었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영국의 팀 버너스리 박사가 고안한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인 WWW 개념이 완성돼서 발표한 해가 바로 1990년이었대요. 와우! 자, 그럼 90년 5월 셋째 주엔 어떤 가요가 사랑받았을까요? 5위입니다.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부활의 김태원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이승철의 보이스가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명곡이죠. 4위는 김현식, 강인원, 권인아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같은 이름의 영화 OST였는데요. 영화도 노래도 참 많은 사랑받았어요. 3위는 햇빛촌의 유리창엔 비. 2위는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와, 이 노래가 진짜 많은 사랑받았는데 1위가 아니었을까? 왜 그렇지? 했는데 1위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1위는 바로 변진섭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노영심 씨가 만든 곡인데요. 두 사람의 닮은 외모 때문에 한때 남매설도 있었고 열애설이 아니라 남매설은 이 두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요. 자, 그럼 1990년 5월 셋째 주에 사랑받았던 세 곡을 들어볼게요. 김현식, 강인원, 권인아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변진섭 희망사항.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토요일 코너 뮤직 올 데이 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90년 탑 차트에선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5위는 스티비 B의 Because I Love You, 4위는 Beth Midler의 From a Distance. 지금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곡이죠. 3위입니다.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2위는 머라이어 캐리의 Vision of Love였어요. 와, 1990년은 발라드가 강세였네요. 모두 잔잔한 곡들. 자, 이 중에서 세 곡 들어볼까요? Bette Midler의 From a Distance,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머라이어 캐리의 Vision of Love.

1990년에 사랑받았던 팝송 세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뮤직 올드 인 유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신곡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신곡은 프로미스 나인의 멤버 송하영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이 간질간질한 느낌을 본인만의 맑은 음색으로 잘 불러줬는데요. 팀 안에서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 중심의 모습과는 또 다르게 보컬이 아주 단단한 그런 하영 씨예요. 차트에서도 아주 기분 좋게 순항 중이네요. 이어서 소개할 노래는 5월 12일에 공개된 흰 박혜원의 주인공 연습입니다. 와, 우리 박혜원 씨 하면 일단 시원하게 올라가는 고음부터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고음을 조금 아껴뒀어요. 대신에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서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했거든요. 절제된 보컬이 주는 울림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마지막으로 소개할 신곡은 5월 1일에 발매된 갓세븐 진영의 에버러브입니다. 저녁 소식만큼이나 아주 반가운 솔로곡이죠. 하이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로맨틱하고 포근한 곡인데요. 팬들한테 전하는 다정한 인사 같은 곡이라 발매 직후부터 아주 글로벌 차트에서 화력이 상당합니다. 세 곡의 신곡 함께 듣고 올게요. 송하영의 러브스토리, 흰의 주인공 연습, 그리고 진영의 에버러브.

따끈따끈한 신곡들 만나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송하영의 러브스토리, 흰 박혜원의 주인공 연습, 그리고 진영의 에버러브였어요. 와, 팬들에게 전하는 인사라니 팬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한 것도 좋은데 저녁 하자마자 이런 이 달콤한 곡을 선보여주는 진영 씨, 저도 좋아합니다. 오늘 뮤직 올드 앤 뉴까지 함께했어요.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에요.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호피폴라의 About Time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0: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주시며 다가오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낸 날들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내일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날인데요. 부활 축제를 지내는 동안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쁨, 또 어떤 희망을 만나셨나요? 실록이 아름다운 오솔길,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희망, 나에게 주신 평화, 하나하나 헤아리며 기쁜 마음으로 걸어봅니다.

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티모테오가 부르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기도 청하세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은 노래 신청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힘들고 지칠 때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했던가 싶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뜻대로 하시길 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동안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릴게요. 키리테 카나와가 부르는 It's a Lovely Day Today.

성모 성월 5월. 요즘 실록도 눈부시지만 하늘도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비가 내려도 싱그럽고 맑은 하늘도 좋은 날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보내주신 사연 만나면서 또 일상의 풍경 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1님 경남 양산 묽은 하늘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파란 정말 파란 하늘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하늘 사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파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순수한 그 파란 하늘 사진이었는데요. 네, 요즘 정말 이렇게 하늘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파란 하늘에 파란 하늘도 좋고 파란 하늘에 이렇게 떠다니는 흰 구름을 이렇게 보는 것도 파란색과 이 하얀색의 그 어우러짐 너무나 이 아름다운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주 하늘을 바라 올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잖아요. 한숨을 쉬더라도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면 그건 한숨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기분 좋은 그런 희망의 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8220님 매주 주말마다 근처에 사는 몇 분과 함께 운동 모임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부럽습니다. 각자에게 맞게 누구는 걷고 누구는 달리고 누구는 자전거 타고 제멋대로 하는 모임이에요. 때로 다른 일정이 겹치면 따라서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운동 안 하고 인문학 모임에 따라갔었네요.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고 정확하게 하는 일도 잘 모르지만 깊은 듯 느슨한 듯 이어지는 모임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날씨도 아름답고 맑은 성모성월에 시작해서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820님 자유로운 모임을 시작하셨네요. 자유로운 운동 모임. 또 다른 데 뭐가 있다가 하면 또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몰려가는 그러면서 인문학 모임 또 따라갔었다고. 뭐 책을 읽는 것일까요? 독서 모임? 뭔가 이렇게 책 하나를 읽고 함께 뭐 각자의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임? 아, 이런 모임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몸의 건강도 잘 챙겨야 되지만 이 뭐라 해야 될까? 정신, 영혼의 건강. 이런 건 바로 이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또 줄어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워낙 이 스마트폰으로 이 보게 되는 짧은 쇼츠 영상들 또 여기저기에서 아주 짧게 요약하는 요약책을 요약해주는 그런 것에 이렇게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긴 호흡으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 작업, 책을 읽는 이 노력을 들이는 게 많이 힘들어 갈수록 힘들어져 간다고 해요, 사람들이. 아, 이뭐 편리해진 시대, 기술의 시대도 좋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힘? 맞아. 우리가 잃어버려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여러분. 이 5월도 독서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책 어떤 책들 읽고 계시는지 책 소개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성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너무 예쁜 계절. 지난 목요일 성모의 밤 행사 행복하게 마치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솔길 걸으며 두손 모읍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님. 지금 본당에서는 아마 이제 성모의 밤 행사를 한창 이제 진행할 시기에 가까이 왔네요.
성모의 밤 행사 사진도 여러분 자랑 삼아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본당 성모의 밤 이렇게 이쁘게 합니다. 사진 보내주시면 네, 또 그 사진과 함께 성모 성어를 더 또 풍성하게 우리가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마리스테날님, 신부님 5월 성모 성월이 되어서야 연락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마리스테날님 오랜만에 네, 또 이 기도의 오솔길 산책 들어오셨네요. 잘 지내셨나요? 이 마음을 이렇게 좀 짓눌렀던 이 좀 무거운 일들을 되게 좀 잘 해결해 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이 5월 성모 송월 푸른 하늘만큼 마음도 그 푸르름에 물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 파란 하늘의 마음을 색깔을 담아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이소라가 부릅니다. 트랙 3.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온전한 일치 안에서 머물며 세상을 위한 구원 사업을 하심을 기억하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지만 그분은 또 다른 현존 방식으로 세상 창조와 구원을 위한 소명을 수행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복음 선포의 사명이 제자들을 넘어 교회 신자 모두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잊지 않으시는데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여해준 복음 선포의 이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내 신앙의 여정과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알맞은 복음적 삶과 복음 선포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세례 성사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을 떳떳하고 자신 있게 표현하고 교회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을 맛보고 계신가요? 내 안에 가톨릭 신자라는 기쁨이 올라오지 않고 또 신자라는 자부심이 들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자라는 사실도 숨기며 지낼 수 있게 되죠. 사실 현대사회에는 복음 선포 사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많습니다. 소비주의로 기울어져가는 개인주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 가치관의 다양성, 문화 콘텐츠들의 풍성함,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교회가 전하는 가치관과 정신은 그 자리를 점점 잃어갈 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알린다는 것은 큰 도전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먼저 내가 받은 신앙의 소중함과 가치, 세례성사의 감사함을 간직하고 신자로서의 자신감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가치관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먼저 배우고 깨닫고 살아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면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자부심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주신 일상의 풍경, 또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 향기님, 신부님 미카엘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식전 후 기도는 성호 긋고 꼭 합니다. 미카엘 생일은 이달 11일입니다. 네, 미카엘님, 무엇보다 먼저 생일 축하드리고요. 조금 지났지만

날 보내셨기를 바라봅니다. 아, 또 병원에 또 입원해야 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아무쪼록 또 이 시간도 잘 이겨내시고 다시 또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기도의 오솔길 기도지기님들과 우리 화살기도 날려드릴게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우리 박유찬 미카엘님 또 마음과 또 몸의 어려움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우리 미카엘님이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힘을 내려주시어 다시 아름다운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은총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미카엘님,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저는 페스카라에서 란치아노로 가는 버스를 타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몇 편 없다는 시외버스라니 벌써 겁이 나기는 하지만 최민순 신부님의 고인의 기도를 한도 끝도 없이 부르면서 희망과 힘을 가져봅니다.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지금 이동 중이신가 보네요. 낯선 곳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이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몇 편 없다는 시외버스, 좀 이 막 관광도시가 아니고 좀 한적한 그런 외곽을 지금 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런 게 또 이렇게 새로운 곳을 방문하게 되는 뭐 즐거움, 재미가 아닌가 싶어요. 네, 희망과 힘 계속 마음속에 품고 걸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종종 사연 보내주신 분이신데요. 항상 그렇듯이 기도 청하신다는 말 대신에 아주 자그마한 소리로 조심스럽게 소망을 전하는 사연인데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391님의 소망이 담긴 사연인데요. 시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행기가 있는 공항 동네에 가보고 싶고요. 가톨릭 수도자분들이 있으신 북카페에서 열리는 온라인 성경 배움 모임에도 같이 참여하고 싶고요. 근처에 신부님네 김치찌개 집에서 같이 소소하게 일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같이 따스하게 기도 희망 드려봅니다. 네, 3391님, 정말 소박하고 작은 소망 나눠주셨는데요. 비행기가 있는 공항 동네? 아, 여기 가보고 싶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우리가 가끔 이 하늘로 이렇게 이륙하는 비행기를 이렇게 보면 참 어떤 이 로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도 뭔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혹시 그런 마음 때문이진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북카페에서 열리는 온라인 성경 배움 모임? 오, 여기도 한번, 네,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네,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김치찌개집, 신부님네 김치찌개집. 요거 밥집 하시는 신부님 같은데. 그쵸, 이런 데도 한번 다녀보시고. 아, 작고 소소한 소망인데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또 꼭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3391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또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10년 넘게 병을 알아온 여인이 당신 옷자락을 잡았을 때 물으신 말씀이십니다. 2000년 전 그날처럼 저희에게도 물어오십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소소한 바람들을 수줍게 청하는 이의 소망을 들으소서. 비행기가 있는 공항 동네에 가보고 싶고 수도자분들이 운영하는 북카페에서 열리는 온라인 성경 배움 모임에도 참여하고 싶고 근처 신부님네 김치찌개 집에서 일해보고 싶은 간절하고도 소박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한 걸음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용기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또한 내딛는 걸음마다 축복을 내리시어 바라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 간절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혜정 디오니시아님이 흥얼거리며 부르셨다는 노래 신상옥이 부르는 고인의 기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노래 선물로 디에이드가 부르는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6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종류의 말을 듣고 또 하게 됩니다. 힘 빠지는 말, 화나게 만드는 말, 상처 주는 말, 좌절하게 만드는 말, 다양합니다. 그 수많은 것들 안에서 위로를 받았던 말은 어떤 것이고 또 힘을 주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날 믿어라.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달리,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 이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리며, 이미 들었던 말씀을 새롭게 알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오늘 복음 말씀을 떠올리면 어떠했을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든든함,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굳건한 믿음과 의지, 하느님의 도우심을 통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 무엇을 느꼈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말을 통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묻어나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다시금 이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함으로 제자들이 받았을, 느꼈을 마음들, 그 힘으로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기도하면 들어줍니까? 라는 계산적인 물음 이전에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에서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에 담긴 하느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한 의미에서 청하여라, 곧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무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 대한 예수님 사랑의 마음에 힘을 얻으며 이 신앙을 잘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하십니다. 하느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며 살기를 청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도와 묵상의 응답을 드리는 신앙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1: 부활제 6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만촌일동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2: 드론 부사관 국...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9: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8: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10: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8: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3: 가톨릭 평화방송.
1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어릴 땐 이 시간이 그야말로 금사라기였습니다. 저녁밥 먹기 전까지 딱 허락된 그날의 마지막 놀이터 시간이었거든요. 그네 타고 미끄럼틀도 타면서 놀다 보면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 게 어찌나 아쉽던지. 시간은 야속하게도 빨리 흐르고 친구들이 하나 둘 집으로 불려갑니다. 제 차례도 다가오죠.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오늘의 놀이에도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쉽지만 괜찮았어요. 놀이터 시간은 또 돌아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나이를 먹고 놀이터에 가는 일도 거의 없지만 토요일이면 그때 그 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은 어른들의 정서적 놀이터 시간 아닐까 싶은데요.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0: 풍뎅이 솜사탕 5월 16일 토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세대가 다르고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도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아이들의 놀이터 시간 아닐까 싶어요. 요즘 아이들이 휴대전화 많이 본다, 동영상만 보려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요. 동네 놀이터만 나가봐도 땀 흘리면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던 기억도 납니다. 밖에서 뛰어노는 놀이문화만큼은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쩐지 안심이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매일이 신나는 놀이터 시간이라면 어른들의 정서적 놀이 시간은 또 주말 아니겠어요? 오늘 마음껏 누리고 계실 코미디를 떠올리면서 이 시간 출발합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빵 빵톡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강산의 예럴랄라 보내드렸습니다. 3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개봉하는 영화 소식 전해드릴게요. 영화 꽃잎 이야기인데요. 이정현 배우의 강렬한 연기로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꽃잎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영화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여러 의미로 한국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죠. 국가폭력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상징적인 연출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영화 꽃잎. 올해로 벌써 개봉 30주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리마스터링을 하면서 다시 관객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특히 5월 18일을 앞둔 지난 14일부터 극장에 걸렸다고 하니까 빼놓을 수 없는 현대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겠죠. 이정현 배우의 데뷔작이 궁금하신 분들, 또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체크해줘도 좋을 재개봉 소식이었습니다. 허회경 그렇게 살아가는 것, 혁오 톰보이.

나들이 다녀온 코미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유류 할증료가 올라서 국내 여행으로 많이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국제선 운항이 더 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정보포털 사이트가 공개한 자료인데요. 5월의 연휴였던 지난 1일에서 4일, 국내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4% 줄고 국제선 여객이 7.2%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수요 사이에 격차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를 찾은 관객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 줄었다고 하고요. 여행 수요가 국내보다는 단거리 해외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소식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외 여행도 좋지만 기회 닿을 때 국내 여행 좀 열심히 다녀야겠다고요. 통영부터 광주, 남해, 또 최근에 떠오르는 구례까지 보석 같은 국내 여행지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국내 여행지들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반자카파 기분 좋은 날 이승환 덩크슛 이어드릴게요.

보통의 우리. 한창 면접과 취직을 준비하던 때에는 이 질문이 참 무서웠습니다. 공백기가 있네요. 이력서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게 그땐 그렇게 두렵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재학과 졸업 사이에 공백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졸업과 취업 사이에도 여백이 없도록 얼마나 동동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땐 그저 달려야 하는 줄 알았어요. 졸업을 향해서, 그리고 취업을 향해서. 그저 이력서에 한 줄 여백일 뿐인데, 지쳐있던 스스로를 달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마음이 바쁘고 불안했는지.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작은 공백도 허용하기 어려웠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일주일에 주말이 있는 것처럼요. 사회인으로 사는 기간에도 공백이 있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우리 코미들은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빈 시간이 생긴다면 저처럼 너무 동동거리기보다는 그저 유유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연주할 때 보는 악보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쉬어가는 곳. 그 구간이 음악의 매력을 살려주는 곳이다. 우리 삶의 쉼표도 잘 즐기고 또 귀하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의 쉼표, 보통의 우리에 이어드렸어요. 요즘 어떤 노래 즐겨 들으세요? 저는 날이 이렇게 따뜻해지면 청량한 아이돌 노래가 그립더라고요. 음색이 시원하고 상쾌해서 왠지 기분이 더 좋거든요. 저처럼 걸그룹 노래 찾아듣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소식이에요. 걸출한 여자 아이돌들이 속속 컴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파가 지난 11일 선공개곡 WDA를 발매하면서 컴백을 알렸고요. 이 곡은 특히 G드래곤이 피처링하면서 눈길을 끌었죠. 정규 2집은 오는 29일 전곡 공개가 된다고 하죠. JYP의 엔믹스도 돌아왔습니다. 지난 11일 새 미니 앨범 헤비 세레나데를 발표했고, 공식 SNS를 통해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도 공개했더라고요. 왠지 신비로운 분위기가 한번 봤는데도 인상이 깊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있지와 아이오아이도 컴백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이브 소속의 르세라핌도 오는 22일 새로운 정규 앨범을 공개한다고 해요. 이쯤 되면 남은 5월과 6월은 여자 아이돌들의 신곡 축제가 될것 같은데요. 신곡 투어 한 바퀴 해주고 상큼한 곡들로 플레이리스트 채워봐야겠습니다. 두곡 이어드릴게요. 베이비몬스터의 신곡 춤, 라이즈, 플라이 업.

베이비 몬스터 춤, 라이즈의 플라이업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5월은 참 바쁜 달이죠. 결혼식도 많고 가족 모임도 많아서 이런저런 행사 많다 보니까 다른 달보다도 뷔페에 갈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다양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 슬기로운 이용 꿀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복장입니다. 이거 은근히 중요해요. 몸에 딱 붙는 옷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옷을 입고 가면 좋겠죠. 고무줄 쫙쫙 늘어나는 걸로요. 딱 붙는 옷은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또 뷔페에서 너무 달거나 짜거나 튀긴 음식들은 음료로 배를 채우거나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간이 웬만하면 적당한 음식으로 골라 담는 게 좋습니다. 또 무엇보다 본전 생각해서 무리해서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더부룩하지 않을 정도 잘 지켜야겠죠?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혹시라도 과식을 한 것 같다면 뷔페에서 나오기 전에 키위나 파인애플을 챙겨 먹으면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친구 결혼식 갈 일이 있거든요. 식전 뷔페 이용할 때 기억해야겠어요. 지하의 물끄러미 이정봉 어떤가요?

지하의 물끄러미, 이정봉 어떤가요?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팽팽하던 평일의 감각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토요일이에요. 쉴 때 쉬면서 몸도 챙기고 마음도 돌봐야 평일에 또 힘내서 일할 수 있겠죠. 저도 주말에는 공백과 공란을 조금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마음껏 빈 시간을 허락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미들도 꼭 여유로운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 끝곡은 이승윤의 내게로 불어와 내려놓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유독 어떤 일은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운 마음부터 듭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아, 이거 하는 게 맞는 결정인가?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 두려움 속에서 시작을 한 일들은 대체로 우리 삶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의미 있는 일을 막 시작하려는 순간에 고개를 쓱 드는 감정이라는 거. 그 시작을 나침반 삼아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씩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웃집 라디오 시작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뿅.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5월 16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첫 곡으로 전영호의 버터플라이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의석 다니엘입니다. 오늘 여는 말 어떻게 좀 와 닿으셨나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우리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씩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가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니체 아시죠?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남긴 말이더라고요. 그 말은 이렇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삶의 시련과 고통이 인간을 더 단단하게 성장하게 한다 라는 의미로 이 독일의 철학자가 남긴 말인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 근육도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근육통이 있은 다음에야 좀 더 두꺼워지고 힘이 강해지듯이 우리의 삶도 좀 그런 성질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또 이 시간에 만나고 싶은 이웃이 있으시다면 샵 1053번 한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또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의 방송 토크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기웃기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인 리포터의 기웃기웃기웃. 오늘도 이웃 기웃기웃하고 오신 허윤희 리포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웃기웃하고 왔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어떤 현장에서 또 기웃기웃을 해주셨습니까?
2: 비영리 단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네. 예전에 한번 UN과 함께하는 그런 지구의 그 환경과 관련한 큰 행사에서 만나뵀던 청년 단체거든요. 이 환경 단체는 생긴 지가 딱 1년 돼서 어떻게 네. 보면 다른 환경 단체보다 신생 단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2: 프로그램을 하면서 만났던 첫 번째 환경 단체이기도 해서
1: 아, 각별할 좀, 수 있는 네, 그런
2: 좀 애착이 간다고 해야 될까요?
1: 네.
2: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과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물론 조금 더 선배님이시긴 한데 1년이 되셨다고 해서 네. 그 축하 자리에 취재에 다녀왔고요.
1: 네.
2: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건강한 청년들이 많이 계셔서 네. 마음에 이렇게 안도를 하고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1: 네.
2: 지난 5월 9일 토요일에 홍대 팀플레이스에서 회원들과 또 이 환생사, 줄여서 환생사라고 하는데 이곳을 격려하는 초대 그 받으신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대학원생도 계시고 연구 과정에 이런 환경과 관련한 단체들의 활동이 좀 필요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1: 네.
2: 그 옷걸이를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그런 옷걸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아예 그걸 사업화했어요.
2: 그렇죠.
1: 대단하다.
2: 예.
1: 와.
2: 그러니까 뭔가 활동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 네. 목적은 같은 분들이 모이셨다고 할까요?
1: 네.
2: 또 다양한 환경 단체의 활동가들도 오셨는데 그중에 저희 방송에도 예전에 한번 이웃집 프로그램 말고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에 출연하셨던 기후캐스터 정주희님도
1: 아, 네. 그러니까
2: 좋은 활동하시는 분들은 네. 예, 한 곳에 모이세요.
1: 그러니까 이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2: 그렇죠.
1: 어떻게든 모이게 돼 있습니다. 네.
2: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인데요.
1: 네,
2: 네 다양한 그 초대된 손님들의 응원 메시지 모아봤습니다.
1: 네.
3: 탄소 중립을 실천한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정책 활동이라는 어려운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게 만드느냐가 저희의 이번 연구 포인트였는데 이 환생사가 정책 활동도 함께 하고 연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할지 저희가 그거 인사이트 얻으려고 네트워크 방식도 조금 알아보고 그러려고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환경활동이라고 하면 개인의 약간 파편적인 활동이 위주였잖아요.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데 있어서 되게 큰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1주년이니까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화이팅!
4: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비즈니스로 풀어나가고 여기는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이런 활동이나 리서치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풀어나가서 다른 분야라기보다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약간 환경 분야 쪽으로 진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 실천 쪽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네트워킹할 기회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일상에서 사람들이랑 연결되고 싶다. 갈수록 이제 1.5도씨를 위한 탄소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국가적인 대응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대응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좀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된다. 쓰신 환경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어떤 활동들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저도 좀 동기를 받아서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진로 쪽도 그런 환경 정책 쪽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 제안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6: 보통 액션, 액팅 위주로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환생사는 덕원님을 필두로 좀 리서치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단체가 없어지면 안 된다. 좀 지속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100년까지 가자!
1: 네, 오늘 허윤희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 비영리단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줄여서 환생사라고 부르는 이 단체 설립 1주년 기념 행사 현장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요. 현장음에 이렇게 막 파묻혀가지고 잘 안 들릴 법도 한데 또 이분들의 그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막 반영이 돼서 그런지 그렇죠. 까랑까랑하게 잘 들리는 그런 마음이 담긴 목소리들이었습니다.
2: 네, 진로를 환경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곳에 연구소나 이런 곳에 취업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도 말씀해 주셔서
1: 네.
2: 진짜 뭔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환경을 생각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1: 네.
2: 그 맨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기후캐스터 정주인님은 6살, 7살 된 아들과 함께 참여를 하셔서 이게 산교육이죠.
1: 그렇죠.
2: 그냥 뭐 예, 플로깅은 당연한 거고 엄마하고 함께 가족이 늘 그렇게 함께 이런 행사가 있으면 온다고 하는데요. 정주인님이 기상캐스터에서 기후캐스터로 가기까지의 영향을 준 분이 그 일본의 야구 선수 계시잖아요. 오타니 선수라고 오타니.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만화에서 나올 법한 걸 현실로 반영하는 그런 선수다라고 대단한 선수처럼
1: 맞습니다.
2: 저 야구는 잘 모르지만 알고 있는데 그 선수가 한 말에서
1: 영감을 받아가지고
2: 남이 무심코 버린 행운을 줍는다. 휴지를 줍는 걸 단순히 어떤 야구 선수로 가는데 훌륭한 그 뭐 작은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으로 가는 그런 걸로 생각해서 쓰레기를 줍는 그 야구 선수의 이야기에서 따와서 기상캐스터에서 기후캐스터까지 갔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분 한 분이 다 스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은 또 사업하시는 분대로 또 대학원 그 학생들은 또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환생사의 활동들을 또 힌트를 얻어가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1: 네.
2: 진짜 열심히 하는 곳이니만큼 간식에서도 좀 느껴졌는데 보셨나 모르겠어요.
1: 아 이게 약간 파티 느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또 주전부리가 있어야죠.
2: 네, 그렇죠. 와인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 과자를 담는 접시가
1: 네.
2: 일회용이 아니라 네. 뻥튀기 과자입니다. 저는 이제 특이하게 뻥과자를 준비하셨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접시의 그릇의 용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남는 게 없는 거죠. 일회용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1: 보통 이런
2: 아이디어.
1: 예, 그렇죠. 행사를 하면 그렇죠. 뭐든지 쓰레기가 남을
2: 그렇죠.
1: 텐데 하나도 남겨보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
2: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게 그 0을 만드는 거잖아요. 탄소가 배출이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는 것으로 혹은 뭐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런 탄소를 어쨌든 흡수하고 제거하자라는 그런 노력인데 이 1주년 기념 행사에 정말 그럿벌판 그런 간시 배열이 아니었나 생각도
1: 신기합니다.
2: 들었습니다.
1: 네, 네.
2: 어떤 활동부터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서 이제 뭐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1: 네.
2: 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운영위원이자 회원인 정민솔 님이 서울시의 어떤 행사에서 이 분들을 환생사를 만나게 됐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열심히들 하니까. 예, 정민솔 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 네.
7: 이제 그 서울 청정넷이라고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이제 출범된 단체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 친구들을. 이 친구들이 또 환경이 진짜 진심이긴 하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환경을 생각하고 있을까? 나 하나 텀블러 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막 실천하는 걸 보면서 좀 나도 해볼까? 죄책감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 좀 텀블러 한 번씩 들고 다녀볼까? 이렇게 되고 또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쉽게 실천할 수도 있고 실천하면서 또 뿌듯함이 다르고 제가 인테리어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방 꾸미는 걸 좋아해요. 근데 피드나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재사용 화분,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우유팩으로 화분 만들기, 뭐 캔으로 연필동이 만들기 해서 업사이클링하는 그런 주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지치지 않고 싶어요. 그러니까 환경 활동을 하면 사실 지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먼 미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해봤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죠. 저도 그랬고 이제 저는 작은 거에서 시작했으니 이거를 멈추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걸 같이 할 사람들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마지막 말씀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멈추지 않고 하는 게 좋다.
2: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모임 자체도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2: 그렇죠. 근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연결이 마음이 좀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앞으로도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꾸준히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도 활동을 할 예정인데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좀 뭔가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긴 하는데 그 안에 즐거움도 있어야 되니까 와인도 놓고 뻥과자도 놓고 뭐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 미래는 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엔 공동대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여기서 예전에 초창기에 이제 내세웠던 것이 지식을 선물합니다라는 거였대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정도는 뭔가를 안고 가실 수 있도록 또 연구와 그 실천이 함께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지식을 좀 듣고 그게 지혜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거기에 이제 매개가 환생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김동원 대표님이나 김원지 대표가 말씀해 주실 텐데 그냥 단순히 뛰는 것보다 러닝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네. 보다 플로깅이 더 뇌에 활성화된다. 뇌 건강에도 좋다. 주변을 살피게 되니까. 뛰면 그냥 뛰는 것밖에는 못하잖아요.
1: 그렇죠.
2: 네, 뭐 예를 들면 그렇다든가 물티슈를 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라든가 가급적이면.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게 요즘 사실 물티슈여서.
1: 맞습니다.
2: 뭐 그런 말씀을 공동대표 두 분이 해주시네요. 김원지, 김덕원 두 분의 공동대표 얘기입니다.
1: 네.
8: 뭐 예를 들어 플로깅을 하면은 이제 달리기랑 비교했을 때 뇌가 더 건강해질 수가 있대요. 이제 플로깅을 하면 걸으면서 주변에 뭔가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찰력 같은 뇌 활성이 더 될 수 있다고 해갖고 친환경 활동했을 때 좋은 점을 알려줘도 뭔가 사람들이 좀 더 플로깅 관심 가지고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9: 물티슈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 우리가 일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우리 지구 땅에는 100년 이상이 남아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서 지식을 선물합니다라는 멘트도 사용을 했었는데 하나쯤은 제대로 알고 가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연결을 되려고 하고 소확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여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 사는 노력들이 정말 문화 조성을 하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할 수 있는 문화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단순한 네트워크 모임이 아니라 정말 모여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고 그렇죠. 또 그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꿈꾼다라는 말씀을 우리 김덕원 대표님, 김원지 공동대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 궁금한 점이 있어요.
2: 네.
1: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2: 들어가실 수 있죠.
1: 그냥 검색해가지고 뭐 지원을 하면은
2: 활동하실 수 있죠.
1: 아, 그래요?
2: 예. 그럼요.
1: 아, 그렇게 열린 공간이구나.
2: 가시려고요? 우리 PD님?
1: 지금 리포터님이 다녀오신 다음에 저한테 사진 공유해 주셨잖아요.
2: 네.
1: 이렇게 사람 많은 줄 몰랐어요.
2: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2: 네. 그러니까 외부 활동가들도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긴 했는데 네. 1주년 생일이라서 더 이렇게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고 네. 뭔가 이게 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그 운영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가는 분들을 더 많이 찾는다라고 하셨으니까 오. 언제든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1: 그리고 뭐 자꾸 막 청년들만 오는 곳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청년 아니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마음이 청년이시면 돼요.
1: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이 허윤희 리포터님의 이웃기웃기웃 들으시면서 환생사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뭐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셔도 네, 좋겠습니다.
2: 네, 네. 네. 함께 많은 분들이 지구를 위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혼자 하면은 멈출 수도 있지만 같이 하면은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날씨 좋은 5월에 또 정말 열심히 기웃기웃하신 허윤희 리포터님 오늘도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토요일 저녁의 라디오 커뮤니티 CP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자,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어요.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이웃을 초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술 심리 치료가 김태은 작가님을 모시고 그림으로 암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얼마 전에 출간된 책 그림으로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라는 책, 네, 이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작가라고 표현해드렸는데 직접 자기소개를 들어보죠. 김태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학부대학에서 예술심리치료 전공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애초에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책을 내셨으니까 작가님이다. 네. 이렇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1: 영광입니다.
0: 김태은 작가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현재 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 김태은 작가님 미술심리치료가이시면서 이번에 또 책 그림으로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내셨는데요. 원래부터 이 출간에 대한 꿈을 갖고 계셨어요?
1: 아, 아니요. 그 출간에 대한 꿈을 미리 가졌던 건 아니고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2026년까지 헬스 조선에 기고하던 칼럼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0: 아, 이게 또 책을 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기고글들이 또 쌓이다 보면은 네. 그것들 중에서 정말 반짝반짝하는 것들만 모아도 책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방법으로 또 출간을 하셨습니다.
1: 네.
0: 암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암 환우와 가족들을 만난 시간들을 토대로 그 글을 기고를 하셨고 네. 그 기고한 글들이 암이랑 이라는 그 잡지
1: 웹진입니다.
0: 웹진이죠. 네. 웹진에 모여 있었던 것이고 네. 거기 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도 또 알고 있는데요.
1: 그래요.
0: 네. 아, 네, 모르세요.
1: 네, 저는 잘 몰랐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그 글들을 사실은 하나로 이렇게 책으로 엮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거든요. 아, 제목을 어떤 식으로 또 지어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이 제목이 나오게 됐나요?
1: 저는 이 제목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앞에 그림일지 미술일지 당신일지 서로일지 이것만 다르지 안부를 묻습니다는 꼭 넣고 싶었는데요. 그 이유가 실제로 암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예요 오늘 그림 좀 그려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러 들어가면 안녕하겠어요?
0: 아, 안녕하세요.
1: 네, 혹은 좀 어떠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인사를 전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를 정말 알았고
0: 네.
1: 그럴 때 저는 느꼈어요. 내가 다른 치료사가 아니라 다른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 미술치료사인 게 너무 다행이다. 그분이 필요할 만한 엽서 한 장을 전하거나 그분에게 필요한 어떤 기도문 하나를 전하는 거가 너무 그 관계를 이렇게 물꼬를 터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미술치료사들은 뭔가 대단한 치료를 하러 가지 않아도 미술로 정서를 환기시켜주고 기분 좋은 안부를 체크아웃하는 아, 나 오늘 좀 어떻지? 라고 체크하는 그런 안부를 묻습니다. 요 제목을 꼭 쓰고 싶었습니다.
0: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계속 이 일을 해오시면서 느꼈던 켜켜이 쌓였던 그 경험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런 제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실 텐데 사실은 이렇게 어떤 한 일을 깊게 쭉 해오시다가 뭔가 결과를 내신다라는 분들을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저는 꼭 이걸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미술심리 치료를 공부를 하신 건 알겠는데 이렇게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림 심리치료 쪽으로 또 이렇게 투신하게 되셨는지도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1: 사실 저는 박사과정까지는 정신과 장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던 미술치료사였는데 제가 박사 마칠 때 즈음에 저희 아들이 5살 때 열성 경

0: 공부한다고 애를 뭔가 밥을 제대로 안 먹였나? 막 이런 일들을 막 겪으면서 엄청 힘든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렇게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제가 그때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1: 네.
0: 의료진이 다녀가고 나고 의료진들이 다 퇴근한 병원에 깜깜한 뭐 스테이션만 불이 켜져 있는 그 병동에 아이들을 다 업고 엄마들이 링거대를 끌고 나옵니다.
1: 네.
0: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그때는 자판기 커피가 층층마다 있던 시절인데 밴딩머신 앞에 서서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돈이 있든 없든 서로 애가 어떤지 오늘은 좀 어떤지 보험은 들었는지 진단 나오기 전에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닌지 너무 진지하고 너무 겸손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신앙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진솔하고 그 겸손한 대화를 나누는 걸그 장면에서 제가 너무너무 느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조금 다 나으면 내가 정신과 장면이 아니라 문이 열린다면 진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즐거움,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요라는 기도를 좀 했었고
1: 오.
0: 너무 신기하게 아이는 건강하게 퇴원을 했고 그 뒤에 소아호스피스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임종 중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와 아이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돕는 그런 어떤 일들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1: 와, 그러면 그동안은 정말 그 경험, 그러니까 아이가 열성 경련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를 위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적일 수도 있는데 그 기적적인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 우리 작가님의 삶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게 되었네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그래서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 되었네요.
0: 어떤 공부를 해도 배워서 남줄 수 있지만 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곳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해야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표정은 무표정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용광로가 있는지 혹은 얼마나 슬픈지 이거를 아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발걸음을 향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지금 그 부모의 마음에서 느꼈던 것도 그럴진데 사실은 암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 그림 봉사를 하셨다 보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들도 사실은 결이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0: 네.
1: 이런 것들. 왜나 아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비슷한 결로. 그런 분들에게 그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하고 권유하는 게 진짜 제 생각에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0: 맞아요. 병원에서 일할 때 제일 부러운 게 음악 치료사라고 제가
1: 네.
0: 선생님 기타 칠때 제가 옆에 가서 노래라도 좀 부르면서 그 환자랑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음악 치료나 다른 건 듣고만 계셔도 되지만 이건 환자분들이 무언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몸도 아파 죽겠는데 그림이요? 내 평생 그림도 안 하고 살았는데 몸 아파서 입원한 병원에서 그림을 그리라니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질병 중에 있는 환자분들께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제를 멋지게 수행하라는 것보다는 지금 통증 중에 있는 이몸 상태를 약간 전환하자라고 하는 제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열심히 성당을 다니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멋진 오래된 성당의 사진들을 가져가고요. 이분이 어디 출신인데 그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그럼 고향 사진들을 가져가고요. 이분이 88 올림픽 때뭘 하셨던 분이다면 88 올림픽 때 사진 같은 거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진을 보면서 뭐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러면 막안 한다고 하시다가도 약간 이렇게 어깨를 세우시면서 그 뭔데요? 아, 이게 호돌이. 내가 88 올림픽 때뭘 했지?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자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시각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감각적, 촉각적으로 작은 점토를 손에 쥐어드리거나 아니면 아주 예쁜 조약돌 같은 걸 손에 쥐어드리면서 새로운 감각을 깨우면 그때 아우, 이거 뭐예요? 쌀가루 같네. 송편 빚을 때 내가 송편을 아주 예쁘게 빚어. 뭐, 요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전까지는 통증으로 아픈 환자의 모습이었던 거에서 요런 장면에서 88올림픽 때 내가 뭐 했던 사람인지 알아요? 라고 말하거나 내가 송편을 얼마나 잘 빚는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딱 전환이 될 때는 한 사람으로 아픈 환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라는 그런 사람으로 전환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1: 와,

0: 근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쵸? 이분이 처음에는 마음을 닫고 있다가 또 병원, 종합병원 같은 데 이렇게 안병동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다 커튼 치고 막 이렇게 꽁꽁 싸매고 계시거든요. 소통도 안 하시고 그냥 나는 내 아픔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어. 난 정말 불행해. 뭐 이런 느낌으로 문을 닫고 계신데 그 커튼을 열고
1: 처음에 커튼 못 열어요. 그래서
0: 못 열어요.
1: 커튼 밑으로 발을 보면서 누가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바깥에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왔는데 요것만 드리고 갈게요. 이러면서 손만 넣기도 하고요. 그 사진이 마음에 들면 들어와 봐요. 라고 하면 그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0: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여시고 본인의 그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리시다 보면 내 얘기를 하게 된다.
1: 맞습니다. 네.
0: 그것이 이제 그 교수님께서 또 작가님께서 하시는 이 미술 심리 치료의 일이신 거고
1: 네.
0: 그것을 하시면서 겪었던 어떤 여러분들의 경험들,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 기고를 하셨던 것들이 모여서 책이 됐습니다.
1: 네.
0: 그림으로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가 되었고 그걸 제가 또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네, 진짜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 원래 이렇게 미술을 잘 하시는 분이 글도 잘 쓰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 아닙니다. 제가 정말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정말 잘 쓴 글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쓴 글이어서 편하게 읽히시는 것 같아요.
0: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사실은 잘 쓰는 글이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뭐 어렵게 쓰고 멋있게 쓰는 글이 아니라 정말 너무 쉽고 편안하게 잘 읽혀서 마음에 스며드는 그런 글이었다고 제가 너무 띄워드리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1: 감사합니다.
0: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웃집 라디오 책 그림으로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거든요. 이 책을 그리신 그리고 쓰신 우리 미술심리치료가 김태은 작가님이자 교수님을 모시고 예, 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나 이런 큰 병을 진단받은 우리 환자분들은 그냥 저도 얼마 전에 아파봐가지고 되게 좀 불행하거든요. 약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만 들고 아 진짜 내가 이렇게 그냥 인생이 끝나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고 막 그러는데 그런 감정 상태인 사람들이 주로 그리시는 어떤 그림들은 뭐 공통점들이 있어요?
1: 정말 공통점은 없습니다.
0: 오.
1: 그거는 또 한편으론 사람은 그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암이라는 어떤 질병을 진단받아도 똑같은 암을 진단받아도 어떤 분은 내가 열심히 치료받아서 빨리 나아야지 라는 분과 어떤 분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그 암을 진단받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으로 살아왔던 태도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 환자분들이 겪는 뭐 부정의 단계, 분노의 단계, 뭐 우울과 수용의 단계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하는데 그게 뭔가 계단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는 파도처럼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날은 화가 났다가 이제 수용이 된 것 같았는데 다음 날 또 다시 또 우울해졌다가 이렇게 오간다. 그래서 어떤 마음도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주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의 파도가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고 그냥 그 휩쓸려 가는
1: 네,
0: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건 내가 겪는 것이긴 한데 내 가장 가까운 뭐 보호자라든지 가족들한테 그거를 표를 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대부분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또 폐를 끼치거나 또 막 내가 그런 나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상태를 좀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 감정들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까?
1: 특히 남자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그러신 것 같고요. 굳이 말해서 달라질 게 없고 굳이 그림을 그려서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이걸 표현합니까?
0: 그렇죠.
1: 서로에게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편안할까요? 저는 그걸 늘 여쭙습니다. 맞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셔도 달라지는 게 없고 제가 그걸 어떻게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버님 그럼 말씀 안 하고 계시면 마음이 좀 편안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말하고 있지 않을 때도 답답하고 이것조차 말하지 못하는 내 인생에 대한 연민감도 상당합니다. 슬프고요.

0: 그럴 때 저는 제가 미술치료사라는 존재가 안전한 대나무숲처럼 그 옆에서 어떤 이야기든지 조금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중요한 딱그 시기를 맞아요. 요 얘기는 아들한테 해야겠다. 요 얘기는 며느리한테 해야겠다. 요 얘기는 아내에게 해야겠다. 적어도 그렇게 표현, 그림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고마운 거는 분명하게 고맙다고 해야겠다. 내가 정말 미안한 거는 후회되지 않게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못 전했는데 사랑한다는 말 나중에 미룰 게 아니다. 지금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1: 그러니까 이거 말해서 바뀌지도 않는데 뭐하러 말해요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가지고 있던
0: 맞아요.
1: 것을 인태은 작가님과 같은 그런 미술 심리치료사분들과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정리가 싹 되면서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고 올라올 것은 올라오면 그걸 잘 분류해가지고 말할 것은 말하면서 편안해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네요. 오, 그럼 안할 이유가 없는데.
0: 그렇죠.
1: 진짜 안할 이유가 없는데 또 마음의 벽이 있다 보니까 그 벽을 허무는 게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보호자 입장에서도 또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엄청 많죠. 환자분들 주무실 때
1: 네.
0: 보호자분들만 따로 모아서 저는 프로그램도 해요. 여기서는 누구 보호자라고 얘기도 하지 말고
1: 네.
0: 누구 흉이나 보고 가도 되고 울다가도 된다라고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는데 보호자들도 약간 과도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환자한테 해가 될까? 그리고 나도 힘들고 나도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데 제일 아픈 건 환자인데 내가 어떻게 힘들다고 말하나?
1: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배려하다 보니까 말 못해가지고 생기는 오해랑 그런 것들이 있는
0: 맞습니다.
1: 거네요.
0: 네, 그리고 요럴 때도 마찬가지죠. 뭔가 풀어낼 거는 풀어낸 다음에 정리해야 되는 장면에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손을 잡고 같이 사진을 찍는다거나 어떤 뭐 석고를 이렇게 묻혀서 석고 손을 만든다거나 이런 기념품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힘든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속상하고 서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2026년에 이렇게 손잡고 있는 부부입니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남깁니다. 그게 나중에 가족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유품이 되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유품이 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치료가 정말 잘 끝나면 정말 평생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추억이
0: 그럼요.
1: 되기도
0: 그
1: 하고
0: 시절에 함께했던 군대 동료 같은 느낌이 갈 때,
1: 전우애가
0: 그렇죠.
1: 생기는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술 심리 치료가 김태은 작가님을 모시고 그림으로 암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책 그림으로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통해서도 여러분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가슴 찡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페이지 막 접어놓고 막 읽고 막 그랬어요. 그 부분들 중에서 이거는 꼭 작가님한테 여쭤봐야겠다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그두 딸을 둔 어머니 환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교수님이 같이 이렇게 그림 그려보아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따님들한테 줄수 있는 평생 전해줄 수 있는 나만의 요리책을 만들어주셨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유품같이 뭐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하셨는데 아, 그 사연을 직접 그 어떤 느낌으로 그 작업을 하셨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사실 그 완화의료에서는 그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증 조절의 측면에서도. 그런데 이 환자분이 뭔가 말씀을 잘안 하시고 그냥 아예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런데 그게 되게 뭐 냉소적인 거절이 아니라 이게 미소를 띠고 있지만 항상 모든 걸 거절하고 그냥 혼자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분의 침상은 항상 커튼이 끝까지 쳐져 있었지만 조용했었습니다. 항상 성가를 듣고 계셨고 그랬는데 이제 따님들이 퇴근해서 오면은 그 주변이 아주 왁자지껄하고 엄마 오늘은 뭐 그런 얘기 안 했어? 엄마 왜 그런 얘기 자꾸 안 해? 그러면서 딸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엄마하고는 좀 성향이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졌었는데 저는 그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미술 치료를 거절하는 환자분들이 어디 가시는지를 잘 보고 있다. 휴게실을 가시면 좀 조용히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1: 아, 또 관찰력도 중요하군요. 그렇게.
0: 네. 이분이 미술 치료 거절했지만 그럼 휴게실에 가서 뭘 하시나? 음악을 들으시나?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나? 운동을 하시나? 이걸 좀 보러 다니는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휴게실에 따라 들어오는 걸 보더니 저한테 딸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들이 말을 저렇게 해도 참 착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딸들이 엄마 뭐 병원에서 질문하는 거 딱딱 얘기해. 엄마 돈 다 내고 있는 건데. 뭐 그 딸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들에 대해서 어머님은 딸들을 막 좀 이렇게 변호해 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네. 아이 뭐 이상하게 안 느꼈는데요, 어머니. 했더니 저한테 막 신이 나셨어요. 딸들이 학원도 한 번 안 보냈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고
1: 자랑인 다들, 거죠, 그렇죠?
0: 다들 예. 좋은 회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뭐 유학도 안 갔다 오고 뭐 그랬는데 뭐 팀장이 됐는데 어디 국제 회의 가서 영어도 잘한다고. 그래서 진짜냐고, 어머니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냐더니 내가 대단한 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시부모 모신 것밖에 아무것도 없고 애들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애들은 저를 안 닮아서 뛰어납니다가 핵심이었습니다.
1: 아이고.
0: 근데 거기 휴게실에 이렇게 딸들이 엄마를 찾아서 막 들어왔고 그 딸들이 그 또 저랑 무슨 얘기 하나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경계하면서 오시길래 아, 그 어머님 안 닮았지만 똑똑하고 잘 나가는 따님들 오시네요라고 하니까 딸들이 엄마 뭐라고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어머님 그렇게 똑똑한 딸들한테 한번 어머님 어떤 분인지 얘기 들어볼까요? 라고 했더니 딸들이 우리 엄마는요 저같이 회사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로 그 새벽에 동네 앞에 그 마당 앞에 있는 그 도로까지 항상 그 청소를 하셨고 새벽이면은 그 시부모님 밥을 항상 아침밥을 따뜻하게 지었고 자기는 항상 그 교복 카라가 깨끗했고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실내화나 이런 것들을 매번 엄마가 털어주고 항상 부엌에서는 행주 삶는 냄새가 났다 해서 제가 아 정말 너무 대단하신 엄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님은 약간 부끄러워하시면 그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희 셋이 다 아무나 못한다.
1: 아무나 못하죠. 할 수 없죠.
0: 어머니 그런 거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 어머님 덕분에 되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그런 가정이었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 둘째 따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장 행복했던 날이 일주일에 두 번 시장을 보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대요. 그럼 엄마가 가계부 쓴 거랑 그 해먹을 음식들을 네. 적어놓고 같이 시장을 가서 그걸 하나하나 리스트를 지우면서 시장을 받다가 그때는 다 그렇게 콩나물을 다듬어 먹고 그 멸치를 뭐 멸치 똥을 빼고
1: 그렇죠.
0: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데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1: 아, 그래서 저 그거 그 부분 제가 읽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났습니다.
0: 네. 근데 누군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추억이지만 이 아픈 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되면서 이건 너무나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무릎 위에서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요 정도 바지락 크기 요 정도면 될까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어르신 그 환자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 선생님이 그거 다 그렸네 가운데 분홍색 고무장갑도 하나 그려주세요. 네. 우리 애들이 매번 고무장갑 끼라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을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이제 와서 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하다는 딸들이 엄마한테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라는 것들을 충분히 감사를 표현한 시간이 되었고요. 환자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걷기 어려우신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누운 상태로 환자분이 녹음기에다가 딸들이 좋아하는 술병 났을 때 먹는 콩나물국 어지럽다고 할 때 먹는 육개장 끓이는 법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옆에서 그걸 그림을 그려서 요리책을 만들었어요.
1: 네.
0: 근데 저는 그게 따님들이 감사함을 표현하신 것도 있었지만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환자분이 저한테 손을 잡으면서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책을 내는 사람이 되네.
1: 아.
0: 선생님 내가 이런 거를 이런 뭐 그 글 누구누구님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내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요리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했었어요.
1: 네.
0: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에 이게 주님이 주신 자기 축복이다까지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1: 와.
0: 그래서 저는 아 이런 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거를 정말 소중한 저도 기적으로 또 추억으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 책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 또 이 이야기 듣는데 직접 글 쓰신 작가

0: 작가님의 또 입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으니까 다시 한번 막 눈물이 막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미술 심리 치료가 김태은 작가님을 모시고 그림으로 암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출간한 책 그림으로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다는 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죽음을 마주한 분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이런 작업들을 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그 작가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시게 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저와 좀 친해지신 다음엔 저를 침대 근처로 바짝 와서 앉으라고 하면서 저의 눈을 보면서 너무 진지하게 알려주세요. 아파 보니까 삶의 진리를 알게 되셨다는
0: 어떤
1: 말씀이세요.
0: 진리를 깨달으셨대요?
1: 돈 버는 거, 배우는 거다 소용없고, 명예 다 소용없고, 몸 건강하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 한명한 명에게 소중한 거, 소중하게 대해라, 친절해라. 요 말씀은 어떤 분들도 상관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환자분들 한분한 분이 제 가슴에 새겨주신 거라서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그게 정말 아파 보니 비로소 보이는 세상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새롭게 아프기 시작하면 그 전에 중요한 가치들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관계, 이 세상, 뭐,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정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아서요. 실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너무나 심플하게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거에 너무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런 너무나 알고 있었지만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정말 저에게 그런 배움을 주십니다.
0: 근데 아무래도 진짜 그 환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뭐 명예도 가져본 적도 있는 분도 있고 대단한 어떤 재산을 쌓아보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다 하나로 모인다라는 게또 경이로운 경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 방송 이름이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이웃은 뭐뭐다라고 정의를 해보신다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1: 와, 너무 너무 멋진 질문인 것 같고
0: 네.
1: 이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울이다인 것 같아요.
0: 그럼 거울을 보면 나는 사실 혼자였던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그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이웃도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서로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아주 멋진 말씀 해주셨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이 노래는 꼭 함께 들으면서 나누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추천해 주십시오.
1: 네, 친절한 가사가 많이 나오는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신청합니다.
0: 네, 이 노래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면 되나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술 심리 치료가 김태은 작가님을 모시고 그림으로 암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얼마 전에 출간된 책 그림으로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좀 아쉬웠던 뭐더 나올 것 같은데 벌써 끝났어 하는 이 느낌을 그대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1: 감사합니다.
0: 네, 끝곡 김태은 작가님께서 신청해주신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할 수는 없고요. 주다 보면 반드시 되돌려받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곧나 자신을 잘 대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기쁘게 맞이하는 한 주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웃집 라디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구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5: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 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쩌다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상품을 만날 때가 있죠. 일단은 설깃? 반가워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일 때는 당연히 야 이거 횡재다 싶지만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를 더 준다? 이거 살까 말까? 하나 더 받으면 어디에 두나?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에이 하나 더가 어디야? 일단 사놓자. 필요 없으면 뭐 친구라도 주지. 그렇게 생각하는 역시 거저 얻는 것. 공짜 참 좋죠. 공짜. 네. 공짜면 뭐 어떻게도 한다는 이야기 많죠. 원 플러스 원. 그런데 요새는 원 플러스 한 5 정도 되는 눈부신 풍경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아요. 실록이 곱더니 찔레꽃, 장미꽃. 어디선가 라일락 향도 살짝 이렇게 날아오는 것 같고 등등 이 화려한 색깔의 그윽한 향까지 정말 자연에 의해서 거저 즐기게 되는 거죠. 옛말에 차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경치를 차용한다, 즉 빌린다는 거죠. 소유하거나 가지는 건 아니죠. 그 경치를 어떻게 가지겠어요? 그 넓은 자연을 제가 소유할 순 없고 잠시 시간 속에서 빌려서 즐기는 차경. 정말 요즘 바로 그 차경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음악 역시 우리가 그 음악을 물론 뭐 MP3 파일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소장할 수는 있지만 그 음악 자체를 내가 가진다는 말은 좀 웃기죠. 그것도 역시 음악을 만들어 준 사람의 노고에 의해서 내 귓가에 스치게 되고 그 음악을 빌려서 듣는 차경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차경청 이렇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말을 좀 쓰네요. 성기환의 명동년가 주말의 음악 쉼터죠. 2시간 동안 다양한 음악 풍경 차경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성기현입니다. 첫 곡 상큼한 노래였어요. 마리슈, 3인조 인디밴드죠. 마리슈가 부르는 초록공원. 정말 요즘 초록초록한 공원, 또 초록초록한 들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정도? 네. 주 후반부로 오면서 야, 이게 웬여름이냐 싶을 정도로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 두텁게 이렇게 있는 겨울 이불. 왠지 조금씩 선선한 그런 기운이 들기도 하는 계절이어서 겨울 이불을 좀 안 넣어놓고 쭉 덮고 있었는데, 와, 이번 주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울 이불을 속하고 겉하고 이렇게 또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해서 겉은 빨고 속은 아직 처리를 못했어요. 뭐 저는 보통은 햇빛에 잠깐 말려서 앞뒤로 햇빛 냄새 있잖아요. 그걸 좀 베게 한 다음에 집어넣든가. 드라이를 맡겨야 되기도 하는데, 드라이 비싼데. 그래도 맡기는 게 낫겠죠. 하여튼 네, 갑자기 더워진 그런 계절,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두 곡을 또 들려드릴게요. Hearts to Hearts의 Rude, 최애나의 Catch Catch.

두 곡의 최신곡들이었어요. Hearts to Hearts의 Rude. 뭐 신인상도 받고 해가지고 정말 떠오르는 신인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Hearts to Hearts죠. 새 싱글 Rude를 지난 2월 달쯤에 공개했네요. 여전히 반향이 있고 또 최애나의 Catch Catch라는 귀여운 노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의 노래 신곡들이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레트로 디스코풍의 인디밴드 음악 들어보시겠어요? 디스코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때쯤 전 세계를 휘어잡던 그런 음악 장르명이죠. 디스코. 뭐 피디님은 어리셔가지고 그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은근히 좋아하시는. 하여튼 네.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디스코, 네, 뿅뿅 사운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으로 찌르는 춤 이런 거, 그리고 뭔가 단순화된 리듬. 그래서 댄스 음악이 이제 장르로 자리 잡게 하는데 디스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나중에 이제 EDM이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EDM이라는 장르로 모던화되죠. 현대화되는데 그 전에 이 댄스 음악의 장르의 뿌리가 되는 그런 장르가 디스코인데,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너무 춤만 강요하는 음악, 아니면은 좀 음악적으로는 별로 고려를 안 하고 댄스 플로우에 맞게만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음악, 이런 좀 혹평도 있곤 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그렇지 않고요. 뭔가 시대를 앞서간, 뭐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0, 1 이렇게 두 개의 이진수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그런 데이터의 세계잖아요. 그런 세계를 미리 앞서서 보여준 듯한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또 디스코를 바라보면서 야 이건 재밌는데 하면서 그 레트로한 옛날 디스코를 가져다가 좀 새롭게 젊은 세대에 맞게 뭔가 리메이크하는, 장르를 새로 탄생시키는 그런 경향도 좀 있죠. 뭐 시티팝이라는 경향으로 또 이렇게 확장되기도 하고 하는데, 두 곡의 그런 레트로 디스코풍의 인디밴드 음악 들어보실 텐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친근하실 거고 젊은 친구들은 또 신나서 좋아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는 팀이 있었죠. 이 팀은 사실은 뭐 한 10여 년 된 그런 역사가 있는 팀이죠. 사라지는 꿈이라는 펑키하면서도 멋진 노래가 있고, 불고기 디스코는 최근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인디밴드죠. Only One이라는 신나는 음악이 있습니다. 두 곡을 듣고 또 같이 걸을까요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아무래도 나들이가 잦아지는 요즘 꽃 좋고 물 맑은 곳으로 나서 자니 길이 막히고 그렇다고 또 집에 머물러 있기에는 이 아름다운 날이 자꾸 밖으로 좀 나와봐 이렇게 재촉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도로로 나서지 않고도 이런 풍경을 즐길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지하철을 타고도 갈 수 있는 고즈넉한 한옥마을 한번 가볼까 싶어졌어요. 아이디어죠. 네, 오늘은 시민이 지켜내고 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참 아름다운 한옥을 향해서 걸어봅니다. 바로 서울시 성북동에 있는 최순우 옛집이에요. 성북동. 대학로에서 조금 더 가면 되죠. 실록이 아름다운 요즘 이 마당 깊은 집에서는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지 잔뜩 기대를 해보면서 가는데 서울 성북구 성북로 15길 중앙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기도 했던 최순우 선생 한국 전통미의 전도사다 이렇게 불리웠던 만큼 회화와 도자 그리고 조각, 건축 등등 한국 전통미술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작품의 면면을 담은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기대서서 뭐 이런 책도 집필하신 분이죠. 최순우 선생 집을 가다 보니까 성북동 번화한 거리에서 산기슭으로 올라 한갓진 골목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봄 햇살까지 고요해지는 그런 길. 선생께서 이 집에 산 거는 그리 긴 세월은 아니네요. 1976년부터 작고할 때까지 약 8년을 거주했는데 이 옛집은 1930년대에 지어졌다고 해요. 대문에 들어서자 안채와 사랑채가 정갈하게 길손을 맞이합니다. 그 전통적인 안정감과 다정함. 수국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데 한옥이 주는 고요함이랄까요? 하여튼 마음까지 뭔가 차분해지고 그렇습니다. 대돌이 탁 있고 그 위에다가 신발을 벗어두는 그 느낌. 대청마루에서 잠시 쉬어가는데

가보니까 시원합니다. 뒤뜰로 가보니까 장독대가 있고 돌담은 또 나지막하고 아 이렇게 살았지 싶은

운동을 통해서 시민 모금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 집을 매입해서 가족들이 살면서 이리저리 덧댄 공간은 또 덜어내기도 하고 낡은 곳은 보수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찾아오는 시민들은 누구나 품어주는 그런 집이 된 거죠. 최순우 옛집이라는 이름처럼 안채에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선생의 유품, 친필 원고, 그리고 뭐 연하장 등등 이 집에서 살면서 남겨진 선생의 채취, 그것도 정겹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골목길, 낮은 담, 그리고 조그만 마당, 굴뚝 하나, 문창살 하나, 안채와 작은 행랑채. 정답습니다. 한옥에서 잠시 쉬어가는데 참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바로 요계절 5월 달에 나온 노래죠. 귀궁 OST에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특유의 그 민요적인 창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창법 인상적이죠. 오늘 같이 걸을까요 코너에서는 성북동을 쭉 걸어봤습니다. 참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죠? 뭐 어디 멀리 가는 것보다 성북동 같은데 그런 동네가 우리 서울에도 몇 군데 있죠. 뭐 평창동 같은 곳도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산이니까 전혀 서울 도심이지만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날 수가 있고 네. 물론 또 요새 그런 곳들도 인파가 북적이기는 합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말 저녁의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주말에만 오는 주말 저녁을 위해서 주중에 이렇게 음악들을 선곡하고 또 원고를 마련하고 하고 이제 주말에 저녁 때 여러분들의 편안한 음악 휴식이 되고자 합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문자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5153님 부궁 에밀리아 PD님 반갑습니다. 네, 김부궁 PD님의 팬이신가 봐요. 아, 좋습니다. 또 이렇게 팬이 있으신 그런 PD님과 진행을 하니까 이런 사연도 받게 되네요. 5153님 기차에서 졸다가 듣는다고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아, 요새 기차에서 꾸벅꾸벅 이렇게 전철간에서 졸게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칫하다간 옆분한테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뭔가 죄송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사연 감사드려요. 그러고 생각했더니 어제가 맞죠? 네, 어제가 그 스승의 날이었어요. 그죠? 스승님들이 근데 좀 난처해 하신다는 뭐 그리고 유권 해석 같은 게 선물을 받으면은 선생님 빼고 주변 사람들은 먹어도 돼요. 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하여튼 스승의 날 우리가 선생님들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날이죠. 요즘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좀 강하게 교육시키면은 왜 이렇게 아동 학대하냐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또 안 하면은 왜 이렇게 방임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소풍도 가기가 힘들고 참 그런 면에서는 어떤 기준을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조금 엄하게 이런 열 하면 또 이제 옛날 사람이라는 소리 듣게 되긴 하는데 엄하게 교육받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 엄한 정도가 좀 너무 심했죠. 하여튼 그 엄한 교육 속에서 또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면도 있었는데 그런 걸 강요할 수는 없고 어떻게 좀 21세기 동시대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좀 뭔가 새롭고 좋은 것들을 어린 시절 또 젊은 날에 젊은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를 잘 한번 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선생님들께 할 수 있는 거는 또 좀 그 노고를 기억하는 일인데 이거는 뭐 이거 틀었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난처해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을 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노래 몇 곡 이어드릴게요. 한스 밴드. 네, 우리에게는 그 오락실이라는 IMF 때 그 눈물겨운 얘기죠. 그 노래로 많이 기억되고 있는데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노래도 있죠. 요즘에는 가끔씩 듣게 되는 노래예요. 또 양희은의 내 어린 날의 학교. 이건 또 어린 날을 추억하는 또 선생님을 기억하는
선생 김봉두 OST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였죠. 그리고 전통가요, 트롯가요인데 그 가사가 너무 애절하고 이야기가 그려지는 그런 노래죠. 선마을 선생님, 오늘은 전재덕 하모니카 연주자의 연주로 듣습니다.

전재덕의 참 멋진 하모니카 연주였어요. 선마을 선생님. 고전의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양희은 내 어린 날의 학교 선생 김봉두 OST에서 들어봤습니다. 1부 끝곡은 인디밴드죠. 쏜애플. 참 멋진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 2016년에 발표했던 서울병이라는 앨범이 있죠. 요즘 뭐 지방선거 때문에 또 한참 열기가 끓어오르고 있죠. 어떤 사람을 또 우리 지역의 리더로 뽑아야 되는지 뭐 다들 관심이 있을 줄 압니다. 쏜애플의 노래 중에서 서울이라는 노래가 또 기억이 나네요. 이 노래를 1부 끝곡으로 듣고 또 2부에서 음악 이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한우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 2부 시작했어요. 멋진 재즈 음악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였어요. Human Nature. 5월 한 달 동안 두 거장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그 음악들을 좀 들어보고 있죠. 토요일 날에는 마일스 데이비스, 일요일에는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Human Nature는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가 1980년대에 내놨던 여러 음악들에 속하죠. 휴먼 네이처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마이클 잭슨의 그 스릴러 앨범에 들어있던 히트곡이죠. 휴먼 네이처. 그 음악을 마일스 데이비스가 특유의 뮤트를 이렇게 장착한 그런 트럼펫으로 불고 있어요. 1985년도 앨범 You Were Under Arrest라는 앨범 예, 수록되어 있는 음악. 당시에 평가가 굉장히 엇갈렸었죠. 왜냐하면 아니 마이클 잭슨의 팝송을 지금 마일스 데이비스가 재즈를 연주해? 그래도 되는 거야? 막 이런 뭔가 재즈 근본주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재즈를 재즈라고 생각하는 그런 재즈 팬들에게는 뭔가 혼란을 좀 안겨줬다고 할까? 근데 마일스 데이비스는 뭐 재즈가 뭔데? 뭐 대단해? 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당대의 음악들을 늘 이렇게 따라가고 또 경청하고 그런 가운데서 당대의 사람들과 호흡하는 그런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마일스 데이비스였던 그런 역량과 또 삶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이 노래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들 있죠. 마일스 데이비스 1950년대에 연주했던 음악들 나중에 80년대 90년대 돼가지고 그 음악 좀 연주해봐라 그러면은 나 싫어. 마이 퍼니 발렌타인 옛날 거 안 해. 왜 옛날에 멋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연주해봐. 그러면 마일스 데이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럼 그냥 옛날 판 들어. 나는 새로운 거 할 거야. 이래가지고 계속 새롭게 일신우일신.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재즈 명반을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전자음악, 신디사이저 이런 거 자유롭게 도입하면서 You Are Under Arrest 앨범 만들었고 그중에 우리 귀에 친숙한 휴먼 네이처 함께 들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존 콜트레인의 음악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익숙한 노래 좀 들어볼까요? 댄 포겔버그의 Longer라는 노래가 있죠. 참 달콤한 노래. 그리고 클로에 애그뉴의 Vincent. 이 노래는 돈 맥클린의 노래인데 또 클로에 애그뉴가 이렇게 리메이크했죠. 두 곡을 이어 듣겠습니다.

네, 빈센트 클로에 그뉴의 노래, 익숙한 노래였습니다. 빈센트는 당연히 또 빈센트 반 고호를 노래한 거죠. 고전의 댄 포겔버그의 롱거, 아주 스윗한 달콤한 그런 사랑 노래였어요. 이번에는 키보드가 멋진 곡두 곡을 좀 들어볼까요? 스티비 원더는 스스로 키보드를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죠. 키보드도 잘하고 또 일부에서 전자적 하모니카 들어봤지만 스티비 원더도 또 하모니카의 명수죠. 그리고 또 어떤 노래에서는 드럼도 잘 치고 정말 앞이 보이진 않지만 음악에 관해서는 모든 걸 훤히 보는 그런 명인이 아닐까 싶은데 스티비 원더의 곡 중에 All in Love is Fair라는 곡이 있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정당하다라는 노래인데 이 곡에서도 참 피아노가 멋지죠. 파이스트라는 캐나다 뮤지션이 있죠. 2004년도에 Let It Die라는 두 번째 앨범인데 굉장히 평단의 호평을 받았던 그 앨범에서 아무리시마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에서 피아노를 칠리 곤잘레스라는 역시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데 이 칠리 곤잘레스가 피아노 키보드 쪽을 전담했는데 특유의 어떤 분위기가 있죠. 건반 사운드가 참 멋지더라고요. 두 곡의 건반 사운드가 멋진 노래들입니다.

아, 참 키보드가 멋진 그런 곡세 곡이었는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티비 원더의 All in Love is Fair. 참 스스로 피아노 치면서 더그 영적인 보컬 대단하고요. 파이스트의 아무리시마도 참 멋지죠. 피아노와 더불어서 그 어쿠스틱한 그런 편곡 참 좋았습니다. 아무리시마 봤더니 뭐 프랑스 말로 노래를 하는데 아무리시마는 일종의 재밌는 그 언어 유희죠. 아무 하면 사랑인데 그 시마 이렇게 붙이면은 그 이탈리아 말로 최상급이죠. 예를 들어서 뭐 벨리시마 이러면은 최고로 아름답다 이 소리인데 아무리시마 하면 정말 최고의 사랑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파이스트 캐나다 뮤지션이라 캐나다에서 왜 프랑스 말 그리고 영어 이렇게 혼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에선 또 프랑스 말이 들리네요. 그리고 내친 김에 키보드가 멋있는 음악 하나 더 생각나서 붙여드렸어요.

마사는 40년 만에 옛사랑, 마사가 옛사랑이죠. 옛사랑 마사한테 전화를 거는 노년의 이제 톰 프로스트라는 인물을 설정해가지고 40년 만에 전화하는 옛 연인한테 그런 곡이에요. 톰 헤이츠의 곡들은 다 이렇게 절절한 사연이 들어있는 스토리텔링의 대가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톰 헤이츠 노래 멋진 것들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성기환의 명동년가 이렇게 뭐 편안한 음악도 듣고 음악적인 면에서 좀 곱씹어볼 만한 그런 멋진 노래들, 뭐 재즈, 가요 등등 팝 뭐 경계를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 여러 음악들을 넘나드는 주말의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말 편안한 휴식과 함께합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주시면 되겠습니다. 5212님 애청자시고 좋은 노래 많이 신청해 주시는 분이죠. 감사드려요. 이해로의 또 티켓 투 더 문 신청해 주셨네요. 와, 그것과 더불어서 타마의 유성도 신청해 주셨는데 하나는 또 최신곡 하나는 옛곡 음악을 듣는 이 스펙트럼이 넓은 분인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 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다수 많이 신청해 주신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많이 듣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로의 티켓 투 더문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도 참 멋지네요. 5212님 잘 들으셨어요. ELO, Electric Light Orchestra의 Ticket to the Moon이었어요. 1981년에 Time이라는 앨범 있죠. 뭔가 이렇게 약간 우주적인 느낌, 사이파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이언스 픽션, 그런 공상과학 설정의 그런 음반. 그래서 달로 가는 티켓, 이렇게 제목도 정해져 있는 거였죠. 제플린이라는 그 ELO의 리더, 참 엄청난 작곡가인 것 같아요. 이 노래에서도 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 좀 들을까요? 날도 더워졌는데 이번에는 보니엠의 써니. 좋죠. 또 오타완의 Hands Up이라는 노래 있죠. 들어보시면 딱 알 거예요. 깁슨 브라더스의 Que será mi vida, If you should go라는 1979년도 노래. 세 곡을 쭉 이어드립니다.

아, 신나죠. 네, 깁슨 브라더스의 게세라미 비다. 부제로 If You Should Go 이렇게 되어 있는 깁슨 브라더스니까 꼭 무슨 미국인가 영국인가 싶지만 프랑스 사람들이죠. 네, 3인조 형제 그룹이었어요. 이 게세라미 비다로 아주 전 세계 클럽을 흔들었었죠. 게세라미 비다는 스페인 말이고 If You Go Away, 아, If You Should Go 이거는 또 영어고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참 묘하게 이렇게 뭔가 하이브리드된 그런 느낌인데 게세라미 비다 그러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뜻이에요. If You Should Go, 네가 떠나면. 그래서 네가 날 떠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걸 스페인 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쓰고 있죠. 재밌습니다. 오늘 끝곡은 빌 위더스의 노래 골라봤어요. I can't write left-handed. 이 노래는 참 각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죠. 이게 나는 왼손으로 글씨를 쓸 수가 없어 라는 건데 사연이 있는 노래죠. 그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반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베트남 전쟁으로 오른팔을 잃은 그런 상위 군인의 시점에서 반전, 안티워,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았지만 음악적으로도 참 자연스럽게 잘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에게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생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봐. 고갯말을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 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의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에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이 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말일 뿐이라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3: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하고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2: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4: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2: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I can't take my mind. My mind. My mind. Till I find somebody.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주시며 다가오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낸 날들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내일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날인데요. 부활 축제를 지내는 동안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쁨, 또 어떤 희망을 만나셨나요? 실록이 아름다운 오솔길,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희망, 나에게 주신 평화, 하나하나 헤아리며 기쁜 마음으로 걸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티모테오가 부르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기도 청하세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은 노래 신청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힘들고 지칠 때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했던가 싶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뜻대로 하시길 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동안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릴게요. 키리테 카나와가 부르는 It's a lovely day today.

성모 성월 5월. 요즘 실록도 눈부시지만 하늘도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비가 내려도 싱그럽고 맑은 하늘도 좋은 날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보내주신 사연 만나면서 또 일상의 풍경 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1님 경남 양산 묽은 하늘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파란 정말 파란 하늘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하늘 사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파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순수한 그 파랑 하늘 사진이었는데요. 네, 요즘 정말 이렇게 하늘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파란 하늘에 파란 하늘도 좋고 파란 하늘에 이렇게 떠다니는 흰 구름을 이렇게

보는 것도 파란색과 이 하얀색의 그 어우러짐 너무나 이 아름다운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주 하늘을 바라 올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잖아요. 한숨을 쉬더라도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면 그건 한숨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기분 좋은 그런 희망의 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8220님, 매주 주말마다 근처에 사는 몇 분과 함께 운동 모임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각자에게 맞게 누구는 걷고, 누구는 달리고, 누구는 자전거 타고 제멋대로 하는 모임이에요. 때로 다른 일정이 겹치면 따라서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운동 안 하고 인문학 모임에 따라갔었네요.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고 정확하게 하는 일도 잘 모르지만 깊은 듯 느슨한 듯 이어지는 모임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날씨도 아름답고 맑은 성모성월에 시작해서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820님, 자유로운 모임을 시작하셨네요. 자유로운 운동 모임. 또 다른데 뭐가 있다가 하면 또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몰려가는, 그러면서 인문학 모임 또 따라갔었다고. 뭐 책을 읽는 것일까요? 독서 모임? 뭔가 이렇게 책 하나를 읽고 함께 뭐 각자의 생각들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임? 아, 이런 모임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몸의 건강도 잘 챙겨야 되지만 이 뭐라 해야 될까, 정신, 영혼의 건강 이런 건 바로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또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워낙 이 스마트폰으로 이 보게 되는 짧은 쇼츠 영상들, 또 여기저기에서 아주 짧게 요약하는, 요약책을 요약해주는 그런 것에 이렇게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긴 호흡으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 작업, 책을 읽는 이 노력을 들이는 게 많이 힘들어, 갈수록 힘들어져 간다고 해요, 사람들이. 아, 이 뭐 편리해진 시대, 기술의 시대도 좋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힘? 맞아, 우리가 잃어버려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여러분. 이 5월도 독서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책, 어떤 책들 읽고 계시는지 책 소개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성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너무 예쁜 계절. 지난 목요일 성모의 밤 행사 행복하게 마치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솔길 걸으며 두 손 모읍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님, 지금 본당에서는 아마 이제 성모의 밤 행사를 한창 이제 진행할 시기에 가까이 왔네요. 성모의 밤 행사 사진도 여러분 자랑삼아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본당 성모의 밤 이렇게 이쁘게 합니다. 사진 보내주시면 네, 또 그 사진과 함께 성모성어를 더 또 풍성하게 우리가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마리스테날님, 신부님 5월 성모성월이 되어서야 연락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마리스틸라님 오랜만에 네, 또 이 기도의 오솔길 산책 들어오셨네요. 잘 지내셨나요? 이 마음을 이렇게 좀 짓눌렀던 이 좀 무거운 일들을 되게 좀 잘 해결해 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이 5월 성모성월 푸른 하늘만큼 마음도 그 푸르름에 물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 파란 하늘의 마음을 색깔을 담아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이소라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온전한 일치 안에서 머물며 세상을 위한 구원 사업을 하심을 기억하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지만 그분은 또 다른 현존 방식으로 세상 창조와 구원을 위한 소명을 수행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복음 선포의 사명이 제자들을 넘어 교회 신자 모두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잊지 않으시는데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여해준 복음 선포에 이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내 신앙의 여정과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알맞은 복음적 삶과 복음 선포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세례 성사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을 떳떳하고 자신 있게 표현하고 교회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을 맛보고 계신가요? 내 안에 가톨릭 신자라는 기쁨이 올라오지 않고 또 신자라는 자부심이 들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자라는 사실도 숨기며 지낼 수 있게 되죠. 사실 현대사회에는 복음 선포 사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많습니다. 소비주의로 기울어져가는 개인주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 가치관의 다양성, 문화 콘텐츠들의 풍성함,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교회가 전하는 가치관과 정신은 그 자리를 점점 잃어갈 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알린다는 것은 큰 도전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먼저 내가 받은 신앙의 소중함과 가치, 세례성사의 감사함을 간직하고 신자로서의 자신감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가치관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먼저 배우고 깨닫고 살아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면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자부심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주신 일상의 풍경 또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 향기님, 신부님 미카엘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식전 후 기도는 성호 긋고 꼭 합니다. 미카엘 생일은 이달 11일입니다. 네, 미카엘님, 무엇보다 먼저 생일 축하드리고요. 조금 지났지만 기쁜 날 보내셨기를 바라봅니다. 아, 또 병원에 또 입원해야 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아무쪼록 또 이 시간도 잘 이겨내시고 다시 또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기도의 오솔길 기도지기님들과 우리 화살기도 날려드릴게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우리 박유찬 미카엘님 또 마음과 또 몸의 어려움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우리 미카엘님이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에 힘을 내려주시어 다시 아름다운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은총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미카엘님,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저는 페스카라에서 란치아노로 가는 버스를 타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몇 편 없다는 시외버스라니 벌써 겁이 나기는 하지만 최민순 신부님의 고인의 기도를 한도 끝도 없이 부르면서 희망과 힘을 가져봅니다.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지금 이동 중이신가 보네요. 낯선 곳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이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몇 편 없다는 시외버스, 좀 이 막 관광도시가 아니고 좀 한적한 그런 외곽을 좀 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런 게 또 이렇게 새로운 곳을 방문하게 되는 뭐 즐거움, 재미가 아닌가 싶어요. 네, 희망과 힘 계속 마음속에 품고 걸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종종 사연 보내주신 분이신데요. 항상 그렇듯이 기도 청하신다는 말 대신에 아주 자그마한 소리로 조심스럽게 소망을 전하는 사연인데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391님의 소망이 담긴 사연인데요. 시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행기가 있는 공항 동네에 가보고 싶고요. 가톨릭 수도자분들이 있으신 북카페에서 열리는 온라인 성경 배움 모임에도 같이 참여하고 싶고요. 근처에 신부님네 김치찌개 집에서 같이 소소하게 일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같이 따스하게 기도 희망 드려봅니다. 네, 3391님, 정말 소박하고 작은 소망 나눠주셨는데요. 비행기가 있는 공항 동네? 아, 여기 가보고 싶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우리가 가끔 이 하늘로 이렇게 이륙하는 비행기를 이렇게 보면 참 어떤 이 로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도 뭔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혹시 그런 마음 때문이진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북카페에서 열리는 온라인 성경 배움 모임? 오, 여기도 한번, 네,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네,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김치찌개집? 신부님네 김치찌개집. 요거 밥집 하시는 신부님, 같은데. 저 이런 데도 한번 다녀보시고. 아, 작고 소소한 소망인데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또 꼭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3391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또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10년 넘게 병을 알아온 여인이 당신 옷자락을 잡았을 때 물으신 말씀이십니다. 2000년 전 그날처럼 저희에게도 물어오십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소소한 바람들을 수줍게 청하는 이의 소망을 들으소서. 비행기가 있는 공항 동네에 가보고 싶고 수도자분들이 운영하는 북카페에서 열리는 온라인 성경 배움 모임에도 참여하고 싶고 근처 신부님네 김치찌개 집에서 일해보고 싶은 간절하고도 소박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한 걸음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용기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또한 내딛는 걸음마다 축복을 내리시어 바라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 간절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혜정 디오니시아님이 흥얼거리며 부르셨다는 노래 신상옥이 부르는 고인의 기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노래 선물로 디에이드가 부르는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6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씨.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종류의 말을 듣고 또 하게 됩니다. 힘 빠지는 말, 화나게 만드는 말, 상처 주는 말, 좌절하게 만드는 말, 다양합니다. 그 수많은 것들 안에서 위로를 받았던 말은 어떤 것이고 또 힘을 주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날 믿어라.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달리,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 이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리며, 이미 들었던 말씀을 새롭게 알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오늘 복음 말씀을 떠올리면 어떠했을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든든함,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굳건한 믿음과 의지, 하느님의 도우심을 통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 무엇을 느꼈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말을 통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묻어나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다시금 이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함으로 제자들이 받았을, 느꼈을 마음들. 그 힘으로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기도하면 들어줍니까? 라는 계산적인 물음 이전에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에서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에 담긴 하느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한 의미에서 청하여라, 곧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무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 대한 예수님 사랑의 마음에 힘을 얻으며 이 신앙을 잘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하십니다. 하느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며 살기를 청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도와 묵상의 응답을 드리는 신앙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1: 부활제 6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만촌일동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는 마음의 시야도 함께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말도 괜히 오래 마음에 걸리고 이미 지나간 일들까지 다시 떠올리면서 혼자 서운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럴수록 사람 마음은 점점 뾰족해지고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SNS에서 본 어떤 글에서는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서야 그럴 때일수록 입을 다물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합니다. 좁아진 마음은 쉽게 날카로워지고 그 날카로움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나만 상처받은 것 같지만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도 누군가에게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힘든 시기일수록 나의 아픔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지 않도록 말 한마디도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본당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봤어요.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들 밥을 해주기도 하고 영화나 독서, 연극 등의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보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그러다 보니 바쁠 때는 계속 타임라인에 쫓겨서 일을 하고 나중에는 소진되어 버리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쳐버리고 날카로워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짜증이 나지 않으려면 잘 쉬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부분도 수면이 부족하고 피곤하면 온화함을 소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뾰족해졌다고 느끼면 저한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자연 속으로 가는 일이에요. 숲에 간다든지 바다나 강을 본다든지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 지쳐 있었다면 잠깐이라도 스스로를 다독여주면서 그렇게 평화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 16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정수라의 난 너에게 그리고 딕펑스의 연극이 끝난 후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5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퇴근 후 영어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외국어가 빨리 늘고 싶으면 그 말을 쓰는 사람과 사귀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저를 가르쳐주는 원어민 선생님과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1년 만에 영어 선생님이 유부남이라는 것과 심지어 아내는 저보다 훨씬 어리고 임신 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른 수강생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해 들었을 때 어찌나 충격이던지요. 배신감에 심장이 떨리고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제 인생에 불륜 같은 건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고 괜한 죄책감과 괘씸함에 아내에게 다 알릴까 하는데요. 한편으론 임신한 사람에게 알려도 되는지 망설여집니다. 영어쌤은 제게 미안하다며 이혼하겠다며 빌고 있는데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만약 이혼하고 저를 만난다고 한들 다시 바람 안 피울 거란 확신도 없어서 저는 만날 생각이 없는데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접어야 하는 걸까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만난 지 1년 만에 상대방이 유부남이고 심지어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1년이란 시간이 뭐였을까 싶고 또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죠. 우선 법적으로나 심적으로 사연자님께 잘못이 없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 관계가 잘못된 관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윤리적으로 판단해도 그렇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의 충격 속에서 죄책감과 배신감이 함께 몰려올 겁니다. 그래도 사연자님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만날 생각이 없다는 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분의 아내는 임신 중이기도 하고요. 만나시게 된다면 아마 평생 그분을 의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아내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 이야기는 그분의 아내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일지 아니면 나의 복수 때문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 마음은 선한 의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분에게 나의 정서적 고통을 떠넘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분의 분노가 남편이 아니라 나에게 올 수도 있고요. 지금 사연자님께 필요한 것은 이 관계에서 완전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분께서 이혼하겠다고 빌고 있다는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그 화살이 누군가에게 다시 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만 사연자님의 시간은 가짜는 아니었어요. 오늘의 미션은 영어 선생님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입니다. 시편 3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그 마음 너무나 힘들겠지만 또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또 우리는 우리로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니까요. 우리의 어떤 시간마저 부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벌티 히긴스의 카사블랑카.

0: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7152님, 오늘 아버지께 안부 전화 드렸는데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나는 잘 지낸다, 너도 잘 지내라 하시면서 끊으려고 하시는데 뭐 맨날 저렇게 빨리 끊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통화하고 나면 아버지께서 정말 잘 지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은 척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잘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서로 걱정 안 시키려고 하는 말 같아요. 저도 전화하거나 그럴 때 되게 좀 짧았었었는데요. 군대 있을 때 매일 집에 전화를 한 번씩은 했었는데 보통 그 전화가 30초를 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안부 인사차 전화를 했던 거죠. 그래도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싶은 게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괜찮은 때도 있고 안 괜찮은 때도 있죠. 안 괜찮다고 말해도 괜찮지 않으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도 안 괜찮을 수도 있고 나도 안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또 우리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괜찮을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서로 걱정도 해주고 안부도 묻는 우리의 상황이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9463님, 신랑이 코 골면서 자는데 세상에 저렇게 눕기만 하면 잠을 자다니 참 복이네요. 저는 바로 잠드는데 실패하면 코 고는 신랑 때문에 도무지 잠은 안 오고 정신이 더 또렷해져서 결국엔 거실로 나와버립니다. 코 고는 사람이 밖에서 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에 뭐 침대도 싱글로 따로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잠은 서로 따로 자는 치는 분들도 있고 수면의 질이 참 중요하니까 예전처럼 누구 한 명이 양보해서 되지 않는 경험들이 많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두 분 다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데 육아를 할 때 같이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를 따로 다른 방에서 재우는, 서로 돌아가면서 재우는 그런 방식으로도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단 잘 자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생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코 고는 사람이 밖에서 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얘는 두 분 간의 어떤 대화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코 고는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도 참 나오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게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사연자님의 또 마음도 잘 알겠습니다. 3461님, 편의점 야간 알바 중인데요. 지금 손님 한 명도 없어서 그냥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어요. 새벽에 늘 오시는 단골 할아버지가 있는데 가끔은 그분이 안 오시면 무슨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있답니다. 신부님 목소리 듣고 있으면 신부님이랑 같이 알바하는 것 같아요. 신청곡도 되나요? 휘성의 With Me 시간 되면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나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겠다고 생각했는데 야간 알바 하시는 분들도 라디오가 친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편의점 야간에 이제 가끔은 진상 손님들도 있지만 평소에는 조금 조용하니까 야간 알바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편의점 가끔 야간에 갈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시간에 또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이런 편안함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단골 할아버지를 걱정까지 해주시는 그런 마음에 우리는 또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소중한 말씀, 문자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휘성의 With Me 그리고 제2의 어제처럼.
1: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비밀과 고민, 걱정과 외로움,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시간, 음악과 함께 사라지다. 한 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바람을 담아 골라본 오늘의 노래는요, At Misericordia라는 곡인데요, 소프라노 리세 그란덴버그, 니다로스 도멘스 젠테커와 트론드하임 솔리스텐의 곡입니다. 오늘 들으시게 되는 합창단 니다로스 도멘스 젠테커는 1992년 노르웨이 트론하임 니다로스 대성당에서 창단된 소녀 합창단으로 규모는 대략적으로 75명에서 8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앨범은 노르웨이 1980년생 김 안드레아 아르네센이라는 분이 작곡했습니다.

기록한 곡으로 마니피캇의 구절들로 곡을 채운 2014년 앨범의 네 번째 곡인데요. 아르네스는 이 작품을 어려움 속에 있거나 힘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이 곡의 가사는 마니피캇의 한 구절인 루카복음 1장 50절의 말씀인데요. At misericordia eius et progenies in progenies dementibus eum 이라는 단어고요.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소프라노가 이 루카복음의 구절을 먼저 선포하고 이어서 합창과 현악 그리고 오르간이 어우러지면서 들려주는 그런 자비의 그림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킴 안드레아 아르네센의 곡 At Misericordia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595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꽤 특이한 편인데 살면서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30대가 된 지금까지도 동명이인은 딱 한 명밖에 만나보지 못했을 정도로 흔하지 않은 이름이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제 이름에 작은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요. 얼마 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친구가 제 이름이 너무 예뻐 보인다면서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으로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칭찬처럼 들렸는데 생각할수록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딱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감정인데 이름에 법적인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나쁜 의도로 한 말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제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평생 나만의 것이라 여겨왔던 이름을 친구 아이와 함께 나눠 갖게 된다 생각하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직 친구에게 허락도 거절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옹졸해 보일까 봐 선뜻 싫다고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흔쾌한 대답을 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너그럽게 허락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친구와 이런 일로 감정이 틀어질까 봐 걱정도 됩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친구가 내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짓고 싶다고 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사연자님께서 꽤 잘 살아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단순히 이름이 이쁘다고 해서 자녀의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정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마음에 들어야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사연자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기도 합니다. 내 아이의 이름으로 삼을 정도니까요. 영화를 보다 보면 외국에서는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아이 이름으로 정하기도 하잖아요. 만약 제 이름이나 세례명을 어떤 신자분께서 자녀의 이름이나 세례명으로 정한다고 하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들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일종의 책임감이 좀 들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만큼 더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름은 그냥 지으면 되긴 하죠. 유행하는 이름이 있어서 요즘 한 성당의 주일학교에는 같은 이름의 아이가 꼭 여러 명이 있곤 해요. 하지만 내 이름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면 그 감정도 감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오늘의 미션은 솔직하게 하지만 덤덤하게 마음을 이야기해보기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있다면 불평한 심정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살 것 같아요. 허락을 해도 괜찮고 솔직하게 마음을 말해봐도 괜찮아요. 어떤 선택을 하던 그것은 적어도 우리의 것이에요. 방향키는 사연자님께서 쥐고 있으니까요. 어떠한 마음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담담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는 훈련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예쁜 사연자님의 이름이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관계도 우리가 잘 틀어지지 않으면

하면서 그리고 나의 마음도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아이유의 이름에게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레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유나의 빗소리입니다.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 보통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위험한 것을 피하는 본능적인 행동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올바른 것이나 모험에 가까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선택의 순간에 앞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 탈리타쿰이 부르는 나의 하루였어요. 여는말 소개해드리면서, 아,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첫곡 들으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좀 모험에 가까운 선택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진짜 뭔가 안정돼 있을 때.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는, 아, 한번 해보지, 뭐. 뭐, 실패해도 별일 안 생길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바쁘고 힘들 때는, 뭐 그렇게까지, 그냥 아는 길로 가자.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은 또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 대답에 따라서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도 유추해 볼수 있겠죠. 자,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토요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가의 가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오늘은 또 어떤 성가를 소개해드릴지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팍스가 부르는 내 영혼의 비타민 그리고 리필의 하느님 자녀들만의 비밀 두곡 이어드립니다.

피곤한 몸 일으켜 새 아침을 맞이해 저마다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잖아. 때로는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나 혼자 제자리에 멈춰선 것 같은 때 조급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따라가. 내가 뭘 하는지 나도 날 잘 몰라. 이렇게 정말로 바라는 것, 진짜 하고 싶은 것, 과연 그게 뭐였을지 고민하던 순간에 걸어가, 할 수 있어. 걱정 마.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야. 계속해서 날 부르는 그 목소리, 따스한 그 음성에 우리 발을 맞춰 걸어가. 그래, 난 할 수 있어. 주님 손 꼭 잡고 가보는 거야. 계속해. 난 행복해. 이대로 우린 충분해. 함께 가보자. 걸어가보자. 나와. 보이지 않았을 뿐 사라진 건 아니야. 그저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왔잖아. 주님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섬기며 너와 나 함께하면서 꽃길을 걷다가도 때로는 가시밭길 내 앞에 펼쳐져도 너와 나 함께면 두려울 것 없는 걸. 간혹 어둠에 빠지더라도 나 두려워할 필요 하나 없네.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 할 수 있어. 걱정 마.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야. 계속해서 날 부르는 그 목소리, 따스한 그 음성에 우리 발을 맞춰 걸어가. 그래, 난 할 수 있어. 주님 손 꼭 잡고 가보는 거야. 계속해. 난 행복해. 이대로 우린 충분해. 함께 가보자. 걸어가보자. 나와.

그대에게 평화를 토요일 코너죠. 개편부터 선보이고 있는 제가 고르는 성가의 가사를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입니다.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 주인공은 알마의 나와 가자였어요. 사실 저 읽으면서 되게 웃겼거든요. 약간 이게 어떤 말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그런 평범한 말이 아니라 조금 오글거리는 얘기들이어가지고 걸어가 할수 있어 막 이렇게 읽으면서 혼자 조금 웃으면서 읽었는데 사실 이 곡을 이제 녹음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녹음할 때그 전체 디렉팅 감독을 윤순 작곡가가 해주셨거든요. 근데 윤순 감독님이 저 이거 듣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나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걸 듣다 왜 울지? 했는데 가사 보니까 진짜 약간 울컥하는 거 있죠. 되게 뭔가 힘든 친구한테 손을 내밀면서 같이 나와 너 혼자 방 안에 지금 틀어박혀 있으면 안돼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게 그리고 되게 밝게 위로해 주는 게 되게 가사가 엄청 울컥하는 가사라는 걸 소개해 드리면서 저도 알았네요. 자, 이렇게 토요일 이 시간에는 노래의 날개를 달고 생활성가의 가사를 함께 읽어보면서 조금 가사에 대해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연이 있어요. 마리 모니카님이요. 저에게 이번 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엄마와 동생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내일이군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드리고 늘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쓰면서 또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아이고 묵주기도 59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주님 그를 기억하셔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세요. 아멘 하시면서 마리모니카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남편 생각하면서 이 노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성가 노래패 4의 부활의 주님 띄워드릴게요.

네, 그들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포가 부르는 부활의 주님 들었습니다. 영광음 신부님과 최준익 막시모 장환진 요한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시몬 스톡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은수자로 살았던 분인데요. 가르멜 수도에 입회해서 수도자가 됐습니다. 수도 원장을 역임하고 성모님의 계시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또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빅토리아노. 우리 또 행복을 여는 아침에 함께 했었던 빅토리아노도 오늘 축일일까요? 축일이라면 축하합니다. 그리고 성 안드레아 보볼라 등 27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문자 메시지 샵 1053, 우물정 1053 통해서 유료 100원이에요. 참여하시면 또 함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그대평화 가족들과 함께 축하 인사 전할 테니까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고 또 미리 저 언제 축일이에요 하고 남겨주시면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식 로제리오가 부르는 예수 내 작은 기쁨, 그리고 더 위드의 당신 생각에 고영민 소년이가 함께한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세곡 이어 들을게요.

예수의 작은 기쁨, 당신 생각에, 그리고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까지 세곡 이어드렸습니다. 이제 부활 5주가 다 지나고요. 주님 승천 대축일이 드디어 내일입니다. 그래서 전날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는 그런 예고 말씀을 듣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시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약속 우리 마음 안에 함께 새겨보시고요. 저는 황소리에 나의 기도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향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17일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홍보주일 오늘 미사는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사장 성기헌 바오로 신부 집전입니다.

0: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1: 오늘은 5월 17일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주일입니다. 입당선가 141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드러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2: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

0: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0: 교육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수님께서 사랑의 힘으로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돌처럼 굳은 우리 마음에 영원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신 부활의 열매는 바로 승천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심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바로 오늘을 홍보주일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날로 삼아서 현대 매체를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제 세상 만물의 주제자로 선포되십니다. 하늘로 오르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당당한 승리를 기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권한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니신 권한의 어떤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권한 혹은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이 세상에 불기둥을 내리셔서 피조물을 당신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적처럼 돈을 막 찍어내셔서 만들어내셔서 그 돈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병이 들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참 하느님이란 사실을 죽도록 받아들이기 싫어서 당신을 못 박아버린 사람들에게 무한의 사랑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한의 실체는 상대방을 꺾어버리는 어떤 무력 혹은 권력, 돈의 힘에서 나오는 그러한 파괴적인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그 근본의 힘은 바로

사랑에 기초한 권한이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희생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권한은 사랑의 권한, 봉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매우 독특한 기술 사회입니다. 즉 미디어에 의해서 매개되는 사회, 미디어 기술이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사회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홍보주의를 깊이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대체로 미디어의 해석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미디어가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우리 역시 제대로 알고 있는 거고, 미디어가 엉터리로 알려주었다면 우리 역시 엉터리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여주는 그 미디어의 창에 초록색 색지가 붙었는지 노란색 색지가 붙었는지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직접 처음에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아니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상들이 참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오류에 가까운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현대 미디어는 우리 머릿속에 세상에 대한 다양한 그림을 새겨넣는데 그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인상부터 어떤 국가, 사회 조직, 제도, 나아가 어떤 계층 혹은 문화, 종교 등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강력한 첫 이미지와 선입견들은 대체로 미디어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디어에 의해서 채색된 색을 실제 색으로 오해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유사사실, 비슷한 사실인 거죠. 여기에 기초해서 말싸움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불확실한 전제, 사실이 아닌 논거에서 출발한 논쟁, 이런 것이 건전한 대화, 의견의 교환일 수가 없죠. 여기서 불화, 오해, 반목, 그리고 평화에 반대되는 수많은 현상들이 잉태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그 어떤 제도보다도 강력한 윤리적인 토대 위에서 작동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시각과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공익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최상의 윤리적 감각이 요구되는 분야가 바로 미디어 분야입니다. 분열이 아닌 일치, 거짓이 아닌 진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 우리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의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토대를 바탕으로 저희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 부합되는, 그런 부합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순환시키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평화방송 평화신문만의 의무이겠습니까? 굳이 제가 지금이 1인 미디어의 시대라는 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런 핸드폰으로 여러분도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다, 이 당연한 말씀만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계의 힘을 빌기 이전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과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이 삶을 통한 우리 신앙 체험의 증거가 사실은 현대 기술 문명을 통한 그 모든 증거 행위의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 미사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은혜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기쁨

0: 그 희망으로 우리 삶을 긍정하고 이 긍정이 여러분이 지닌 우리가 지닌 그 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의 창조주를 전하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0: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늘나라로 부르시어 당신 오른편에 앉히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시다.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며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실천하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진실과 자유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홍보주의를 맞아 교회 홍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홍보 매체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양심과 사명감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시어 모든 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찬미가 가득한 부활 시기를 보내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언제나 참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저희의 이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2번입니다.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주님, 오늘 성자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여 저희가 봉헌하는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도 성자와 함께 하늘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저희도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0: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찬으로 세상에서 바로 하느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늘나라를 그리며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하느님 곁으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37번입니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깊은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단어만 보면 꼭 예수님께서 영영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시계공 하느님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시계도 가끔 수리해야 하고 건전지를 갈아야 할 때도 있죠. 그렇게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시계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별이나 떠남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함께하실 승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총 가득한 대축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17일 주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대축일이죠.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부활 6주간의 긴 여정을 이제 끝내고 주님이 승천하시는 기쁜 시기가 시작됩니다. 은총 가득한 대축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런 또 기쁜 날에 나누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샵 1053, 우물정 1053,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FM 105.3이죠. 1053으로 문자메시지 통해서 기쁨 나눠주시고 하고 싶은 얘기,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세요. 유료 100원입니다.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으시면 빵톡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이죠.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태진 신부님이 부르는 그리스도 찬가 듣고요. 이어서 나정신의 성령의 바람 타고 듣고 올게요.

붓꽃이 핀 교정에서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떠나고 없는 하루 이틀은 한 달, 두 달처럼 긴데 당신으로 인해 비어있는 자리마다 깊디 깊은 침묵이 앉습니다. 낮에도 뻐꾸기 울고 찔레가 피는 5월입니다. 당신 있는 그곳에도 봄이면 꽃이 핍니까? 꽃이 지고 필 때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반짝이며 찔레가 피는 철이면 더욱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다 그러하겠지만 5월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가 많은 이 땅에선 찔레 하나가 피는 일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많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랑하며 오래도록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생각을 하며 하늘을 보면 꼭 가슴이 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서로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도 아프게 헤어져 울며 평생을 사는지 아는 까닭에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고 오늘처럼 꽃잎에 편지를 씁니다. 소리 없이 흔들리는 붓꽃잎처럼 마음도 늘 그렇게 흔들려 오느니 가느니 눈치에 채이지 않게 또 하루를 보내고 돌아서는 저녁이면 저미는 가슴 빈자리로 바람이 가득가득 몰려옵니다. 뜨거우면서도 그렇게 여린 데가 많던 당신의 마음도 이런 저녁이면 바람을 몰고 가끔씩 이 땅을 다녀갑니까? 저무는 하늘 낮달처럼 내게와 머물다 소리 없이 돌아가는 사랑하는 사람이여.

네, 그대에게 평화를 일요일 코너죠.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5월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문소리가 부르는 노래로 쓰는 편지였어요. 5월 또 이효지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시도 함께하니까 정말 계절로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또 아름답고도 아픈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마르코 알콩달콩님이 찬미예수님 코로나19 감염으로 오랜 기간 힘들었고 예전처럼 걷기 위해 오늘도 엄마와 재활에 열심인 우리 아들 미카엘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 노래 꼭 들려드려야겠네요. 재활도 하시는 미카엘 저도 함께 응원하고요. 노코 아빠 승유님은 포항의 서정만 신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이시 노르셨군요. 금요일 축일이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내년이면 환갑을 맞이하는 나이가 됐지만요. 어려서는 매해 5월이 되면 이성가를 들으면서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며 자랐던 때가 기억나요. 5월 성모 성월에 성모님 떠올리며 가톨릭 성가 거룩한 어머니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요. 네, 두곡 준비해 봤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다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듀엣 베베가 부르는 거룩한 어머니까지 이어드릴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바다가 부르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듀엣베베의 목소리 거룩한 어머니였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 파스칼 바일론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양떼를 돌보며 성소를 키웠는데요. 24살에 입회해서 평생 평수사로 살면서 문지기, 부엌일 등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행하면서 깊은 성체 신심을 보여준 성인입니다. 그래서 성체대회와 그 준비위원회의 수호성인이고요. 또 요리사와 제빵사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파스칼 바일론 세르명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또 축일 맞은 성인이 성녀 바실라, 성녀 유니아 등 11분인데요. 축일 맞은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대평화 가족들과 함께 축하 인사 전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기다리고요. 노래 이어드리겠습니다. 팍스의 성체 듣고요. 이어서 17이다. 처음과 같이 끝에서도.

팡스의 성체에 이어서 17이다 처음과 같이 끝에서도 띄워드렸습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인 오늘은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에 대해 듣죠. 승천을 앞두고도 살뜰히 모든 것을 챙기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살피고 계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강론이 아니고 또 공동의 집이 이어지죠. 그래서 잠시 후에 저랑 다시 만나실 수 있고요. 노비스가 부르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드깨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시 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구의 어떤 피조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을 내릴 때도 공동의 집 지구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위대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고요. 5월 이 시간에는요, 인류 생존 가이드라고 불리는 IPCC 보고서를 알기 쉽게 풀어쓴 책, 과학 선생님이 읽어주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치령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IPCC 6차 평가 보고서가 나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것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겠다 싶은데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6년도에 스턴 리뷰라는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을 지금 하는 것이 더

0: 값이 싸냐, 나중에 대응하는 것이 더 싸냐에 관한 보고서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제 스턴경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최근과 같은 상황이라면 파리 협정은 아마 체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함께해요. 하지만 파리 협정 당시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렇게 빨리 시장에서 물러날 거라고 알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가격이 거의 곤두박질 치듯이 그래프를 보면 땅으로 내려 꽂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니까 그다음 따라서 자연스럽게 설치율도, 설치량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정치는 굉장히 답보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올해는 또 슈퍼 엘니뇨가 온다고도 하고 전쟁도 있고 여러 악재들이 겹쳐 있긴 하지만 저는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너무 나쁜 것만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기후위기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1.5도, 1.5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거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얘기. 1도도 2도도 아니고 왜 1.5도라고 정했을까요?
0: 네. 그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예, 그 스즈메가 비밀의 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비밀의 문을 찾아서 제때에 그 문을 닫아야 돼요. 그 문을 닫지 않으면 지진이라는 재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즈메가 문을 닫고 못 닫고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런데 1.5도라는 수치는 확률에 의해서 제한된 수치예요. 1.5도를 공식화한 보고서가 지구 온난화와 1.5도라고 하는 IPCC의 특별 보고서인데 그 저자 중한 사람이 그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중에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선을 낮추어 잡았다. 그러니까 이 1.5도라고 하는 건 기온이 상승했을 때 위험 확률을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 발생 확률을 최대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낮출 것인가에 대한 값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값이 아니라 확률 값인 거죠. 그래서 이 1.5도에 대해서 너무 다들 그 이제 야, 1.5도를 넘어 쓰는 것 자체가 커다란 재앙이야. 이런 생각,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무슨 말씀인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쪽집게 선생님처럼 과학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기후위기 시대의 과학 교육의 역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0: 기후위기의 과학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과학이 뭔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행동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은 일종의 번역기예요. 통역기예요. 지구는 굉장히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 신호를 포착하고 이해하려는데 굉장히 게을렀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 과학이야말로 지구의 신호를 포착하고 그 신호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동 번역기인 셈이에요. 기후위기 덕에 이 번역기 성능이 많이 개선됐어요.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근데 뭐 번역만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 번역을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또 그것이 나 하나만 행동이 되지 않고 인류 모두가 함께 행동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겠죠.
1: 계속되는 기후변화를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행동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지금 바로 우리가 움직이고 변화해야겠습니다.

0: 아직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작은 생명에 관심을 가지면 공동의 집을 살릴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생명을 살리는 생활, 나부터 시작합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1: CPBC FM
2: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1: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나 이슈들을 사회 교리로 풀어보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서울대교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박동호 신부의 사회교리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5월 17일이고요. 주님 승천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 5월 18일은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은 또 승천 대축일이고 또 우리 교회는 1967년 2차 바티칸 공의회 끝나고 이제 바오로 6세 교황 때부터 교황이 67년부터 이제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데이 어떤 주간 이렇게 기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 시간 시작하면서 사회의 저 가르침의 맥락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 승천 축일에 관해서인데요. 이제 종교가 그 종자가 이제 마루 종자잖아요. 한자로. 근데 보면은 이제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 또 하늘 우주를 이제 집 우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제사 지내는 형국으로 했다고 해서 그 종교할 때 이제 꼭 땅에서 이 지상에서의 삶과 그 하늘을 향한 사람과 사회의 어떤 염원을 바라는 바, 갈망하는 바, 그 이제 종자에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람하고 다른 생물 사이의 차이, 다른 모든 존재하는 것 차이는 바로 이 초월을 향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증물적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은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찾는다, 추구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좀 더 완전한 무엇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 역량 혹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람은 이제 종교적 존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점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동물들에게도 그러한 모습 흔적을 볼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실험적으로 또 입증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물론 계십니다만 여태까지 아주 고대 중세 뭐 근대 오늘날 현대 이르기까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무엇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의 무엇을 향하여 시선을 둔다든지 마음을 둔다든지 희망을 둔다든지 꿈을 둔다든지 하면서 더 나아가서 나아가려고 하는 걸 그것을 이제 아주 정리하자면 이제 개방성 혹은 초월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담는 아주 고대 오랜 세월 동안의 어떤 문화 양식으로서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항상 지상에서의 삶에 머물지 않고 초월적인 어떤 존재 또는 초월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게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공통점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이 라틴어 또는 그리스 말 라틴어 말 어원으로는 이제 종교를 하는 이제 뭐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말하고 라틴 말로는 렐리기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레기오라는 건 이제 있는다. 뭐 이쪽과 저쪽을 이어준다 할 때 그 있다고 레는 다시니까 다시 있기, 다시 있는다. 그러니까 뭐 하늘의 세상이 따로 있고 땅의 세상이 따로 있고 지하의 세계가 따로 있다.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동서 고대 사회에서 세계의 세계, 하늘의 세계, 지상 땅의 세계, 지하의 세계, 죽음의 세계 이렇게 해서 서로 넘나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 신화라든가 또는 그 이 서구의 그 문명에서는 이 지상에 있으면서도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든지 지상에 있으면서도 그 죽음의 세계로 갔다 온다든지 하는 그런 영웅적인 어떤 그런 영웅의 인물 또는 가상의 인물을 항상 상정하고 또 그것을 때로는 이제 신화적 양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학적인 어떤 스타일로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뭐 동양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죠.
뭐 천상의 세계, 뭐 구천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지옥, 땅 아래의 그 옥, 그 감옥 같은 곳의 세계를 뭐 누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렐리기오, 다시 잇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땅과 지하의 세계를 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생각해 볼 때 지하층이 있고 지층이 있고 2층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완전히 막아놓을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그 안에다가 사다리를 놔가지고 지층에서 마치 다락방 올라가듯이 2층으로 올라간다든지 또 지층에서 땅을 팔고 지하로 내려간다면 이게 사실은 겉으로 봐서는 세 개의 단층으로 지층, 지하층, 지층, 2층 이렇게 돼 있지만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다시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종교, 우리 한자어의 종교는 땅에서 하늘을 향한 그러면서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것이 이어진다면 이제 종교의 라틴말, 그리스말의 어원으로는 이제 이 두 개 혹은 세 개의 전혀 이질적인 세계를 이어서 하나로 만드는 다시 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오늘 승천 축일인데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보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할 땐 물론 요한복음에서 그렇지만 한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왔는데 그게 이제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랑 같이 지내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하늘하고 이 지상의 생활은 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역사의 완성이 되고 하느님 나라의 충만함이 성취가 되면 괜찮은데 이제 역사는 계속되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밝힌 대로 아버지께서 이제 보호자를 보내주신다 또는 진리의 영을 다시 보내주신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가 기념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 지상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와 함께 그 완성의 하느님 나라로 향해서 지금 이제 그 역사의 여정을 계속하는데 그냥 뭐 안내 없이 무작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교회와 함께 인류는 이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종착점, 그 종점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제 그게 이제 연중시기로 또 교회는 전례력에서 기념을 하죠. 하여튼 오늘은 그런 점에서 승천대축일인데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염두에 둔다면은 그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지내시다가 가셔서 하늘과 땅을 다시 이어놓았고 이어놓은 이 한 세계를 이 세계를 이제 성령과 함께 교회가 그 도구로서 인류를 안내하면서 이제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간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1년의 교회 전례력에서 이제 연중시기 성령 강림 대축일과 연중시기에 기념하는 이제 구원의 역사의 내용이죠. 오늘 그 승천 대축일이고 또 오늘은 또 교회에서는 오늘을 이제 67년부터 요한 바오로 6세 교황이죠. 교황이 이제 그 월드 커뮤니케이션스 데이. 근데 그 처음에는 월드 커뮤니케이션 데이인데 앞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셜자가 들어가요. 소셜 커뮤니케이션. 요새는 이제 SNS라 그러죠. 네트워크죠, 이제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은 넘어서 이제 네트워크화 되는 건데요. 근데 이때 1967년이니까 이때는 아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말로는 이제 소통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홍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데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는 있죠. 우선 그 사회적 가르침이라는 맥락에서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스 세계 월드 소셜 커뮤니케이션스 데이 이렇게 됐는데 주간으로 기념하기도 한 주간을 아예 홍보 주간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의 세상의 급속한 변화를 불러온 어떤 요소, 엘레멘터를, 팩터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스, 테크놀로기스,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1967년 또 1962년에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 때 그 공의회 개막에 관련한 회의를 전 세계에 최초로 실황 중계를 했어요. 라디오로, 그것도 라디오로. 라디오라는 이른바 전파 매체를 통해서 로마에서 열린 어떤 국제회의를, 교회로서는 공의회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 2,500명의 주교들이 한자리에 모인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큰 회의죠. 근데 그 회의를 라디오로 처음으로 전 세계에 실황, 실제 시간에 실제로 라디오로 전 세계에 타전, 그 중계한 것이 처음이에요. 그게 세계적으로 한 게. 올림픽도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1962년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그럼 아마 이제 주파수를 맞추고,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그전에 이제 그 다이얼로 막 돌려가지고, 그럼 돌려서 라디오를 뜯어보면 안에 그 강력한 어떤 그 끈이 있었거든요. 끈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맞추는데, 그럼 당연히 안테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륙을 넘는다고 하니까 아마 저주파였겠죠. 그 AM이라고도 말하고 FM이라고도 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때 라디오, 말하면 전파를 통해서 음성으로 전환시켜서 듣게 만드는 게, 말하자면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퍼스널하게 하는 것은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럼 그럴 때 주로 하는 건 우리 대화라는 말을 하잖아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듣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데, 소셜은 뭐냐면 같은 어떤 현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듣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는 매스 미디어라는 말을 써요. 매스, 다수에게 미디어, 전달하는 창구, 매스 미디어, 그리고 매스컴, 이렇게 동성, 그래서 매스 미디어,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그때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게 활자 매체였겠죠. 아주 고대 몇천 년 전부터, 뭐 쇠기 문자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편을 나누는 건 이제 편지로서 해서 뭐,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어떤 옛날에 뭐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모든 관료들에게 어떤 훈령, 명령을 내릴 때, 문서를 할 때, 그런 거는 이제 공문서 양식을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마 이제 한 사람의 어떤 그 의도를, 뜻을 다수의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알리는 방식, 처음에는 그게 활자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혹시 여러분 전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그 제 연령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 부대 근처에 전신환을 보냈어요. 우체국에다가 돈을 보냈는데, 그럼 이제 그러면 우체국에 가면은 이제 사병들이 외출 나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돈을 바꿔서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전신환이라 그랬어요. 전기 신호로 바꾼 돈, 뭐 이렇게 되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거죠. 요새로 말하면 이제 스마트폰 꺼내서 계좌이체하듯이 하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활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전파를 통해서 음성 라디오였고,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은 이제 드디어 그 전파를 통해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 경기는 라디오로 듣다가 좀 지나면은 저기 기억이 좀 한데, 참 그때 남아공학인가 거기서 어떤 권투 선수가 세계 타이틀 매치인가 했는데 그거를 테레비로 해줬는데, 그때 흑백이었거든요.
흑백 텔레비전 우리나라 방송국이 몇 개 안 돼. 그럼 이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벌어진 어떤 일을 영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은 이제 전파를 통해서 소리를 듣다가 소리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다가 그다음에 소셜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영상인데 영상도 그때는 흑백이었다가 그리고 60년대 보면은 좀 그 뉴스 시간에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그 달나라에 간 거 막 그 보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신기하기 짝이 없었죠. 그게 어쩌면은 이제 이른바 1세대 퍼스트 제너레이션의 그 소통의 양식들이었을 거예요. 활자 다음에 활자가 기본적으로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전파. 전파 중에 하나는 소리, 하나는 그림, 영상. 이게 아마 퍼스트 제너레이션이었는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그때는 당연히 뭐 한쪽에서는 신문이 대세, 잡지, 신문 잡지, 그 활자 매체가 아주 지하철을 타면은 다 신문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집에서는 라디오 아니면 텔레비전을 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98년인가 이때쯤에 이렇게 했는데 평화 신문 평화 TV에서 저한테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사이즈가 한 25cm쯤 되는 큰 무전기 같은 전화기를 주면서 이걸 갖고 다니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라디오를 물론 그 전에 라디오 듣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그 도구들이 있었습니다만 조그맣게 그 전에는 뭐 삐삐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아주 낯설었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그 뭐 기기를 뒤에다 대고 혼자 막 떠들고 지나가는 거야. 그럼 아주 이상했거든요. 그 전에는 전화한다 그러면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다이얼 돌리고 막 그랬었는데 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막 걸어 다니면서 그게 1990년대 중반쯤이거든요. 제가 98년에 이제 귀국해서 평화신문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동통신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동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런 다음부터는 뭐 소리뿐만 아니라 뭐 저장부터 이제는 오늘날에는 뭐 이제 새로운 매체들 그래서 뭐 5G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다니는 그래서 이걸 전화기라고 안 부르잖아요. 아예. 그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휴대전화기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휴대전화기라고 안 그러고 그냥 아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폰이라는 말을 쓰는데 앞에다 스마트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 기기 하나가 옛날로 치면 60년대로 치면 거의 슈퍼컴퓨터급의 그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란 말이죠. 그걸 개인이 갖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이 혁명적인 변화를 했다. 제가 지금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라는 한 인간의 인생의 반 이전과 반 이후가 30여 년이라는 이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한번 차근하게 그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글로 쓰면은 정말로 다른 세상이죠. 전혀 다른 세상.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우비쿼터스. 그러니까 동시대, 시간으로도 동시. 그다음에 공간으로도 동공간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공간의 차이가 공간의 거리가 공간 여기와 저기 사이에 간극이 없고 지금과 하여튼 동시 그래 통상의 동시 접속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더 나아가서 옛날에는 이 정보, 인포메이션이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흘렀는데 지금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그 환류라고 흔히 말하죠. 그게 그냥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정보 유통자이면서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정말로 혁명이죠. 그 변화로 따지면 이 기술의 변화로 따지면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혁명적 변화. 그래서 세계 홍보의 날이라고 하면 때 우리가 실제로 영어 교황청에 쓰는 말은 월드 소셜 커뮤니케이션 데이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의 그것도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양식 또는 수단 혹은 그 안으로 흘리는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는 인포메이션의 양과 질과 종류들이 정말 차원을 달리한다. 옛날을 만약에 고대라고 말하고 중세라고 말하면 지금 그 이 정보통신 분야 그다음에 그 안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어떤 또는 수준 그다음에 그 수단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이런 것들은 정말로 뭐 석기시대고 철기시대고 반도체 시대라면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벌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 또는 인포메이션 기술의 혁명적인 변화가 함의하는 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막대하다, 지대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그걸 물론 따져보는 것, 특히 이제 진실과 관련해서는 요즘에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아주 골칫거리, 고민거리, 어떻게든지 정돈해야 될 문제. 뭐 쉽게 말하자면은 이 기술의 혁명적인 발달에다가 정보의 양에다가 정보의 범주에다가 보니까 어떤 것이 진실된 정보이냐, 어떤 진실된 정보가 유통되느냐, 어떤 진실된 정보를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유통시키느냐, 이 문제가 사회생활 전체를 좌우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실제로 세계가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핵 문제 때문에 지구가 공멸한다라든지 하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는 이제 기후 변화를 대표로 하는 이 생태 변화가 지구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는 진단도 했었지만 최근에 들어선 이 세 가지 기후, 생태 재앙, 핵 같은 전쟁 문제, 그 다음에 이 정보의 인포메이션의 심각한 변형과 왜곡이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 지침으로 활용되기도 하죠.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그만큼 중대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노래 들을게요. 유승훈과 김용주가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듣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유승은과 김용주가 불렀습니다. 오늘 5월 17일 주님 승천 대축일을 보내면서 앞에서 두 가지를 우리 사회적 가르침의 맥락에서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종교가 종교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 그 말에서 사회적 가르침하고 그 관련을 생각해 보면 종교가 땅의 문제, 세상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세상의 문제, 세상과 하늘의 세계든 또는 지하의 세계든 간에 종교라는 자체가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일 수도 있고 한자로 표현하자면 마루종자가 그러니까 땅에서입니다. 땅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땅에서. 그래서 그것을 초월 및 개방이라고 하는데 초월하고 개방한다 해서 땅을 무시한다거나 부정한다거나 없는 걸로 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그럼 땅의 문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사회 현안이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문제들이요. 또 서구의 용어, 그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지하의 세계를 다시 있는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던 걸 다시 있는 거죠. 원래 있던 거, 원래 이어져 있었는데 어떤 연유든가 그게 분리가 됐는데 그건 이제 비구원 상태고 그건 뭐 종교 용어로만 그걸 다시 이으면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의 세계를 하나로 이어서 한 주인이 그것을 다 통치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구원이 완성,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뭐 꼭 그리스도 교회만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종교 또는 릴리전이라는 것이 땅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땅의 문제를 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땅에 두 발을 굳건히 세우고 그리고 눈은 멀리 바라본다든지 그러면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디디고 눈은 멀리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바라보되 그리고 차근하게 아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되 현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에 열정적으로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품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 가르침의 맥락에서도 충분히 함이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많이 쓰이는 말 인포메이션 정보 앤드 커뮤니케이션 통신 혹은 소통 뒤에 기술 테크놀로지스 그러니까 ICT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하니까 ICT라고 흔히 약자를 쓰죠. 대문자로 이것의 혁명적 변화. 그래서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건 아주 옛날에 지금 아주 옛날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뭐 지하철에서 다들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그 활자 매체죠. 소셜 미디어 또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는 신문이죠. 활자 매체. 그러다 좀 있다가 오늘날에는 그 지하철에서 신문 보는 사람 아마 한 가끔가다 한 번씩 뵙죠.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든,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이동 전화기가 아니고 전화, 서로 말을 전선을 통해서 전파 매체를 통해서 화,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전화기가 아니고 그 폰 안에는 컴퓨터가 있는데 거의 슈퍼컴퓨터, 옛날식으로 말하면 뭐 오늘날이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 뭐든지 다 편집부터 영상부터 심지어는 뭐 가끔 가다가 광고하는 것 중 그걸로 영화도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는 기능까지 그러니까 손 안에 있는 대형 슈퍼컴퓨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를 저쪽 어딘가에 누구 있는 사람하고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화 기능은 이제 뭐 거의 뭐 잘 안 쓰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글자로 문자로도 하고 영상으로도 하고 직접적으로 보고 통화하기도 하고 영상 커뮤니케이션도 하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만 돌려봐서 보면 지하철이나 거리나 공원에서 이렇게 활자, 신문, 종이 위에 글자를 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내 주머니 안에 슈퍼컴퓨터를 갖고 다니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단순히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그만큼 혁명적으로, 그래서 뭐 비유하자면 구석기 돌을 쓰던 시대에서 청동기를 쓰던 시대, 또는 금속을 쓰던 시대에서 이제는 전연사 그 도구를 쓰는 시대에 진입했다. 뭐 석기 시대 때는 돌에다가 글자를 새겼겠죠. 또는 뭐 철기, 그 철을 사용할 때는 그걸 인쇄를 했겠죠. 종이에다가. 뭐 세종대왕께서도 물론 이제 나무 내지는 했겠지만 금속 활자, 금속 인쇄 기술 이게 지금은 이제 반도체를 통해서 이제 굳이 인쇄를 안 하죠. 그냥 그러니까 그 LED 화면에 글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심지어는 뭐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있는 거 가지고 편집도 해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니까 아마 이 시대에 어떤 구별하자면은 전혀 다른 시대다. 이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스 이 그러니까 정보 통신 기술 혁명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1967년부터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스 데이를 정해서 기념하고 있죠. 그 중요함에 대해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세 번째로 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이제 홍보 주일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거든요. 홍보 주일. 그 홍보라는 말에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기 전에 이 서구의 언어는 PR이거든요. 퍼블릭 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소셜 커뮤니케이션하고 맥을 같이 하죠. 사회 소통. 그리고 퍼블릭 릴레이션은 공공 관계. 공공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 프라이빗한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예요. 당연히 공적인 관계는 소셜, 사회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걸 홍보라고 하다 보니까 홍보는 당연히 물론 그 안에는 공적으로 널리 알림 또는 공적인 관계를 맺음, 퍼블릭 릴레이션십이니까 하는데 우리는 홍보라는 말을 쓸 때는 광고, 그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하죠. 분명히 다른, 그러니까 홍보와 광고가 막 뒤섞여서 쓰이다 보니까 이게 퍼블릭 PR, 퍼블릭 릴레이션은 공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적 관계라고 말할 때는 공적인 의무와 책임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적인 의무와 책임 또는 공적인 권리와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공적으로 하면 그 권리는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책임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권리든 공적 권리든 공적 책임이든 의무든 간에 그 퍼블릭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약간의 그 강제성 내지는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프라이빗 하면 사적 관계는 프라이빗 릴레이션십이거든요. 그 관계는 둘이서 합의만 하면 또는 내가 주체적으로 싫어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한 개인의 개별적인 사사로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관계를 철회할 수도 있고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거야. 그 개인의 어떤 그 선호에 따라서. 근데 퍼블릭은 그렇게 되는 게 합의된 질서 안에서 권리와 의무가 서로 보장되고

권리와 의무가 말할 때는 책임이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홍보라는 이 용어를 우리는 그냥 널리 알림. 근데 그거는 사실은 광고 같은 거거든요. 광고가 한자가 널리 알림이잖아요. 근데 홍보는 관계 맺기예요. 관계 맺기는 당연히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그러니까 임의로 어떤 개인의 어떤 선호에 의해서 싫어, 좋아, 싫다고 해서 철회하고 좋다고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무와 권리로서, 권리와 의무로서 상호 맺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애가 권리를 말하는 순간에 저쪽 상대 쪽에서는 그것이 권리로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땐 저 사람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란 의무가 나한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라는 퍼블릭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PR 시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우리 자기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서 자신의 값어치를 가치를 높인다 이런 맥락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광고란 말이죠. 애드버타이즈먼트고 근데 PR 할 때 나의 PR 시대단 말하면 그전에는 이제 근대 이전에는 PR을 위에서 아래로 강제했단 말이죠. 군주가 관계를 갖다가 규정해 줬어요. 근데 이게 근대로 된 민주화가 되면서는 시민들의 삶이 주체적으로 인정되는 시대니까 시민들의 관계 맺기는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서 요즘은 뭐 나의 PR 시대다 이 말의 뜻인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람들한테 장점을 널리 알려서 나의 값어치를 높이는 것을 이제 상업화된 상업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값어치를 올림으로 나의 값어치를 올리는 것을 PR이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 퍼블릭한 그 PR, 퍼블릭 릴레이션이 마치 프라이빗한 나의 가치를 올려서 널리 알려서 광고해서 나를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시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은 퍼블릭한 게 아니고 그건 프라이빗한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업의 PR 같은 경우도 기업이 공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할 때는 거기에선 단순히 수익 극대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홍보라는 말을 광고라는 말하고 막 섞어 쓰면서 경계가 애매해지면서 그 어떤 책임에 관한 부분 의무에 관한 부분, 공적인 영역에서 다해야 될 어떤 임무에 관한 부분이 좀 소홀하게 형성된 게 아닌가, 인식상에서나 관행상으로도. 그래서 홍보주의라는 우리 그 교회, 한국 천주교의 용어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어떤 의미의 그 구별, 분명한 어떤 확인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노래 또 듣겠습니다. 인호주사가 부르겠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듣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인호주사가 불렀습니다. 오늘 5월 17일 주님 승천 대축일이고 또 홍보주일이어서 관련해서 사회교리 또는 사회적 가르침의 맥락에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째로는 종교라는 이 용어에 관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소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사회의 소통 또는 사회 홍보, 사회 매체, 요즘에는 이제 사회 매체, 소셜 네트워크란 말 쓰자에 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그런 말도 쓰는데, 이런 기술이 사회 현안에 미치는 문제에 관한 거, 기술의 혁명적 어떤 변화에 따른

것도 한번 살펴봤을 우리가 성찰해야 되겠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홍보라는 말로 번역하는 PR, Public Relation과 또는 광고, Advertisement, 널리 알린다는 것에 그 용어를 막 섞어서 구별 없이 쓰다 보니까 공적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Public Relationship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공적 관계라는 얘기는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항상 수반된다는 것. 근데 나를 널리 알리는 거 할 때는 알리는 거 할 때는 나의 값어치만을 높일 뿐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과 또 의무의 무게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으려는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 용어 사용에 미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만, 또 한 가지, 또 오늘 5월 17일입니다만 내일이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5월 1일이 이제 노동절이잖아요. 그전에는 근로자의 날이었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내일인데, 얼마 전에,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정신,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그 다음에 부마항쟁의 정신을 그 헌법 전문에 실겠다. 또는 이제 몇 가지 해가지고 권력 구조랑은 전혀 관계 없이요. 그래서 헌법을 부분 개정을 하려고 했죠. 6.3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국회에서 그게 무산됐잖아요. 재적 의원이 287명이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몇 명이 그 참석해야 되는데 일부 정당이 전원 그 불참하는 바람에 그 표를 표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이 뭐 잘했냐 못했냐 이런 뜻이 아니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든 노동절이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는 산업화든지 민주화든지 산업과 민주라는 이 리얼리티를 너무나 첨예하게 이념화 시켜버렸다. 근데 모든 이념은 반드시 대항 이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과 민주는 대항할 필요가 없는 두 범주가 다른 리얼리티인데, 그래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싸울 일이 없는데 그걸 우린 싸움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념화 시켜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절이 많이, 근로자의 날이 많이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많이, 광주 뭐 무슨 뭐 폭동이 이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이렇게 싸움거리를 만듦으로 인해서 아주 식민 시대 때 아주 고약한 그 룰이 있잖아요. 디바이드 앤드 룰. 그러니까 분열시켜 놓고 잘라 놓고 서로 대립하게 한 다음에 위에서 마치 꼭두각시 조종하듯이, 그럼 위에 있는 집단들은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것 지네끼리는 챙기고 그 대신에 아래에 있는 그 민중들은 갈라져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죠. 그 식민지배 때 아주 그 유명한, 아주 그래서 사회 곳곳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아주 고약한 원리라고 그러죠. 디바이드 앤 룰. 갈라놓고 싸우게 한다. 그 대신에 그것을 싸우게 한다니까 누군가는 싸움 붙이는 거, 싸움 위에 있는 지배 세력들은 그걸 보여주고 매번 싸울 때마다 꽃감 따먹시다 따먹는 거죠. 그게 아마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의 전문에 넣는 거 가지고, 또는 근로자의 날이냐 노동자의 날이냐 가지고 티격태격하게 만드는 배경, 그런 점에서 저는 혹시 정치 세력이 그와 같은 그것을 속으로 담고 있다면, 겉으로는 산업화니 겉으로는 민주화니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피플, 민중이 주인이 된, 진정한 의미의 민주가 싫은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세력들이.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 내일 기념하는데, 진짜 민주와 산업은 그렇게 대립해야 되는 범주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좀 또 따져보는 것도 사회적 가르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동료 신학생들과 함께 유학길에 오른 청년 김대건. 중국을 가로질러서 7개월여의 여정 끝에 1837년 6월 7일 마카오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내년 여름에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는 영원한 청년 사제이기도 한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25 꽃다운 생의 마침표를 찍기까지 길이 없던 땅에 복음의 길을 열고 그 길 위에서 목숨으로 신앙을 증거했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자기 양떼를 벗이라고 애틋하게 부르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조선교구의 첫 청년 사제가 시간을 가로질러서 21세기를 사는 세계 청년들을 또 오늘을 사는 우리를 만납니다. 2주의 책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박명선의 끝까지 사랑하셨다 들으셨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자,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이 시간을 달려서 마구마구 오십니다. 생활성서사 영성서적으로 만날 거고요. 그래서 준비한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듣고 오늘 북셰프 바로 만날게요.

0: 한국인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순교의 잔을 들었을까요? 한 인간으로서 또 한 청년으로서 삶의 고비마다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0여 년 전에 청년 김대건과 동료 순교자들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찾아와서 청년들을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시대를 초월한 청년들의 지킴이 수호성인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들의 삶과 영성, 모범을 책으로 만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2주의 책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그 세 번째 시간 오늘 만나볼 수호성인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동료 순교자들입니다. 북체프인 김병수 루제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청년이 오셨습니다. 세계청년대회 이제 내년 8월에 본대회니까 네. 1년하고 한 2개월, 3개월 정도.
1: 그렇죠. 3개월 채 안 남았죠.
0: 그렇죠. 네,
1: 8월 예. 초니까.
0: 그러니까요. 아마 그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1: 우리 함께 바쁘지 않을까요?
0: 아 저도. 아, 그렇죠. 예, 아 저는 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 청년에서 조금 멀어지나 싶지만 어딜 가나라고 잡히는.
1: 그럼요. 어디 가십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청년이 오늘 김대건 신부님 얘기하고 또 동료 순교자들까지 네. 예, 수호성인 선포된 후에 그 삶과 영성을 나누려고 만났습니다. 특집도 이어가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너튜브로 들어주셔도 좋고요. 자, 알려주시죠. 제가 방금 얘기한 수호성인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입니다.
1: 네. 그래서 오늘은 그 103위 순교 성인들 중에서 대표로 김대건 신부님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이미 익히 알고 있죠. 저는 이 책과 또 바로 살기라는 책으로
1: 아, 기억하시는군요.
0: 대건별 씨라는 라디오 퀴즈
1: 기억 못 하실 수가 없죠. 그럼요.
0: 예, 만들어서 그때 청취자들이 그 책으로 공부하시고 거기서 문제 내가지고 퀴즈 풀고 장원까지 추억입니다. 예, 성 김대건 바로 알기 바로 살기 시리즈인데 일단 네. 성 김대건 바로 알기
1: 네, 오늘은 만나려고 하고요. 네, 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이 책 제목 듣고 아, 그 책 기억하시는 분 꽤 많습니다.
1: 그럴 거예요. 그래도 꽤 많이 사랑을 받았던 책이고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에 출간이 됐던 책이고요.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부터 순교까지 그리고 그분이 남기신 업적, 영성 다룬 책입니다.
0: 네. 세계 청년대회니만큼 전 세계 청년들이 모이는 거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 수호성인도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1: 그럼요.
0: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주제로 이 각 나라 또는 각 대륙별로 저희가 투표를 한 다음에 성인들을 발표한 거예요.
1: 네네네네.
0: 그러니까 다른 대륙에서는 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동료 순교자들을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하다. 왜냐면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1: 그럼요. 그리고 예. 일단 우리부터 또 잘 알아야죠.
0: 그것도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기억하면 좋아요. 그때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도 선정이 됐고.
1: 맞아요. 네.
0: 이 책이 더 큰 의미였죠.
1: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김대건 신부님 현양 활동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김대건 신부님이 더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교회 밖에 있는 김대건 신부님 누군지 모르는 분들한테도 신부님을 알리는 기회가 됐었었죠.
0: 그때. 예, 맞아요. 그리고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앞둔 지금 주보 성인이신 그리고 또 수호 성인이신 김대건 신부님을 다시 바로 아는 시간을 오늘 마련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1: 네, 아까 제가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분들 중에 김대건 안드레아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건데 뭐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막 천년성체 받은 한 뭐 12살, 10살 정도 된 초등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김대건 신부님이 누군지 알아 했더니 우리나라 첫 번째 신부님이요 라고 바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0: 근데 이런 걸 물어볼 기회가 있으시네요.
1: 아, 그래도 네, 이게 사실 제가
0: 교사도 아닌데
1: 교사를 옛날에 했었는데 그때 말고 이제 저희 조카들이 좀 커가지고
0: 조카들과 대화를 하는군요.
1: 그래서 예, 제가 대부서러 가가지고 예. 혹시나 아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오,
0: 근데 되게 똑똑하고
1: 오, 바로 딱 나오더라고요.
0: 예, 예. 영특합니다.
1: 아무튼 그 정도로 압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김대건 신부님이지만 그래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 라고 돌아보고 또 질문하면 이게 자신 있게 저 잘 알아요라고 딱 나서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그런 분이 대건별 씨의 잠원을
1: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고
0: 그때 했었고 근데 저는 절대 못할 잠원이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1: 네.
0: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고 나는 천주교인이오 네. 이런 말을 하셨었고 이 이상 정보는 내가 관심 갖고 알아보지 않으면 알긴 어렵긴 합니다.
1: 그렇죠.
0: 예비 신자교리에서도 이렇게 약간 훑듯이 지나가는 그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그냥 뭐 전례나 뭐 교리 이런 것들 더 위주로 아무래도 예비 신자교리 때 하다 보니까
0: 예예.
1: 물론 그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본이 있고 핵심인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나 그 세계 가톨릭 교회 안에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와도 되는 민족이잖아요.
0: 그럼요.
1: 뭐 전 세계 유례 없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신앙을 받아들인 나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박해 시대에 계속해서 꿋꿋하게 교회를 일구고 또 신앙을 지켜냈던 선조들에 대한 네, 자부심 네,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당연히 네, 신부님이 계시고요.
0: 맞습니다. 네. 많은 분이 목숨까지 바치셨고
1: 네.
0: 또 배교도 하셨고
1: 그랬었죠.
0: 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순교하셨고
1: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0: 많죠.
1: 대표적으로는 뭐 최영업 신부님 어머님이신 이성래 마리아.
0: 맞아요.
1: 성인, 네.
0: 예.
1: 네. 아이 때문에 끝내 배교를 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서 순교를 하신 케이스로
0: 맞습니다.
1: 유명하죠.
0: 예. 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1: 그럼요. 너무너무 많죠.
0: 그 무명 순교자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그 중심 그리고 대표격인 분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다.
1: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공부하는 거는 단순히 역사 공부를 한다라는 개념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나의 믿음의 뿌리부터 튼튼하게 길러내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성소사에서 이 책, 성 김대건 바로 알기를 펴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0: 예,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루제로님과 제가 충분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또 전 세계에서도 아마 곧 이 책을 관심 갖고 김대건 신부님과 또 한국의 순교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1: 그쵸, 네.
0: 이 책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1: 네,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성 김대건 바로 알기는 성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 그리고 그분이 지녔던 영성 남기신 업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인데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던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면 그 모든 게 설명이 안 됩니다. 신부님의 삶이라든지 영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배경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은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이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시련을 겪었고 그 안에서 초창기 교회가 어떻게 씨를 뿌리고 또 싹을 틔웠는지부터 간략하게 훑어서 시작합니다.
0: 예. 어떤 배경에서 우리 교회가 탄생을 했고 또 어떻게 박해를 겪었는지 그걸 알면 김대건 신부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1: 네.
0: 그 다음에 신부님의 일생으로 넘어가죠?
1: 네, 맞습니다. 신부님이 사제 서품 후에 국내에서 사목 활동을 하시고 나서 금방 순교를 하시는 바람에 그 생애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영원한 청년 사제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좀 맞네, 그러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더더욱이나 세계청년대회 주보 성인으로서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런 신부님의 어린 시절부터 신학생으로 선발되기까지가 한 챕터, 그리고 마카오 유학 시절이 한 챕터, 그리고 돌아오셔서 사제 서품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순교하시기까지가 또 한 챕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신부님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0: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를로 아쿠티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카를로 아쿠티스한테 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은 기본이었어요, 기본.
1: 맞습니다.
0: 그 순수한 믿음, 그리고 순명, 그래서 성모신심과 성체신심을 얘기하고 매일 미사 드리면 된다. 매일 묵주기도 바치면 된다.
1: 네.
0: 그래서 성체는 하늘나라로 가는 고속도로다.
1: 뭐
0: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을 하는 데까지 참 어렵다.
1: 그렇죠. 그리고 뭐 몸이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또 매일매일 미사 참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다들 잘 알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네. 순수한 마음으로 꾸준히 해왔던 성인의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다.
1: 그렇죠.
0: 네. 라는 걸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이 성 김대건 바로 알기도 네. 이 생애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얘기한 본받을 점,
1: 네.
0: 우리가 뭐 따를 점 뭐 이런 걸 짚어주는 내용들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네.
1: 이게 짧은 생이라서 더더욱이나 신부님 생애를 다룬 부분이 책 속에서 분량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 생애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몸 느끼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울림을 주지만 그 안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 삶에서 읽어내야 되고 또 본받아야 할 것들을 책 뒤에서 더 꼼꼼하게 짚어줍니다.
0: 우선은 김대건 신부님이 하셨던 활동들의 의의가 있죠.
1: 그렇죠.
0: 예.
1: 네, 김대건 신부님이 스승님들과 나눴던 편지라든지 직접 제작한 조선 지도라든지 뭐 조선 순교자에 대한 보고서 이런 저작물들을 남긴 것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을 위해서 입국로를 계속해서 개척했던 것 그리고 짧았지만 열성적이었던 선교 활동 그리고 옥중에서까지도 그치지 않았던 선교까지 신부님의 업적과 의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루고요. 그리고 그 삶 속에 어떤 앎이 담겨 있었는지도 또한 중요하게 다룹니다.
0: 삶 속에 앎이다.
1: 네, 라임이 예. 있다 이렇게 네, 가군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0: 예.
1: 네, 앞에서 살펴본 삶 속에 어떤 정신, 영성이 들어있었는지를 좀 차근차근 천천히 되짚어보는 겁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머나먼 마카오 유학기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기꺼이 떠났고 또 그 이후에도 고국에 있는 교우들한테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두려움 없이 몸을 던졌다는 점 그리고 평등사상, 애민정신, 순교영성 때까지 지금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의 삶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선뼈에서 살 발라내듯이 발라서 딱 우리 밥그릇 위에다가 친절하게 올려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0: 네. 씹고 뜯고 네.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랄까요? 책머리에 김대건 신부님 생애 연표가 있어요.
1: 네.
0: 그 굉장히 눈에 들어와서 좋고 또 부록에는 마지막 회유문 이거 마음 울립니다.
1: 그렇죠.
0: 예.
1: 최대한 많은 신자분들이 책을 더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연표고요. 보시고 눈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 회유문은 이게 김대건 신부님 돌아가시기 전에 교우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기신 글인데 이거 진짜 마음을 막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에 실을 때는 저자이신 김정수 신부님께서 현대어로 번역하신 새 번역으로 실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 읽고 나셔서 책 딱 덮지 마시고 조금 더 넘겨서 한 페이지만 더 넘겨서 부록에 실려있는 이 글을 꼭 다들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도 그렇고 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마음으로 목숨까지 내버리면서 믿음을 지켰는가가 절절하게 다가오거든요.
0: 그래요. 끝까지 봐라.
1: 네.
0: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성 김대건 바로 알기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김대건 신부님과 동료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또 다가올 세계 청년 대회에도 천국에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그렇게 통하길 바랍니다.
1: 네. 하느님을 믿는 것이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죄로 취급받던 시절에 순교하신 그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꾸려나가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모여들어서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성인들이 얼마나 뿌듯해하고 흐뭇해하실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게 참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도 해요.
1: 네.
0: 미사라는 것 자체도 기억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고
1: 네.
0: 또 이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수호 성인들이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감사해집니다. 자, 성 김대건 바로 알기였고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를 생각했을 때 당시 그러니까 대건별 씨가 나오고 그 희년 때 우리가 많이 네. 불렀고 또 들었던 곡이 있어요.
1: 네.
0: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는 곡 빼놓을 수 없죠.
1: 네, 예. 그럼요.
0: 김태진 배난쇼 신부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0: 나는 천주교인이오 였습니다. 김태진 배난시오 신부님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자, 2주의 책 오늘은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오늘 북셰프인 김병수 루째로와 함께 우선 김대권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으로 성 김대권 안드레아와 동료 순교자들 선정됐다는 거, 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기도로 동반해 주실 거고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준비한 책입니다.
1: 네.
0: 기도. 기도. 신간이죠.
1: 네, 맞습니다. 예,
0: 기도,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느님, 이 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기도,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느님,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이 세계청년대회를 지향으로 둔 기도 메시지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특별히 더 챙겨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제목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 생각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자 일어나 가자. 이게 우리 이 세계청년대회를 생각할 때 또 나오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0: 어떻습니까?
1: 역시 네. 아이 책방지기. 아, 네. 정확하게 오셨고요.
0: 예.
1: 네. 먼저 이 책을 어떤 분이 쓰셨는지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생활성서사의 스테디셀러 중에서 가톨리시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미국의 위노나 로체스터 대교구장이시면서 워드온파이어라는 미디어 단체를 설립한 로버트 베런 주교님이 쓰신 가톨릭 입문서인데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가톨릭의 전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책이라서 지금 출간된 지가 벌써 꽤 됐는데 아직도 독자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책입니다.
0: 가톨리시즘.
1: 네.
0: 저도 봤던 거 기억납니다. 사진이 되게 많았던.
1: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래서 네. 가독성이라고 하죠. 읽기 참 좋았던.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 네, 그 책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을 누가 썼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도,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느님을 쓴 저자가 바로 그 가톨리시즘의 저자 로버트 베런 주교님이기 때문입니다.
0: 네. 이어지는 거군요.
1: 네. 예. 널리 사랑받은 가톨릭 입문서를 썼던 저자인 만큼 또 이 책도 누구나 쉽게 기도할 수 있도록 쓴 기도 입문서가 되겠습니다.
0: 입문을 얘기하셔서 아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얘기할 때 예비자 교리의 이 교회사를 얼마나 깊게 얘기를 하나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라는 것처럼
1: 네.
0: 입문하시는 분을 위해 이 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1: 너무 좋죠.
0: 읽고 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네. 말을 전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1: 네.
0: 번역이 아주 읽기 편하게 잘 됐다.
1: 네.
0: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1: 그런 얘기까지 벌써 들으셨어요. 네, 번역을 누가 하셨냐면요. 뛰어난 신학자이고 또 철학자이시면서 번역가이기도 하신 허차록 도미니코 신부님이 번역을 해주셨거든요. 아주 술술술 잘 읽힙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아니요. 그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0: 예예.
1: 네, 시중에 기도책 진짜 많잖아요. 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의 특별한 점 또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드리고 책을 펼치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브레이크를 딱 밟았고요.
0: 예, 미리 네. 이걸 말해야 할 만큼 특별한 점이 있는 책인 거죠.
1: 그렇죠. 진짜 훌륭한 기도책들 이미 많이 나와 있고 또 2주의 책 가족 여러분은 아마 그런 책을 많이들 접해보시고 또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말이 담겨있는 기도 그런 책들도 좋고 또 어떤 책은 일간 아니면 주간 이렇게 꾸준히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된 책들도 실제로 기도 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죠. 앞서 잠깐 우리가 언급했었던 성 김대건 바로 알기의 짝꿍인 성 김대건 바로 살기도 26주 반년 동안 매주 기도하도록 설계가 된 책이고요. 네.
0: 그렇군요. 그런 시리즈도 있었잖아요. 불의기회를 바로 알기, 불의기회를 바로 살기.
1: 그렇죠. 성 김대건 바로 알기 살기 시리즈에 이어서 나왔던 네. 불의기회를 주교님 관련한 책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책들은 우리 GD같이 이미 기도에 너무 익숙하고 생활하는 분들한테는
0: 아유, 많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 큰 도움이 되지만
0: 아유, 부족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1: 아직 기도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매주 기도하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요라고 안내하는 책들이 조금 벽이 좀 느껴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0: 근데 그거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한 게 그냥 겸손한 말이 아니라 저도 좀 막막하게 되는 상황은 있거든요. 뭐 시간에 맞춰서 하는 기도나 뭐 식사 전후 기도 뭐 이런 거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정도인 거지 자유기도 막 이런 거 갑자기 하라 그러면은 좀 막막한 게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생활화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매일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0: 약간
1: 되지?
0: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1: 그런 것도 있고.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책 기도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느님은 기도 왕초보도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차근차근 도와주는 친절한 기도 입문서입니다.
0: 예, 네. 그래요. 그런 CM송 있었잖아요. 왕초보 기도 이렇게
1: 기도가 맞았나요? 그 자리에
0: 아니죠. 원래 영어였는데 바꿔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예, 예. 왕초보 기도 김병수와 뭐 이렇게 아니 생활성서사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1: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0: 세계 청년대회 뭐 다 되네요. 붙자고 한번 해봤고요. 네. 자, 그래요. 어떻게 가능한지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 네, 이 책을 딱 펼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라고 하셨던 의구심이 딱 풀릴 겁니다. 책의 맨 첫 장에 나오는 게 바로 기도는 무엇인가이기 때문입니다.
0: 근데 무슨 무엇인가라고 그러면 약간 네. 철학적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뭘까? 뭐 소통? 뭐 대화? 뭐 이런 걸까?
1: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아 그렇구나.
0: 예, 예, 예. 네. 장 제목을 훑으니까 이게 얼마나 친절한 기도 입문서인지 알 수 있어 보입니다.
1: 네. 예.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이것도 근데 그렇게 철학적으로 막 뭐 신학과 철학에 기대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일상적인 언어로 쉽게 풀어주거든요. 기도란 뭐 흔히들 하는 뭐 하느님과의 대화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대화라는 것도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대화란 무엇이냐? 이 사람이랑 길게 시간을 보내는 게 그래야지 대화도 가능해지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랑 친해지려면 그 친구랑 자꾸 만나고 자꾸 어디를 같이 가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느님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쭉 설명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는 기도의 원칙으로 가요. 기도할 때는 이러이러한 거를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를 이어주고 그러니까 기도의 개념을 알고 기도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원칙까지 먼저 기초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기도의 다양한 형태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양한 기도를 어떻게 바치면 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그 개인 코치처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0: 네. 뭐 전례 기도가 있을 거고 네. 또 뭐 성경 읽으면서 하는 기도 있고 네. 또 아는 분은 아는 뭐 관상 기도, 뭐 네. 또는 뭐 신심 기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좀 뭐 이렇게 용어로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전례 기도라는 건 미사, 성무일도, 신경, 사도신경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심 기도라는 건 성시간, 성체조배, 묵주 기도, 십자가의 길 같은 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잘 알려진 기도들을 포함해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 책을 읽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등등 많은 기도를 다루는데요. 이 각각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기도가 왜 좋은 기도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아직 그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설명하듯이 충분히 그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기도 방법을 알려줍니다.
0: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는 저도 예전에 라디오 피정이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천천히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음악들 들려드리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걸 하면 참 좋은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많이 모르셔서
1: 맞아요. 네.
0: 선물로 이 책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예. 정말 좋죠. 저도 그래서 당분간은 책 선물할 일 있으면 좀 이 책을 선물 좀 주변에다가 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예.
1: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도 아 기도 막막한데 막연한 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면 꼭한 부분씩 책을 읽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몇 부분을 오려 붙여가지고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0: 예, 그래요. 지금 만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 선물로도 드리는 기도,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느님의 일부를 생활성서사 김병수 루째로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제가 이 책으로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실제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요.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십시오. 그 순간에 바로 당신은 이미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시려 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이며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닦는 일입니다. 폴 머레이 신부는 중세 도미니코의 수사였던 윌리엄 페랄두스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기도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기도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부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마지막 문장이 딱 요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기
1: 맞아요.
0: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는 거.
1: 네.
0: 그럼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1: 날아갈
0: 텐데
1: 텐데.
0: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거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우리가
1: 예.
0: 문을 열면
1: 하느님께서
0: 들어오신다는 거,
1: 네.
0: 들어오면은 들어오면 내가 날아가겠다. 뭐 이런 느낌의
1: 네.
0: 어떤 노래를 3개나 불렀네요. 좀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어떠셨습니까?
1: 네. 아, 이책 정말 이 부분 듣고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 나는 원래 기도를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구나. 하느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하느님을 향해서 내 안에는 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창문도 있고 미닫이 문, 여닫이 문, 여러 가지 문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문을 하느님을 향해서 여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인 셈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먼저 들어와서 우리한테 말을 이미 걸고 계시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흔하게 하는 얘기, 기도란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느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나한테 대화를 시도하신다는 건 이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내 안에서.
0: 그렇네요.
1: 네. 어쩌면 이 책에 나온 안내대로 기도하는 건 거꾸로 이미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하느님께 가는 문을 여는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는 하느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1: 네.
0: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냥 열고 우리가
1: 네.
0: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 자리에
1: 맞습니다.
0: 하느님이 그대로 계신 거잖아요.
1: 언제나 계시고 항상 우리는 성체영하면 또 언제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건데.
0: 그러니까요. 그래서
1: 네.
0: 자연스럽게 또 지난 방송 성체 신심 얘기도 이어지고
1: 이어지네요.
0: 또
1: 네.
0: 김대건 신부님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 시간을 많이
1: 맞습니다.
0: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1: 네, 저도 그런 생각 정말 이책 만들면서 많이 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책, 기도,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느님. 이제 제목이 좀 들어오시죠. 부제목까지. 내 안에서 이미 기도하고 계신 하느님. 이 책이 좋은 길잡이이자 또 동반자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0: 예.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년에 있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어떤 성공적인 순례가 되도록.
1: 네.
0: 이게 그냥 정부 행사나 뭐 축제 이런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예. 저희가 회차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순례입니다.
1: 네.
0: 청년들이 순례로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느낀 은총을 청년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뭐 기존 세대들이나 아니면 아이 세대들한테 또 전하는
1: 네.
0: 파견자의 마음까지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1: 네.
0: 그 안에서 기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기뻤길 기도하고요.
1: 네.
0: 신청곡 있으시죠? 마무리해 주시고
1: 네.
0: 들려주시죠.
1: 이제 여름 돼야지 찾아올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디디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신청곡은요,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못했는데, 이책 속에 아빌라의 성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뭐, 토마스 머튼 같은, 우리 교회의 아주 훌륭한 영성가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빌라의 성 데레사가 남긴 기도문에 노래를 붙여서 만든 네, 아무것도 너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0: 네,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수녀님들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들려드리면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오늘은 생활성서사의 영성서적으로 김대건 신부님 만났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김병수 루째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김병수 루체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성 바오로 델 수도의 아무것도 너를 들으셨고요. 이어진 팝송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성을 떠올렸을 때 참 잘 어울리는 곡이어서 골랐습니다. 닉 헤이브와 The Bad Seeds가 함께한 Into My Arms 들었습니다. 자, 오늘 김대건 신부님과 또 동료 103위 성인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지향으로 기도하면서 생활성서사 영성서적 만났습니다.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오늘 만난 책 중에 기도는 선물로 드리니까 문자로 성함 주소 붙여서 신청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는 곡은 토머스 머튼을 떠올렸을 때 이 팝이 또 어울려서 준비했어요.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5: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6: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0: 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우울은 과거에서 오고 불안은 미래에서 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과거와 미래의 걱정을 잠시 미뤄두면 초대받지 않은 손님, 우울과 불안을 거부할 수 있겠죠. 현실에 집중하고 만족하면 우리가 또 다 아는 현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은 사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령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건 또 그때 가서 내가 아주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내 자신을 믿어보는 것, 그게 또 처방이겠죠. 그렇듯 오늘도 나를 믿어보는 평화의 마음을 갖고 시작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